0: 일자, 응자, 매응자, 한일자, 매응자, 일응 이런 호를 가지신 스님이었어요. 그리고 부친께서도 그렇게 출가해서 자연스럽게 의식을 접했는데 좀 재주가 있으셔서 그런지 꽤 그 이름난 어장으로 전북에서도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어디 큰 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가자고 그러셔요. 참여는 안 하더라도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 뭔가 달라지거든요. 눈으로 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익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이 가자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좀 싫었어요. 그런데도 또 아버지 성질 나면 또 공부하기 힘들까 봐 그래도 이제 가시자고 할 때는 싫어도 따라가고 그랬습니다. 행자 생활은 이제 전주 남고사에서 하고 그때 남고사 스님이 아버지하고는 형님 동생 아버지가 형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서울에 개운사 살 때 그 형님이 서울에 볼일 보러 오셨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뭐가 하고 싶으냐 그래서 나는 범패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절에 가서 있지 않을래? 아, 그럼 따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게 돼서 1년 동안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총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막 외웠어요. 연불 가사는 막 외워가지고 그때 많이 외웠죠. 가지고 이제 서울로 개운사로 와가지고 그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스님이 그 권사막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 앞으로 이제 스승을 삼고 내가 수개식을 했는데 그때 수개식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개운사 스님들이 범패만 하는 스님은 좀 무식하다. 그러니 무식한 소리를 안 들으려면은 절에 가서 기본 법도를 익히고 경전을 읽히고 소종의 교육을 하고 나서 범패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은사 스님이 자기 스승님이신 운호 스님이 계신 이 봉선사로 와서 그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해라 해서 데리고 온 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직접 가르칠 수는 없고 그 밑에 이제 그 월운 스님이라고 하는 또 상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와서 1976년까지 경을 읽었죠. 공부하고 싶어서 개운사 있는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송림사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이제 송림사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공부하고 이제 승가대학 대학 생활과 아버지한테 공부하는 거를 병행해서 이제 공부 범패도 공부하기 시작했죠. 소리하고 뭐 작법하는 뭐 기능보다는 그 마음 자세 또 의식하는 사람으로서의 위 이런 거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진중해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1: 탱스님의 뜻으로 본 반야심경 두루 자고 깊은 이에 마음은 밝았으니
0: 범패가 좀 틀려요. 근육별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거불이라는 걸 할 때 이제 서울에서는 나무 거불에 나무가 있다면은 그 두 소리를 짓는데

아, 예, 바로 치고 가거든. 근데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나해, 그러니까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넘어가는 그 이렇게 넘어가는 대목을 꾸며주는 소리가 그 장식음이라고 하는 고 굴리고.

6월 10일 항쟁, 뭐 인천 사태 그런 것들이 아마 86, 87, 86년 직전까지 아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교계에도 이렇게 참여하는 단체가 생겨요. 그 이름이 민중불교운동연합. 그런 단체를 이제 창립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문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 대학생 그 풍물 동아리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떤 집회나 추모제가 있으면은 그 분위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분위기를 띄우는 뭐 그런 역할도 하고, 그때 우리가 심하게 했던 것이 민주 열사들의 저 희생을 추모하는 생명해방의 대축제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개운사에서 김대중 선생님 모시고 아주 대대적인 큰 규모의 생명해방의 대축제를 했고, 그때 이해주 선생님도 왔고, 그때 이제 그 하기 전에 대학에서 했어요. 동국대학에서도 하고 인천대학에서도 하고. 그런데 참여하는 바람에 아주 갑자기 내가 그 본의 아니게 그 요주인물이 돼버렸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같이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금 그 깊숙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는데, 이제 송림사를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거 보고, 이제 다시 범패로 내가 하고자 했던 공부로 다시 또 돌아갔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걸 좋아해서 내가 하자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상대가 내가 범패를 한다니까 이렇게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뭐 사양치 않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 한일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아시아의 몸짓을 찾아서 그 한 뮤지션이 음악을 하면 그 한 무용수가 그 나라의 대표 무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무용하는 강송원 선생님이 그때 현대무용으로서는 좀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선생님하고도 독일 문화원에서도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작품도 했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 몸짓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흔쾌히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음악을 그 담당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고 양주시 지금 유양리라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전수관이 있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 감연하는 그런 단체들을 좀 초청해서 축제를 열자 해가지고 그때 1회 때 신명숙 씨하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 몇 해 지속됐던 것 같아요. 아니 또 뭐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하니까 오히려 그게 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어산 성학원을 만들어서 의뢰를 교육을 통해서 스님들에게 의식 집전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요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나왔어요. 예산이 나와가지고 한 2, 3년 공청회하고 준비하고 누가 가르치고 교육기관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97년도에 개운사 승가대학 안에다가 그 불교 어산 작부학교를 위탁시켜서 출발시켰어요. 그때 초대 학장으로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죠. 그때서부터 지금 교육을 해서 2013년까지 한 13년인가요? 그렇게 꾸려나갔어요.

조계종 그 법규 안에다가 어산어장을 둘 수 있다. 이제 종법으로 그거를 만들어야 그걸 둘 수가 있어서 그걸 이제 동주 원명 스님의 애를 쓰셔가지고 초대 어산어장을 동주 원명 스님이 2007년도에 임명받으셔서 한 10여 년 끌고 가시다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하게 되셔서 2017년도인가요? 그때에 네. 그 2대 어장으로 이제 임명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의 전례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불교도 그 시대에 맞는 의식을 이제 제정하고 고치고 이러려면은 전례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의례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로 먼저 한 게 천수경, 가장 많이 이제 불자들이 하는 천수경, 또 반야심경, 금강경, 그 칠정예라고 하는 그 예불문을 우리말로 해서 이제 조계종은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문으로 된 특히 어사본편은 못 알아들어요. 밖에서 들면 맨 으아 원수님들이 맨 으아 으아 했다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못 알아듣는데 이제 화청할 때는 알아들어. 회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 가사를 그 범패가 아닌 민요의 특 그런 톨이라고 그러나 그런 가락에다가 얹혀 불러. 그러니까 여보시오 시주님 내 인의 말씀을 들어보소. 이렇게 이제 막 굴리는 거는 이제 서도 쪽에 이제 민요가 민요 토리에다가 얹는 거고. 가네 가네 나는 간다 나간다고 서로 말한 게 호남에 잘 쓰는 그 민요에다가 이렇게 이릉심 째가 화청째가 그 호남째예요. 그래서 화청이 굉장히 구성지고 개면조로 아주 슬프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천도 같으면은 슬퍼. 다 울어 재주들이.

0: 범패를 한번 이게 해보고 싶어서 출가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대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이제 소리를 하다 죽을 건데, 이제 지금 남았다면은 젊은 사람 위주로 발탁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 의뢰를 좀 할 수 있게 해서 전수해주고 죽는 게 내 계획이고, 또 우선 지금 하고 있다가 중단됐는데 그 저 동영상으로 이걸 남기고 싶어요. 가능하면 뭐 수륙제, 예수제까지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꿈, 이제 내가 앞으로 가장 그 해야 될 일이에요.
1: 마음임을 알게 하소서.

그때요,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아무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 성이 오란 건을 초유 급히 장대상 톡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는 늑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풍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완전 몸도 대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 걸 보듯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주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경 무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놈 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두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의 나다를

속은 고개 까딱까딱이만 둥긋둥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그것이 운명이다. 달랜대를 잡았다고 놈사공아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구경 배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흐르게여 이 물에 붕덩가를 치며 너의 꼴로이 찾으려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 이자 보라 휘겨라 저라 저라 휘겨라 후야 니야 너야 눈이 두드러 가늘지 상류를 바라보니 호강요을 떴는데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부자고 해보아라. 선성전 웃는 지 빨리 저 쫓아가며 희한.

아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남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 안 살 끝에 저놈의 뼈아지를 산적에다 더우리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마르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서. 저룡이 불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서성 정궁악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보거든 뒤에 바라보면 백보안이가 되던 마늘 장국 천자를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보벽에 놓고 주먹이 터지게 정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노세 내 발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요.
2: 헐. 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

반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이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궂은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1: 그럼
0: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1: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봐. 아이고, 이마도 너무 아찍하고.
1: 지 헤레비 쏙 빼박았단 게.
0: 그래요?
1: 헤레비가 키도 번칠하니 풍채도 좋고 말이야.
0: 좋으시겠어요, 할머니. 저 제 손자까지 얻으시고.
1: 야가 뭔 죄가 있겠는가.
0: 그럼요, 그럼요.
1: 아유. 우리 집에 씨알 꽃이.

0: 어머, 학교 가세요, 아가씨.
1: 엄마는요?
0: 예, 저 영식이 데리고 나가셨나 봐요. 자랑하러 다니시나 봐요.
1: 엄마 참.
0: 네, 집이 바뀌어서 낯이 서러서 그러더니 밤새 어머니 못 주무시게 칭얼대더니 아침부터는 할머니 꽉 붙들고 나지질 않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1: 괜찮아요, 언니?
2: 애가 죄진 것도 아니고.
1: 오빤?
2: 예, 네, 새벽같이 나가셨어요. 저녁 때 들어오시겠죠,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기왕 엎드려진 일인데.
1: 그냥 살 거예요, 언니?
2: 가시집 와서 애가 섰었잖아요. 그때 잘못돼서 유산하군. 영 애가 안 들어서요. 그때 잘못됐었나 봐요.
3: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거 어떡해요. 오빠가

0: 여보, 잘 나오셨네.
1: 아, 문화의 달 특집으로 이금아 씨 일생을 다루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 본인한테 아직 말로 안 했는데 이걸 좀 아주 리얼하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금아 씨 얽힌 뒷얘기를 본인 모르게 취재해서 극적으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거도.
2: 루포로 구성을 할 겁니까?
1: 형식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뭐 드라마로 꾸며도 좋고, 근데 루포 쪽이 더 감동이 클 것 같은데.
3: 구학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금아 씨에 대한 평가랄까요?
1: 그게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0: 조기동 선생이 이북으로 끌려가시고 나서 선생의 산조가 대가 끊기는가 했지. 죽사의 생사도 묘연했고 나도 죽사가 죽었거니 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 마침 이곳에 집 한 칸 사놓은 게 있어서 거처나 잡으라고 내주었는데 세상이 변해서 축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1: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 몰랐습니다.
0: 테레비전에 나가서 상을 탔다기 그 웃었어요. 그 사람은 그 유당밖에 모른다니까.
1: 아, 유당이 누굽니까?
0: 그 애는 누군고?
2: 언니. 아이고, 유영사님. 아이고, 여기는 웬일이시래요? 어쩐 일이셔요?
0: 자네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시고 왔네.
1: 안녕하세요, 죽사 선생님. 절 모르시겠습니까?
2: 어디서 본 듯은 흔디. 우엄매. 우엄매 어쩌까? 아니, 테레비 뺏으러 오셨어. 박살 난 지가 오랜디.
1: 기억하시는군요.
2: 아유, 그땐 참말 미안해요. 장난상 방송국에 한번 나가본 것인데.
0: 아, 이 사람아, 아무리 유당의 생사가 궁금하기로서니 장난이 지나쳤네.
2: 안으로 오르시지요. 아, 예. 들어오셔요. 아가, 손님 상 좀 봐오니라니.
3: 예예.
4: 아, 그러니까 유당 선생도 죽사 선생님의 예술적 동반자인 셈이군요.
2: 무슨 말씀이시래요?
0: 그러니까 유당이 있어야 죽사의 가야금이 제빚을 바란다. 그런 뜻이지. 안 네. 그렇소?
4: 그렇소.
2: 말씀이 어렵소. 유당은 구름이고 나는 비요. 유당이 있어야 내 가야금이 신명이 나니께.
4: 그런데 왜 헤어졌습니까?
2: 헤어진 게 아니라 도망쳐 번졌어.
4: 아니, 왜요?
2: 아, 그것이사. 비가 자주 오면 종장에 가서는 구름이 걷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번지는 거 아니겠어?
4: 무슨 말씀이신지?
2: 나가 방송국 나가서 텔레비 나오는 바람에 날 아는 사람들은 연락이 오거나 다 찾아왔어. 그런데 소식이 없는 거 본 게 유당은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소.
4: 제가 한번 그분을 찾아볼까요?
2: 뭔 방법이 있겠소?
4: 제가 노력을 해보죠.
2: 그래만 주시면
0: 내 생전에 죽사의 가야꽃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한창 때 죽사는

0: 않았으면.
1: 누가요, 엄마?

0: 그리여 방송국 선상님이 유당을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지. 아, 예, 나 이죽사요. 유당 꼭 연락 주시오.
1: 크라이막스는 유당과 이그마시의 해우입니다.
2: 그럼 유당은 이그마시의 예술적 동반자입니까?
1: 그렇죠. 이그마시의 인생은 유당이라는 사람이 좌우하고 있어요.
3: 왜 행방을 감췄죠?
1: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뭐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성격이 괴팍해서 상식 가지고는 추적이 불가능한 인물 같아요.
3: 그럼 유당이란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군요.
4: 예, 컴퓨터 조회도 해놨고 주변 인물들을 추적 중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5: 글쎄요. 그 전설 속의 인물이랄까. 나도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
1: 아니 왜 저 문화재 지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6: 네. 대금으로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죠.
1: 문화재관리위원회 문의를 해봤더니 그동안 보조금도 당하지 않았더군요.
5: 사망한 게 아닐까요?
4: 가족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유당이 사망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라도 했을 겁니다. 유당이 살아있으니까 오히려 보조금도 당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게 아닐까요?
5: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려고 합니까?
4: 아 예. 죽사 이그마시 인생을 그리는 데 있어서 유당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5: 아 그래요?
4: 저희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그늘에 숨겨진 이그마시 예술이 재평가받고 또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 문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죽사 선생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세요. 스승이 각광을 받아야 제자가 더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7: 할머니!
8: 아라네네, 얼마나 감사한 거니. 오냐, 오냐, 오냐. 아, 그 백년 씨가 어머님 하고 엎드리는데 속에서는 세 살째 먹은 밥알이 곤두서는 것처럼 토악질이 치솟는디.
7: 아, 그것이 요놈을 안고서는 아들이요, 어머님 손주요 하고 내미는디 앞뒤 가릴 사이도 없이 반가운 맴이 패 치솟더란 게. 제일 똑똑하고 야무지던 놈이 창대기인지. 장대기 놈은 싸이나 먹고 모질게 세상을 떠나버렸고 미련하긴 여도 무용이 그놈이 애미를 제일로 끔찍이 생각을 하더구만. 그러던 것이 착한 며느리 놔두고 밖으로만 빙빙 돌더니 꼴에 지집을 봐가지고는 인연의 팔자가 왜 이렇게 모진지.
9: 잊어버리소. 대라도 있게 생겼은 게 그것도 복 아닌가.
7: 아, 며느리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그러지.
9: 그것도 제 팔자고.
7: 황의사 조강지차 안 버리고 집으로 기어들어

0: 영식이는 나가 놀아. 응?
1: 싫어.
0: 나가서 흙장난도 하고 놀아. 자, 어여 나가 나가.
2: 어여 영식아 나가서 놀자. 어?
0: 자
2: 우리 큰엄마가 대신 놀아줄게. 응?

0: 자네가 며느리 하나는 방자로 얻었네.
1: 복이라고는 며느리 복 하나 타고 났어. 앉아놨어.
2: 식사했어?
3: 지금 몇 시?
2: 그럼 차 마시자.

0: 걱정했는데 웃는 거 보니까 안심된다. 저 삼청동 가봐. 홍 영감님이 소개장 써주시겠대. 시에서 악사를 뽑나 봐. 월급도 괜찮고.
1: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되겠니? 그리고 국악교육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0: 그러니까 홍 변호사님이 힘써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0: 이러고 살지 뭐.
1: 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오빠가 최고야.
0: 우희야, 이쪽도 밤일이 많아져서 괜찮은가 봐.
1: 나 미국 가기 전에 오빠가 사람답게 사는 거 보고 싶어. 오빠가 그 여자한테 빠진 거 난 이해 못해. 엄만 손주 생겼다고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세연이는 오빠 무조건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싶겠지만 난 이런 식으로 사는 오빤 싫어. 오빠가 속죄하는 건 진짜 연주자가 되는 거야. 진짜 예술가. 엄마처럼 사는 건 바르지 못하고 불결하지만 그래도 가야금 하나로 버티고 사는 거 그거라도 흉내내.
0: 알았어. 만나뵐게.
1: 또 한 가지. 나 미국 가기 전에 제실 언니하고 엄마하고 우리 가족 평생 찢어져서 고통만 받고 자랐잖아. 오빠 하루만이라도 웃어보자.

0: 헐려?
1: 응. 이 지역이

0: 계속 올 거냐?
1: 인사동에 차 한 가게 세워둬놨어. 나머지로 집 사고.
2: 횡재했네?
1: 방 3개짜리야.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빠도 같이 살면 더욱 좋겠고.
2: 엄마 만나봐. 창덕이 오빠 죽은 거 언니 잘못만은 아니잖아. 뭐 딴 이유 있어? 엄마하고 언니 사이에.
1: 없어.
2: 그럼 만나봐.
1: 엄마 만나러 갔었어. 먼발치에서 봤는데 차마 나설 용기가 없더라.
2: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든.

0: 상처받고 상처 입히며 살아왔어. 집 나가서 살았다고 너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살 거 없어.
1: 나중에 오빠.
0: 그래, 내 연락할게.

0: 이쪽에서 차고 저쪽에서 차고 그러게.
1: 제가 키울게 어머님.
0: 너는 가만히 있으란 게.
2: 이 사람한텐 소리는 왜 치세요?

0: 그래요. 그러고 살면 되었지.
1: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죠.
0: 우리 집안 전통 아니냐, 니 애미부터. 애비 없는 자식 위아래로 쪼로록.
1: 예. 자, 엄니가 저 시간 내서 채실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0: 능 나간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왜 그년을 찾아가야? 애미 싫다고 집 나간 년을.
2: 아, 지금 와서 잘잘못 따지면 뭐래요?
0: 야,

0: 언제 떠날 거야?
1: 졸업한 지 끝나고.
0: 졸업에도 참석 안 할 거야?
1: 스토프로 졸업장 붙여주든지.
0: 끝까지 날 안 변한 거야?
1: 갈게.
2: 무희 학생?
3: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풍류방에 가서 병풍에 적힌 낙서를 확인해 봐요.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보시든지.
1: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3: 그래요? 그럼 내가 오버센스였나? 난 무희 씨하고 손윤호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았지. 하긴 뭐 박경현 씨가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는데 김 회장하고 결혼이야 하려고 하겠어.

0: 대학생?
1: 안녕하세요.
0: 왜 그러고 섰어요? 안색이 창백한 게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래요? 자, 그럼 또 봅시다.
1: 안녕하세요. 네.

0: 무슨 소리야 그게?
1: 김 회장하고 결혼한다면서?
0: 차 선생이 그러지? 지쳤나 봐.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야.
1: 언니 아파트도 김 회장이 사준 거고.
0: 내가 가야금에 처음 손댄 건 7살 때였어. 어려서 신동 소리도 들었고 대학 졸업하기까진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런 내 자부심은 하나 둘씩 깨져나갔어. 그리고 널 만난 거야. 네가 연주하는 가야금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난 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난 100번 죽었다 깨도 너만큼은 못해. 나에게 그런 재능이 없어. 아니, 너처럼 굶주리고 비참하고 광기로 번뜩이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신적 바탕이 내겐 없어. 난 그저 여자야. 화려한 거 좋아하고 칭찬이나 듣고 싶고 허영으로 가득 찬 내 가야금 소리에 난 내가 미워.
1: 언니,
0: 손윤호 그 사람은 악마야. 널 파멸시킬 거야. 난 그러길 바래. 아니, 그 사람이 널 멀리 데리고 가주길 바랬어. 이무희, 네가 있는 한 박정현이 없어. 축사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한설빈 교수가 최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1: 제발 언니.
0: 그러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의 재능, 너의 미모, 너의 가야금 소리 다 사랑해. 그래, 난 손윤호 씨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실도 몰라. 난 영원히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얜 손윤호 씨하고 상관없어.
2: 들어가시죠.
3: 오늘 저 친구도 많이 취했어요. 오늘 윤호한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
2: 이해를 해주세요.

0: 들어가시죠. 자, 이리 들어와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고, 손이 다른 분이구나, 이게.

그만 좀 마시라 인마. 만나서 사과하고 변명해. 거짓말 시켜서라도 용서를 빌어 엄마.

0: 어디서 왔어요, 어머님?
1: 뒤왔다 거기다 돌아.
0: 좀 났어요, 어머님?
1: 열이 높구만.
0: 아유, 온몸이 불덩어리래요, 어머님. 어제 약 좀 먹으세요.
1: 뒤왔어. 약 먹어도 소용없는 병이다.
0: 아, 무슨 말씀이신지.
1: 야는 영락 없는 나란 게 나 젊었을 적 그거 똑같다. 태어날 때부터 열을 타고 났어. 엄동설한에도 아랫목에선 잠을 못 잤다. 온 몸에서 열이 펄펄 끓는 게.
0: 아휴, 열이 높으니까 헛소리까지 하잖아요, 어머님.
1: 우리 아버지가 날 권분에 팔러 가시기 전에 마을 무당이 와서 날 달라고 하더란다. 당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려서 열병을 자주 앓은 게 날 무당으로 만들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란다. 난 꼭 지랄병 앓듯이 열병을 앓았어.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열이 펄펄 끓는 게 눈이 뒤집히고 헛것이 보이는데 그게 다 귀신이더란 말이야.

버리고는 못 산다. 가야꼴을 버리고는 못 살아. 열을 풀어버릴 데가 없어서.

0: 웬일이세요? 지금쯤 마나님 무릎 빌고 누워서 신선놀음하고 지신 줄 알았더니.
1: 자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놀음하고 지냈나?
0: 열불이 나서 그리여.
1: 임자는 투기심이 많아서 글렀어. 단단히 돌아졌구만. 응?
0: 마누라한테나 가보시죠. 왜

0: 야, 그럴 수가 있나.
1: 뭐?
0: 내 역마살 때문에 내 선친께서 화병으로 세상을 뜨셨군. 북에 미쳐가지고 가서

0: 가지 마시오, 유당. 응? 나 두고 가지 마시오. 응?
1: 에이, 썩을 놈의 자식, 니는 없는 사내냐? 아니, 요마 안을 가지고는 시집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달려라 활짝 도깨비 무.
1: 숙제나 해야지.
2: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1: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2: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1: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3: 가면 되잖아.
1: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2: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3: 여기야, 여기!
4: 우리가 데려다 줄게!
2: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1: 너희들은 누구야?
3: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4: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3: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4: 응, 바다래!
3: 그럼 가야지!
1: 간다고?
4: 그럼!
1: 어떡해?
3: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1: 도깨비 몸? 그게 뭐야?
3: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4: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2: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고쳐라, 여길 봐.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배를 만들어다오.

0: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2: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0: 벌써?
2: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뤄질 거야.
0: 난 말이야.
3: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0: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4: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5: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4: 정말요?
5: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2: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0: 애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1: 삐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와 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햇놀이 가잖아.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신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끝이에요.

0: 너 사랑이 뭔지 알아?
1: 오빠!
0: 하나, 둘!
2: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팝하시오!
3: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검은고, 네, 검은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이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이제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아, 여기만 아시,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받으신 분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노래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 렛츠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 밴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 세대? 인생? 150세. 어,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

0: 밴드와 함께 실컷 올 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민요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민요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을 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 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 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헤이오오 에헤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까 그랬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저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짜 해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쉽죠?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주세요. 태성.

0: 자, 시 해볼까요?
1: 한번 가볼까요?
0: 시 하나,
2: 배심 딱
0: 둘, 배심
2: 딱
0: 하나, 둘, 딱. 셋.
3: 세상.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어.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이 다시 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로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분이 아빠예요.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분이세요?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와우야.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5: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0: 세기 코리아!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그때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0: 전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예,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4: 옹해야.
2: 좋아요. 다시. 어쩔시구
4: 옹해야.
2: 저쩔시구
4: 옹해야.
2: 나도 나도
3: 옹해야.
2: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1: 어?
0: 할아버지!
1: 응.
0: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달림?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1: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1: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1: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구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3: 밀당했어.
2: 헐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3: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4: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네, 빙글빙글 번화도 돌려보고요. 오늘 첫 무대 아주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 위서연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애리입니다. 네. 우리 위서연 아나운서 정말 소리도 갈수록 늘어가시고 오늘 네. 번화노름까지 정말 잘하시네요.
0: 잘 돌아가더라고요. 네.
1: 이 번화노름은요 남사당 놀이에서 유래된 놀이입니다. 타악그룹 진명이 우리 전통 연희를 새롭게 구성해서 즐거운 무대 꾸며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남자 소리꾼 남상일 인사드립니다. 아, 정말 멋진 무대였어요.
0: 그쵸?
2: 우리 위서연 아나운서의 그 연기도 네. 일품이었고. 그런데 이 판소리계 아이돌 하면 저 남상일 아닙니까?
0: 물론이죠.
2: 그런데 이 진명팀은요 우리 타악계의 아이돌 팀이에요.
0: 네.
2: 정말 여러분들 재밌으셨죠?
0: 네.
2: 저도 지금 당장 뭐라도 네. 돌려야 되겠어요. 머리라도 좀 돌려볼까 합니다. 네.
0: 아유, 상일 씨는 소리하실 때가 제일 멋있으시거든요.
2: 아, 그래요?
0: 네, 빨리 오늘 민요 무대 멋진 소리로 소개해 주시죠.
2: 자, 우리의 국악 한마당을 찾아와 주신 명창들이 있었으니 저 멀리 북녘 땅의 서도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는 무형문화재 이춘목 명창과 민요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민요계 패션이 있었습니다.

0: 네, 우리의 전통을 새로운 음악에 또 새로운 춤까지 얹어서 소개한 소리꾼 이희문 씨 무대였고요. 이어서 우리 서도 소리의 맥을 오롯이 이어가고 있는 이춘묵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1: 네,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를 통해서 만나본 사랑 노래였는데요. 네. 각기 다른 개성을 통해서 이 추운 겨울도 훈훈하게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들어봤습니다.
0: 그렇죠. 자, 다음 무대에 또 만나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연속 창극 흥보전 시간입니다. 아, 지난주에 그 흥보네 집에 아주 네. 귀인이 찾아와서 좋은 집도 하나 잡아줬는데 네. 뒷이야기 많이 궁금합니다. 소리로 좀 전해주시죠.
2: 네. 그때요 흥보는 도승의 말대로 움막을 뜯어다가 성조를 허여 두었니 집 조격은 별 보잘 것 없으나 집안에 우한이 없고 부잣집에서 논마직이나마 병작을 허게 허여 놓으니 집안 살림이 차차차차 나아지거라. 흥보가 신통하여 그 새 집터에 글자를 한번 붙여 보는데 겨우 동자 갈 것자 삼월 삼진 놀랬자

실동풍 헛고 다짜 나비 참자 펄펄 춤추를 못 자가 좋을 시구 이렇듯 흥보가 새 집터에다가 글자를 붙여놓으니 어디선가 제비 새끼들이 치치 치치 치치 치치 지지배배 우지짖으면서 한번 날아와 보는디 헐씨고

흥보 제비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새끼 일곱 마리를 깠는 뒤 다 날아가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이 날개 공부한다고 그냥 파닥파닥파닥 거리다가 그 중에 뚝 떨어져갖고 다리가 그냥 작심 부러졌겠다. 흥보 양주 어진 마음 명태 껍질과 당사실로 꽁꽁 눈을 동여매어 살려주었더니 아이듬해 죽지 않고 말리 강남을 들어갔겠다.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다가오니 흥보은혜가 분량으로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겠다.

봐라. 아니 정말 너무 오면 내 집이.

0: 흥보양주 완진 앞에 또 떨쳐놓고 배운가로 날아간다.
1: 아버지.
0: 뭐냐 뭐냐.
1: 제비가 박쥐를 물고 왔어라.
0: 야, 야야, 내가 방금 이렇게 떨어진 거 봤냐? 가짜. 그래요, 제비가 박쥐를 물고 왔네. 오메, 이 제비 말이야, 제법이네. 말을 하, 제비가 박쥐를 물고 왔어.
2: 이게 박쥐가 아니라 연실인갑소, 연실.
0: 아따, 이 사람아, 연실이란 말 당찼네. 아, 강남 미인들이 달발을 찍어 그냥 쥐다 따버렸는데, 쥐놈들이 어디서 물고 와? 그 남의 박씨는 데서 놀다가 물고 온 놈이여. 아, 그런 게 우리 그 이 물고 온 것이 기특한 게 심어보자고. 얘들아 심어.
2: 얘들아 진짜 이거 박심자.
0: 박심어.
2: 아이고 잘 자랐어.
3: 봉편 처마 밑에 구덩이를 파고 걸음 놓고 박씨를 그냥 단단히 심었구나. 수십 일 만에 살펴보니 박이 세 통이 크게 열렸는디 글씨 부각 한마당 하는 주말에 다른 집에서는 그냥 음식을 장만하는디 지지고 볶고 하는 냄새가 그냥 코를 진동하는디 흥보집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 애들이 그냥 졸라 쌌는디 흥보만 우라가 우르무르는디 가난타령.

0: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 자식아, 너는 왜 울고 오는 것이여?
1: 어머니, 나 꿀떡 세 개만 해줘.
0: 아니 왜 하필 꿀떡을 세 개만 해달라는 것이여?
1: 동리로 놀러갔다 애들이 꿀편을 먹기에 내가 좀 달랬더니 꿀떡은 아니 주고 문놈에 늘러서며 가래 속으로 기어나오면 꿀떡을 주마기로 꿀떡을 얻어먹을 욕심에 엎적이어 나갈 적에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그 뒤에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다음 다음 놈 떨어져 앞에 와서고 한정없이 기어가도 한정없이 끝이 안 나 무릎이 모두 아이지고 우혈이 낭자하였기로 꿀떡 세 개만 하여주면 한 개는 입에 물고 두 개는 양손에 갈라들고 조롱

0: 여보 마누라, 예.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정 배가 고프면 말이요 우리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아 박속은 끓여먹고 박아지는 부잣집에 팔다가 우리 쌀 팔고 거기 사서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이 아닌가.
1: 아, 그래봅시다.
2: 그래요 아버지. 둥글둥글 둥글 박을 보니까 저 둥근 달님이 생각나네요.
0: 그래요. 아이, 야야 아, 보름달 보고 안 소원을 피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서 이, 박을 한번 타기 전에 이, 달맞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우리 힘을 돋구자.
2: 예, 좋지요.
0: 그래요, 그래요.

0: 아이고, 날씨도 추운디 흥분에는 저 둥근 달처럼 마음만은 그냥 둥글둥글 참 따뜻하지요. 그럼 다 갈라요. 가세 가세 가세 가세.
1: 자, 국악 한마당에서는 미래의 또 대한민국을 대표할 명인, 명창, 명물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있죠.
2: 네, 오늘은 또 어떤 국악 신동이 찾아왔을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민요소녀 전지혜입니다.
4: 어쩌면 이렇게 자기소개도 똑부러지게 잘할까요? 우리 지혜양이요, 파주에 산답니다. 그런데 혼자서 서울로 민요 공부를 다닌다고 해요. 얼마나 민요가 좋으면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너무 어릴 때부터 고생을 사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3: 엄마가 이제 민요로가 정 배우고 싶으면 혼자 가보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버스를 타고 전철도 갈아타고 또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 그런 거 하면 2시간쯤 걸려요.
2: 아니,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2시간을?
3: 네.
2: 이야, 아니 듣기만 해도 힘든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
3: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2: 와, 대단합니다.
1: 그래요. 참 예쁜 친구인데 제가 방송 전에 지혜양 부모님을 잠깐 만나뵀는데 용돈을 또 모아가지고 민요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선물한다고 캔커피도 사오고 아주 효심이 지극한데 민요 공부를 하고 나서 더 어른스러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3: 제가 이제 또 민요 중에서 해신곡을 좋아하는데 그 해신곡 중에서 이제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가락 배우는 그 아이들 치고 효심이 지극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1: 네.
4: 그런데 우리 지혜양은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회심곡의 어떤 가사가 이 초등학교 5학년 소녀의 마음을 울렸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네.
4: 우리 지혜양의 회심곡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3: 부족하지만 들려드릴게요.
1: 그래요, 박수로 청해 주시죠.

0: 와,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이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이 노래도 노래지만 이 가사의 의미를 잘 알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똑부러지는 제자를 둔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1: 아유,
0: 앞서서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이희문 씨의 제자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희문 씨 큰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문입니다.
1: 네. 어머, 우리 선생님 팬이 많이 오셨나 봐요.
2: 네, 오늘 좀 총동원했습니다. 네,
1: 선생님을 닮아서 우리 지혜양도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정말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 지혜양이요?
2: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어요. 너무 소리 하는 게 힘드니까 웬만하면 네가 좋아하는 다른 걸 해라. 또 다른 특기도 있거든요. 네. 춤도 굉장히 잘 춰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는 게 어떻겠니 했는데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1: 네. 네,
2: 그래서 제가 공연하는데도 막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0: 아니, 근데 이 민요 배우면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점은 없어요?
3: 이제 민요 하다 보니까 꺾어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그래야 되나?
0: 심세 표현할 때
3: 그런 걸 이렇게 할 때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어요.
1: 네. 이 지혜양의 앞으로의 꿈도 정말 궁금하네요.
3: 네. 민요가 이제 지겹지 않고 이제 좀 흥나고 재미있는 민요를 많이 알리고 싶어서 저는 민요하는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어요.
1: 이렇게나 귀엽고 깜찍한 명창 스튜어디스가 탄생을 하면 지혜양 보러도 이렇게 비행기에서 지겨울 때 딱 우리 노래 하나 불러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멋진 명창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군밤 타령과 미량 아리랑도 준비했습니다. 무대 부탁드리면서 지혜양과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세요.

0: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혜양의 무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국악 한마당 통해서 우리 소리가 주는 신명과 즐거움 많이 즐기셨죠? 네.
1: 네,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바탕 더 놀고 싶은데, 그렇죠?
0: 자, 오늘도 끝으로 남상일 씨에게 우리 장담 배우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상일 씨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장단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또 역시 대표적인 우리의 장단

국거리 장단을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국거리가 아닙니다. 굿거리입니다. 네, 이 굿거리 장단의 굿은 덩기덕 궁더러럭 궁기덕 궁덕. 예, 채편과 궁편을 같이 치는 걸 덩, 그리고 또 이 채편만 치는 걸 기덕 또는 더러러. 그리고 아시겠죠? 자, 굼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덩기덕 궁더러럭 궁기덕 궁덕. 덩기덕 궁더러럭 궁기덕 궁덕.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연폭포 장단이 바로 국거리 장단인데요. 여러분 무릎 장단 한번 쳐보시겠어요?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에이!

자, 이 금방 들으셨던 박연 폭포 다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악 한

옛날 하늘나라에 개구쟁이 도깨비 사형제가 살았어요. 이 도깨비들이 소리를 내면 하늘의 천둥벼락, 바람, 비, 구름이 생겨서 사람들은 이 도깨비들을 하늘소리라고 불렀대요.

0: TV 사용자가 내는 하늘 소리가 땅 위에 울리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씨앗이 싹 트고 열매가 맺고 풍년이 와서 배고픈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1: 봐봐, 인간들은 다들 재미나게 살고 있어.
2: 어디 어디?
3: 우와, 가까이서 보고 싶다.
4: 그래? 그럼 우리 인간 세상 구경 한번 가볼까?
0: 천둥도깨비 말에 다들 놀랐어요. 하늘나라를 비운 적 없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인간 세상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금방 한마음이 되었대요.
1: 야!
0: 도깨비들은 처음 본 인간 세상이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늘 소리가 사라지자 비, 구름, 바람, 천둥벼락이 사라졌고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대요. 그 무렵 한 소년 악공이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할 악기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5: 이 악기들이 하늘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예전처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 작물들이 자라지 않을까?
0: 그렇게 악기 만드는 소리는 하루도 게으름 없이 몇 날 며칠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간절한지 세상 구경을 나온 도깨비들의 발길을 잡았죠.
5: 오, 악기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4: 그러네, 늘 궁금했는데 세상 구경 나오길 잘했어.
2: 근데 저 아이 참 열심히 하네.
1: 그러게,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4: 다 만들었다. 부디 사라진 하늘 소리를 대신해 예전의 날씨를 돌려주세요.
6: 하늘 소리?
2: 우리가 인간 세상에 놀러와서 날씨가 이상해졌나 봐.
3: 저 아이, 우리가 내던 하늘 소리를 대신하려고 악기를 만들던 거였어.
1: 어떡하지? 저 아이를 돕고 싶어.
4: 우리 방망이로 저 악기들의 하늘 소리를 나눠주면 어떨까?
1: 그거 좋은 생각이야.
0: 도깨비 사형제가 하늘 소리를 나눠주자 소년이 만든 악기들은 하늘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4: 나는 꽹과리! 전둥 소리 내는 꽹과리라 하오!
2: 나는 징! 바람 소리를 세상에 울리는 징이라 하오!
1: 나는 장구! 빗소리로 세상을 어루만지는 장구라 하오!
7: 나는 부! 구름 흐르는 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북이라 하오!
4: 하늘 소리가 돌아왔다!

0: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최고는 하늘 소리 악기를 사람들에게 준 거야.
1: 맞아 맞아.
2: 문화는 흐르고

0: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2: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2: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정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4: 도세 내 발번을 돌고 돌아요.
5: 밀당
4: 그러지
5: 밀당했어.
4: 헐 우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

0: 국악과 서양 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 음악의 작곡 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 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 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 세계를 함께 만나볼까요?
1: 창작 국악의 역사, 무대 위에서 살아나다. 현대 국악의 새로운 길을 연 이건용 작곡가의 발자취.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 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 왔는데요.
2: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 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1: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 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2: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1: 국가 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치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 독주로 국악 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3: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 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들이.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들이 형식에 담았는데요.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1974년 이건용 작곡가가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조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묵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음의 흐름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3: 탈춤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4: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시따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5: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 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4: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5: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해비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천안제일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시따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6: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시따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4: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 깨달음을 향한 시타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7: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때둘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일본과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영국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뭔가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봉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춤 사이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4: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5: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4: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5: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2: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음이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시타르타가 의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2: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3: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6: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0: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예,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0: 네,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맞습니다.
0: 아니,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시라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1: 그렇죠.
0: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1: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1: 강연이 좀 있고요.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예,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연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지휘자 하면,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다니고,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1: 보셨군요.
0: 썸네일이 누가 진일까? 그 영상도 보고,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클래식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제일 앞장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저도 항상 모든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지휘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0: 아니, 캉캉 쇼폼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1: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막
0: 율동적.
1: 율동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짓고 손잡고 왼쪽 두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무슨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0: 갑돌이와 갑순이.
1: 그런 거를 어렸을 때좀 잘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따라 하니까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 춤을 춘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예,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춤이 된 거네요.
1: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0: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1: 예.
0: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예.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아,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예.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예.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1: 예.
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1: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0: 그래요?
1: 예,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0: 국악에서요?
1: 네.
0: 아 여태까지는 국악 지휘는 안 해보셨죠?
1: 그렇죠.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0: 네.
1: 근데 왜냐하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음악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0: 네.
1: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 연락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빨리 섭외해라.
0: 네.
1: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0: 객원 지휘자로.
1: 객원.
0: 그러면.
1: 작년에 윈터 콘서트라고
0: 네.
1: 12월 말에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0: 하셨구나.
1: 아주 신나게 그냥 뭐 진짜 물이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0: 아무래도 예.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1: 맞습니다.
0: 연주할 때 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들 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0: 네. 예.
1: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0: 네.
1: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0: 오히려 국악을 들으시면서
1: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0: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예.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1: 예.
0: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 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1: 그렇죠.
0: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1: 예.
0: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0: 싶어요.
1: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0: 그러니까요.
1: 예.
0: 예.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1: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0: 너무 놀랍습니다. 예.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1: 예.
0: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1: 맞습니다. 예.
0: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네.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1: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0: 네.
1: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0: 네.
1: 이 동아리 활동이 합창 동아리였어요.
0: 합창 동아리.
1: 예,
0: 노래도 잘하시나 보네요.
1: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0: 네.
1: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휘를 맡기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전공생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전공생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0: 네.
1: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0: 아, 음악 수업을 또 들으셨어요?
1: 네,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0: 교양 수업이 아니라 전공 음대 수업을 들으셨다고요?
1: 네, 전공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0: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1: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0: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1: 네, 피아노 쳤었죠.
0: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죠. 배우셨었군요.
1: 예,
0: 야,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리듬과
1: 그렇죠.
0: 이런 악기의 화성과
1: 예, 논리도 있고.
0: 네. 예. 공대 출신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1: 예.
0: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1: 그렇죠.
0: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1: 맞아요.
0: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1: 그렇죠.
0: 공부를 하시잖아요.
1: 예.
0: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1: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그 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0: 예,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1: 네.
0: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1: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0: 아,
1: 부모로서, 엄마로서 서울 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 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0: 예.
1: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0: 그게 갑자기 뭐 청천벽력 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1: 슬슬.
0: 숨겨놓으시고 예. 그러지.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1: 네.
0: 말씀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1: 누워 계셨어요?
0: 예,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1: 아,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거예요?
0: 대학교 때. 예.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1: 네.
0: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 와.
0: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0: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1: 지휘하실 때 많이
0: 네,
1: 도와주시고.
0: 와주시고,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0: 감사합니다. 예.
1: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0: 그쵸,
1: 시간이잖아요.
0: 예.
1: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0: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한 번도.
0: 예.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1: 네.
0: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1: 네.
0: 좋은 직장 가고 또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하는데 이런 거할 때는 조금
1: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막 이런 그런 생각에 왜안
0: 예,
1: 들겠습니까? 예.
0: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뭐예요?
0: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1: 네.
0: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1: 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0: 같아요.
1: 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0: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1: 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1: 네.
0: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1: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예,
1: 네네.
0: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도 있죠.
1: 그렇군요.
0: 예.
1: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겸또 지휘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어린 친구들을

0: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죠.
0: 어떠세요?
1: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직관적이고.
1: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아,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랄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떻게 보면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누군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1: 너무
0: 좋아하시나 봐요.
1: 좋아요.
0: 또 현재, 아우, 맡고 계신 게참 많으시네요.
1: 살살살살 맡고 있는 게좀 많습니다.
0: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이어온
1: 그렇죠.
0: 공연이잖아요.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요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1: 그렇죠. 많은
0: 유명해진
1: 분들이
0: 게
1: 사랑해주시고,
0: 아닌가 싶고,
1: 그렇죠.
0: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1: 맞습니다.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8월 9일부터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0: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1: 그렇죠.
0: 음악들을 연주하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 배들부 키키, 이웃집 토토로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좀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관람 포인트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오셔도 좋고 어떤 곡들은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솔로, 뭐 첼로 솔로나 뭐 악장님 솔로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특히 디즈니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파이프 같은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가 같이 나요. 이런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0: 연주를 할
1: 연주를 할
0: 때,
1: 때.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뭐 금관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0: 박수
1: 것
0: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1: 같아요. 맞아요.
0: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것 같고.
1: 이제 저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오히려?
1: 오히려 더
0: 오,
1: 좋아하세요.
0: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리아네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이유일까요?
1: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0: 또 오페라도 다수 그렇죠. 작곡을 했죠.
1: 그렇죠.
0: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1: 타노이죠.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잘 보내고 나면 이제 학생들도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일단은 이제 연주 원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국악단하고 10월 14일 날 정기 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0: 연정국악원에서.
1: 이제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0: 그런 곡이 있어요?
1: 많죠.
0: 어떤 곡이 있을까요?
1: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있어요. 어쩌면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학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올해도 같이 합니다.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0: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1: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뭐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너무 훌륭합니다.
1: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 더 하고 매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엔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0: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 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요.
2: 헌 우천

보통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딱 피어올랐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좀 용기를 갖고 실행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하는 게 저에게는 영감보다 큰 원천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광주 월드음악 페스티벌에 추다의 차지스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1: 진짜 아버님이 정말
2: 베스트 큰 역할을...
3: 야, 너무 가족 다 줄여줘.
1: 이런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와중에 고맙게도 섭외가 들어왔고 뭐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하게 됐습니다.

차지스의 음악은 평안도 황해도 제주도 무가를 바탕으로 밴드 사운드에 접목을 시켜서 되게 펑키하고 댄서블한 음악이에요.

0: 중간에 만나서
1: 바람 그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안 된다고.
0: 야, 화장 다시 하자. 따라와.
2: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또 다혜 씨와 또 그 이시문 씨의 어떤 그런 음악 세계가 되게 매력 있구나. 역시 혼자 홀로 우뚝 서는구나.
3: 싱싱을 하면서 다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안에서 너무 큰 자유로움을 맛봤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여정까지 그 길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 되게 소리가 정말 크고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거예요. 무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말 너무 쌩 날 것인 거예요. 굿을 보는 내내 저는 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바로 치유의 음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푹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무가가 사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 정도만 지금 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음악이 많고 또 제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소리들도 너무 많아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헐. 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안녕하세요. 전통음악집단 셋의 타악연 주자 이민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A와 I가 추워주는 판소리 공연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전통음악집단 셋은 민속음악을 기반으로 경서도 민요와 무용반주 위주로 연주활동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판소리라는 장르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판소리가 되게 위대하고 그리고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이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오늘은 그 저희 팀과 함께하는 A와 I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AI 드로잉으로 이미지를 구현하고 공연의 배경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구축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A와 I가 추워지는 판소리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신명나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 이러고 들어가다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2: 어?
1: 아이고 차궁서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냐 마당새 너 잘 있었으며 요새 큰 서방님 성미는 좀 어떠시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포근을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2: 그렇지.
1: 접시에다 엽전을 올려놓고 이것은 편육이다. 이것은 체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매만 실컷 맞고 가실 것이니 도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방님을 많이 뵙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겠느냐. 흥보가 성큼성큼 놀부 사랑 앞에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든지. 아이고 형님 소인 논문 아니오. 예. 그 성씨간 뒤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 동생을 모르시오. 예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로

0: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야.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1: 그렇지.
0: 예,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 깨려고 전해온 건목이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니라. 이런 놈은 그저 옥날 개 잡듯 잡아야 되느니라.

전간 주자헌데 철로파 금기 안에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폐돈 얼며 지갱이 주자헌데

0: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1: 어!
0: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 정복관이라도 많이 주었으면 좋으련만.
1: 예.
0: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1: 어!
0: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1: 아.
0: 아니여보 아주 뺨이고 토마 뺨이고 세상이다 귀찮아 죽겠어.
1: 아,
0: 언제 나한테 전곡 갖다 맡겼든가. 알아봐. 알아쌀. 알아돈. 허고 뺨을 때려놓니
1: 어.
0: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하늘이 빙빙 돌고
1: 아.
0: 땅이 툭 꺼진

호랭이가 상자로 앉고 살찐 맷돌 노루 사슴 너구리 오소리 등을 요구감 내놓고 옹물지게 논일판. 이때 별주부는 한편에 은신하여 이 광경을 보고 저렇게 세상 짐승들이 많이 모였는디 어찌 토끼가 없을 소냐. 어쨌든 불러볼 밖에 수가 없다. 자네가 토끼를 부리라고 할지 수로 말리 거친 파도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어찌 뻣뻣 되불러 놓은 것이

혼자가 혼자로 살짝 미끄러졌겠다. 저기 저기 도 호호생원 하고 불러노니 첩첩산 중에서 호랭이란 놈이 생원자 말 듣기는 전우불근 조면이로구나. 상자로 안고 보니 즉시 생원으로 존칭이 되는지라. 이 말이 어찌 반갑던지 만나보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디 거기 있는 짐승들한테 당부를 얻다. 네 이놈들 저 밑에서 나를 찾는 손님이 계시니 그 손님을 맞이해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야 망정이지. 이놈들 한 놈이라도 간 놈이 있으면 돌아온 몸통에 사지를 찢어 방을 내걸고 팔족을 멸하리라. 반가운 손님을 맞아 드린다는 것은 공부자의 도리니 그 손님을 맞이해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으렸다. 당구를 해놓고 내려오는 뒤 이놈이 쓸고 내려오던가 보더라.

0: 방울이를 차르르르 흩으며 주홍잎쩍 버리고 허리렁하는 소리 태산이 무너지고 땅이 뚝 꺼지란 듯 자네 정신없어 목으로 추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호랭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그건 네가 날 불렀나. 근래 귀 밝은 것이 장이환대더라. 잔말을 허여가며 발밑을 살펴보니
1: 그렇지.
0: 꼭 쇠똥 말라진 것 같은 것이 있구나. 요것이 날 불렀나. 꼭 보리방석같이도 생겼고
1: 그렇지.
0: 아, 이것이 목기인가. 목기 같으면 굽이 있을 것인데 그도 아니고
1: 그렇지.
0: 아, 이것이 판구부채인가. 판구부채 같으면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도 아니고 어? 이것이 하나님 똥이로구나. 하나님 똥 먹으면 장생불로 한다더라. 그나 큰 발로 자래 복판은 잔뜩이 눌러놓으니 자래가 못 견디어 개가 느려시오. 오호, 요것이 날 보고 동성명을 허잔다. 그래, 나는 백수지장 호생원이다. 너는 무엇이냐? 자네가 호생원이란 말을 듣고 자초지화로 잘 죽는구나. 어찌 무섭고 겁이 나든지 바로 제 이름을 대버리난디. 예, 나는 남의 수국 자네 새끼요. 호랭이가 자네라는 말을 듣고 한번 논이 난디. 얼씨구나. 내 보이기야.

0: 소리에 키고 보여.
1: 좋다.
0: 아이고 손은 작게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0: 아서라, 내가 기왕 죽을 배 있어서는 해수리나 마지막 써볼 밖에 수가 없다. 움친 목을 길게 빼어 고성으로 허는 말이 내 이놈! 네가 내 성명을 잘 모르리라. 나는 남생이도 아니오 두꺼비도 아니오 남해 수궁 자랑 별날이로다. 호랭이 무식어야 자래 별자 모르고 별날이 참 풍신 보고 직품 들으니 안암 밖으로 꼴불견이로구나.
1: 그렇지.
0: 허 그렇다면 별나리께서 여기를 못 돌아오셨으며 모가지는 들어갔다 나왔다 어찌 그리 방정맞게 삼겼는고. 내 이놈, 네가 내 목 근본을 잘 모르리라. 오, 이수궁 대다커여 영덕전 높은 지붕 처녀간 지엽스대 처녀 그 돌아가다 말자친 미끄러져고 목으로 내려져 이모냥이 되었더니

달려가고 백두산 호랑이 잡아먹고 서울로 짚어 올라 삼각산 호랑이 잡아먹고 이산 좀 들어와 너를 일본이 반가워라 너 하나만 먹었으면 열 번을 더 채우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호랑이 귀신 거의 있느냐 비수검으로 호랑이 대밥비 가르고 쓸게 내어놔라 식기 전에 맛을 보자 이렇듯 말을 하고 황금 걸어 달려들어 모진 이빨로 호랭이 뒷다리 가운데 달랑달랑한 놈을 꽉 물고 어찌 뺑뺑 얘기를 쳐놓았던지

0: 자네 생각건데 이만했으면 이놈을 반 이상은 휘어놓았겠다.
1: 그렇지.
0: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놈한테 힘이 모자라 도리어 봉변을 볼까 싶어 그저 실그머니 놓고 뚝 떨어져 놓으니 이놈이 그저 도망을 하는디
1: 어.
0: 화우랑이 뭉클했다 발칙 뛰어다란다. 큰 사람이 화살나도 초청이 철안나도 조가성은 놀랜 대화 개우남 주로 난격으로 대산을 떠 어찌 뛰었던지
1: 아.
0: 해남 관머리에서 이 지경을 당했는디
1: 어.
0: 의주 압록강변까지 뛰었지.
1: 그렇지.
0: 이때 별주부는 곰곰이 생각헌즉
1: 어.
0: 내 충성이 부족하야 아마 산신령이 변화하여 일이 된 것 같아. 산재나 착실히 모시리라 생각하고 산재에 지낼 채비를 얻는디
1: 하이.

하옵니다. 남해 용왕이 우연 특병하여 백약이 모였으니 병이가 지시어대 진세 퇴관을 쓰면 비단 신병지 거근야라. 겸차연연 익수는 고로 도월원해 산말리

0: 자산 중 노퇴 일소를 측이 치고 하옵 심을 근이 정작지천 우신보규 상향
1: 아, 어!
0: 재배하고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시성이면 감천으로 대차 토끼 한 마리가 내려오는디
1: 에이.

0: 과객의 그리 오죽 가리오마는 보시고 잘못된 네가 있으면 고치시오.
1: 그렇지.
0: 운봉이 보시더니 풍월쩍 잡은 손이 흔들흔들, 곡성이 보시더니 낯빛이 새놀놀 하여지며 두 분이 그르를 푸는디

돈성우모라. 이글 속에 벼락 들었어. 좌중이요란 헐제 뜻밖의 역조라나 질적으로 급히 와서 무슨 운선에 이어놓고 어사 비관이요 고천원이 육방이 손동원다. 본관의 생신잔치 갈 대로 가라하고 출도 채비 준비 열제 공방을 불러 사철을 단속 고진을 펴고 백포장 눌러라 승부를 불러 교군을 단속 남면줄로 치고 호피를 연전 집사를 불러 용봉을 차리고 도군도 불러 기치를 내요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등대 극창이 불러

너는 안 살찐 소 잡고 태초를 지어라. 아이고 참. 백암상 만인의 앞비장 정령청 착실히 보아라. 동양빈 내어 형인 마공조도 소원 불러 계부를 세세히 조사게 자려라. 조금 불러 총을 대고 볶아.

양숙에 은근히 분부거대 어사 또 신모냥 서울 계신 양반이라 기생을 귀하니 읍사에 다리 없이 착실히 갈아쳐래요. 이리 한참 본발할 때 이때요 곡성이 일어나며 아이고 내가 이리 떨린 것이 초악인가 싶어서 가봐야겠어. 어사 또 대답하되 내가 시골을 오래 다녀 초악 방문을 알죠. 초하고 입만 맞추면 꼭 낫지요. 그냥 죽나노요 말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아갈 것이니 응원 대접이라 착시해요. 운봉이 일어나면 나는 고리리 많은 사람이기로 부득히 왔었더니 어서 가야겠어. 어사 또 대답하되 갔다 왔다 하기 괴롭고서 무엇으로 또 오겠어. 상금과 관행면 재간이나 당함은 오지요. 공문일을 알 것이 원데 일을 또 올란지

순천부사가 일어나면 나는 천호병이 대단하기로 부득히 왔었더니 어서 가야겠소. 본관 말할 틈 없이 어사또가 주인 노릇을 하기로 하는디 영감이 소실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가 보구려. 소실 사랑치 않은 사람이니 있겠소. 혹 이 좌중에도 있는 줄 어찌 알아요. 수의차들 할 것이니 환성정 노름이나 한번 붙여주시오. 순천 생강이 사또가 출두월가 염려되어 선세 가군을 흠지없이 내신 아니냐 강동호사를 지내기로 발경도 되면 많이 보았으되 환성정만 한디 없습니다. 오시면 잘 놀게 하지요. 어사또가 동바라 어길이 얻어가는 이 사람들 굿도 못 보이고 다 놓치겄다. 마음 앞에 썩 나서서 부채 피고 손을 치니 그때여 조종들이 구경 군에 섞여서

달 같은 맛에 애같이 늘어매고 사무에서 우르르

두세 번 불어난 소리 하나리도 뿜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란 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독담이 무너지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항우 음화질 타 이렇게 무섭든가 쟁비 호통 소리 이렇게 놀랍든가 6월의 서리 바람 뉘안이 떨겠느냐 가급 수령 정신일 고일이주 어리 피신월제 하인도동 장관이라 수배들은 가쓰고 저희 원님 찾고 동인은 연계 잃고 수박통 하나 쓰며 소재집 잃은 칼자 필조 집배여 차고 대야 잃은 저방자 세수통을 방에 넣고 육삼통 잃은 하인양 급배여서 짊어지고 일산 잃은 보종들은 오장사 들때

죽일 놈들아! 빈 줄만 배 들어오면 못하고 가자느냐! 예판의 여물에서 사당의 모양을 두 줄에 달놓고 뻥 차옵시다! 아이고 이놈들아, 내가 안준뱅이 원이냐? 발피난이 음식이요, 깨진하니 화기로다. 장구통은 요절하고 폭통을 자구르니 내 모아소리 절로란다. 저금줄 끊어진 것 첫대밖에 깨어지면 기생을 빈혈고 화젓가락 찔렀으며 지손은 나발에 주먹 불고 홍행홍행 태풍 송은의 빵포로 꿍 입마다 소리다치고 터지고 박터지고 피죽 좀 흘린 한놈 발등 발표 자빠져서 아이고 아이고 운한놈 아무 일 없는도 우르르르르르르 하는 박질 허허우리골 큰일 났다 서리 역졸 늘어서서 공방을

8층에 높고 자리말에 옆에 찍고 슬슬슬슬 기어들어오며 역조리 달려들어 싹다. 아이고 나는 5대 독신이요 살려줘. 이놈 5대 독신 있을 때 있나 동해 퍼뜯으며 서해가

이때 원나라 주는 노숙다려 말씀어되 공명이 진실로 허니라. 융동 때의 동남풍이었지 있을 소리냐. 노숙이었자오되 공명을 잠깐 봐도 재존한 영웅이여 사람은 군자라. 그러한 영웅 군자가 이러한 대사 어찌 헌을 호리까. 잠깐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이 말이 지든 마든 맞지 보다야 일시후 동남 폭이 뚜루루루루루루루.

용병 단대 없고 키 잡은 군사들 단 하에가 서 있거나 여봐라 군사야 예 용병이 어디로 가도 저 군사 여짜오대 선생이 생지고 바다 물러든 후 머리 불고 밟았을지 요 놈으로 가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남평산 빨리 때려간 거구로 당도한 원군 장파 물결이 빨그르르르 줄렁줄렁 소졸이 서 있거나 여봐라 소졸아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던 나라 수조리 한나라 공명을 할 수 있소 많은 유표한 일이 있소 무슨 일이니 자기를 모시 자기를 모시

의심을 하였더니 간단 의심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비발도 서너 내려오니까 나는 매일에 이런 대장이 나오는 눈은 서상과 물결을 받고 이더허니 고무 팔을 석롱석적 나려더니 두분이 속기를 부여잡고 고개를 까딱까딱 흘리하이 하시더니 그 배를 빨리 타고 사흘같이 갔더니다. 옳다 그것이 공명일다. 강변을 내려가 여봐라 사공아 예

왔으니 고해를 보자. 해보 하나. 이 선생 높은 제도 너무 달아 들어와요. 성공하고 신함이 무슨 일로 해야 하는가.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이야. 마치는 생각은 이는 난이 허련이와 내 수단이나 내보 하나. 천일을 못 들었나. 장평요 큰 싸움은 땡덕 80만 명 발고사 저 못 믿은 일전의 답이었거든. 조막한 이력 현주 내열 그저돌이 다가치를 쓰고 벼락을 바오지 내 의화살은 못 바오리라. 장공철전 내 곁을

0: 번개 같이 바른 살이 살 때 해상을 수르르르르
1: 하이 좋다
0: 더 들어 가서 성탄배 도대지근 거꾸로 모래

네,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아, 숨이 차네요. 네, 이제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앞서 연주자 소개를 한번 할까 합니다. 가운데

대금 연주자죠. 변상엽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그 변상엽 씨는 그 저와 대학 동기인데요. 그 대금 소리가 정말 맑고 이제 남들과는 다른 그런 대금 성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찬우 씨 피리 연주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찬우 씨는 이번 공연 때 그 이 음악 판소리 음악을 체보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제 재능이 있는 그런 멋진 연주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끝에 아쟁 연주자 배호영 씨입니다. 네. 네. 배호영 씨는 그 두 번째 들으셨던 수군가 곡 기억나시죠? 그 수군가 곡을 이번에 편곡을 해주셨고요. 네, 작곡과 연주자를 이제 같이 겸하고 있고 저희 팀의 막내 연주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금 연주자 추현탁 씨는 네. 저희 셋의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네, 멋진 친구고요.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문세한별 씨도 저희 팀 멤버인데 이번 공연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타악을 연주하는 이민형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무대 심청가 입체창까지 잘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0: 펜서를 얻구나.
1: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 유무를 밝히시오.
0: 예!

저 번째가 묶음 3년인데 이거 웬만이야.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좀 더 풍요롭게 좀 잘 도와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을 모신다 그래서 별신굿이라고도 하고 이제 풍어를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또 풍어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굿판에 오면 사실 굿만 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 중에 굿이 섞여 있고 그 삶에 의해서 굿이 발생된 거예요.

0: 바다가 보니까
1: 바다에 고기도 많이 잡고 또 동맨들 편안하게도 지내고 또 그 다음에는 농사도 잘 되게 그래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 네, 여기는 오시는 분들 누구나 대접하는 거죠. 저희가 대접하는 거죠. 그냥 누구나 오셔서 드실 수 있어요.

0: 옛날 어른들이 대대로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 마을이 앞으로 행복과 모든 부의 가정을 택해주는 그 점에서 우리 마을이 안전과 안전화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을 빌는 겁니다.
1: 고기는 많이 잡혀주면 좋지 뭐. 그것이 뭐 우리 마을 행복하고 뭐. 고기는 많이 잡혀주고.

동네 주민들이 막 이렇게 안 하는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이 화합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경북에서 경북은 되게 소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북 말 중에서도 여기 되게 크게 하는 편이에요.

0: 새끼로 금줄을 치거나 예.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양쪽 풍물패가 반대쪽에서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듯이 이제 풍물패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풍물패를 이기는 팀이 이제 그 금줄을 끊고 이제 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얘가. 그때부터 이제 풍물 구슬 여기 구슬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몇몇 말들만 그렇게 합니다.
1: 결심 끝이 중요하죠. 이런 그걸 중요시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겠죠. 내 마음이 바다에 나가면 이래 안녕을 기원해주고 추원을 해주면 바다에 나가면 사고가 없을 것이다. 길을 꽂고 들어온다. 내가 뭘 해도 잘 된다. 이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이제 정성이고.

각 마을의 수호신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예. 보통 할매당, 할배당 거기 제당에 가가지고 그 저 대나무 끝으로 이제 뭐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그 뭐야 다 모시고 오는 이제 그런 국거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굿이라고 하는 거는 퍼포먼스도 있지만 무가가 또 중심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노랫말들을 이제 저희가 저희 동행 별신꾼만이 갖고 있는 장단의 틀에 맞춰서 또 그 장구 장단으로 또 무녀와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굿판에서는.

0: 동네끼네 와야 구경해.
1: 근데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
0: 얼마나 또 많아. 내 조갑 보면 다 다 잡고 자.
2: 옛날에는
0: 춤 출랐고.
2: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거시적으로 봤을 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굿 자체가 일종의 문화잖아요. 음악만 있거나 뭔가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 음악, 노래, 춤, 구전 문학, 그다음에 인류학까지 아주 그 여러 인간 세상이 만물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다원 예술이라는 느낌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식으로 또 굿을 다르게 또 현대의 또 도심에 가져와서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이제 답답한 것은 여기가 어쨌든 지역이 거리가 멀잖아요. 실제 저희 오리지널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유지를 시키되 제가 또 서울에 가져올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현대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또 리얼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좀 하고 싶고.

참 전통이라는 게 거리가 멀게 살아왔지만 이게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음악이 속해 있는 것들도 체험하니까 아 그냥 우리의 음악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또 직접적으로 느꼈을 때 이 묘한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0: 그래, 이 풍습이 이제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풍습이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1: 다 이 지역민들의 삶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울타리 안에서 그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굿이 가지는 의의가 되게 수용력이 강한 어떤 장르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굿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병진 소목장의 작업장입니다.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끌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량의 조화, 에? 음량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양반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어, 저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2: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0: 안녕들 하시지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놀이. 알까기를 하며 세상과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네? 구억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를 모르고 어른이 됐으면 크게 후회했을 것 같은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소설 데미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세계.
1: 정말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0: 예, 사실 아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 즉 월드를 까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네. 깊은 뜻이 있었다니 네, 알까기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갑니다.
0: 그랬구나 저랬구나. 지금 이 대국장의 두 기사분들 초조하게 되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합에 앞서 진지한 정제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두 대국자 소개하겠습니다. 백두로 잡은 홍경민 8단이지요?
1: 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0: 자, 홍경민 8단 너무나 유명한 인기 있는 기사지요. 네. 리키 마틴 도우미로도 유명합니다.
1: 그 무슨 말씀이세요? 리키 마틴 도우미?
0: 그 흔들릴 우정.

0: 한국에 리키 마틴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아, 맞아요.
0: 네? 네. 통더러 외국 사람이 리키 마틴을 한국에 알리는 뜻밖의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1: 아, 네. 네?
0: 만약 방송을 보고 있다면 리키 마틴, 당신은 홍경민 박사에게 밥을 사야 됩니다.
1: 아, 네. 어?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별명이 참 많은데요.
0: 네.
1: 홍꾸라지.
0: 홍꾸라지.
1: 홍산오바. 인매광. 보급형 고수? 근데 보급형 고수 이건 뭔가요?
0: 그 배우잖아요, 고수라고.
1: 아, 네, 네.
0: 이제 고수 없을 때 고수대로 대신 불러달라.
1: 아.
0: 고수 대신 불러라. 아, 이제
1: 그 꽃미남 배우.
0: 예, 예. 네. 예. 싸게 출연하마. 네. 그래서 이제 보급형 고수가 된 거지.
1: 아.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명은 참 많습니다만은 네. 히트곡은 제가 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더 이상 없어요. 딸랑 한 곡. 흔들린 우정.
1: 아, 근데 한 네. 곡이어도 네.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흔들린 우정, 그 한 곡이 히트곡 100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오.
1: 네, 특히 흔들린 우정의 그 안무는 모든 연예인들이 막 따라하던데요, 이거. 아시죠? 아시죠?
0: 오! 네. 예!
1: 아시죠?
0: 예, 초장 막 이렇게.
1: 네, 네.
0: 어, 네. 어, 표정이 좋았고, 네. 자, 가수이자 뮤지컬 출연, 뭐, 기획, 작가까지. 뭐든 잘하는 반등. 네, 탤런트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홍경민 8단, 오늘의 출사표, 당당하게 던져주시죠.
2: 아, 일단, 아, 우리 수호군이. 이제 뭐 가요계를 뭐 많이 알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0: 오.
2: 이런 것들을 알까기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오. 그러니까 따끔한 맛,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1: 네.
0: 그런 의미 같아요.
1: 네, 아주 힘있는 이야기였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이제 그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최수호 5단을 소개합니다.
0: 오늘 흑도를 잡은 최수호 5단. 이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출연자 중에서 가장 젊은
1: 네.
0: 영한 이 국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현재 말이죠.
1: 네.
0: 한예종.
1: 네.
0: 전통예술원에 재학 중인. 이야, 2로 시작하네요.
1: 아~
0: 네?
1: 네.
0: 2002년생 젊은 친구. 2002년 그 월드컵 때 아니었어요.
1: 네.
0: 골! 할 때 여기서 애기 태어났어요. 뭐 이런 거지요.
1: 네. 네?
0: 밀크보이.
1: 오.
0: 또 두부라는 네. 별명도 있지만은
1: 네.
0: 리틀 뭐 송대관.
1: 오.
0: 남자 혜은이라는 한참 후에 그 네. 대선배 외모나 특성을 연상케 하는 별명도 있다고 그래요.
1: 오,
0: 그 특이하죠?
1: 네.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스타킹. 트롯
0: 네.
1: 전국체전, 미스터 트롯 시즌 2, 현역 가왕 시즌 와. 2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상남자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0: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일본 도쿄, 도쿄 맞지요?
3: 네.
0: 도쿄입니다. 네, 동경.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부모님 덕분에.
1: 네.
0: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엔카나 가부키 그런 거 아니고 민주를 배웠고 또 판소리를 배워서 네? 대학에서 전공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의 막내 최수호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경민 형님이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까기에서 세상을 한번 배우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0: 아, 겸손. 네.
1: 네.
0: 배우겠다.
1: 네.
0: 저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워요.
1: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시타는 선호할 그 판웅기에 올려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예. 예, 편하게.
1: 네. 예. 두 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힘 조절. 이렇게 합니까? 거리가 이 정도구나. 뜨는구나.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1: 네.
0: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시타도 해봤고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두 대국자분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0: 자, 그러면 보석해 주시죠. 여덟 알 일입니다. 그 옛날 뭐 조선시대 호롱불 밑에서 네. 어두운 추침한데 알을 깔 때는 알을 속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지금
1: 바로 위에서
0: 와 정석입니다.
1: 카메라가 잡고
0: 있죠. 홍경민 팔단을 알기 쉽게 네 그냥 알까기 표본 네. 알까기 정석에 나오는 정석 1선 2선 네. 보기 좋게 최소단은 갈팡질팡 가장 많이 하는 약간 네. 영어 그 W 형태의 그런 네. 보석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최소 5단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깊은 숨을 몰아쉬고 그렇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네. 중앙을 노리는 중앙으로 가서 할 수 없다. 오. 아 그런 정도 나쁘진 않아요. 네, 네, 네. 물론 득점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애매한 위치에 네. 끼운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알은 홍경민 팔단에게 넘어가는데 이 그것을 봤네요. 아, 그 한 점 눈에 가시다. 과연 와 처리합니다. 와. 역시 홍경민 팔단 용납 안 하지요. 네, 어딜 감히 당황하는 최소 5단 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첫 수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그렇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네. 연습을 하고
1: 네.
0: 본인도 억울해하고 척이나 네. 안타깝게 세 그런 포즈로 취했습니다. 와
1: 알이 잘 맞긴 한데 힘이 조금 부족한 거죠?
0: 부족했습니다. 네. 자신감이 조금 없었다는 얘기인데 네. 자 중앙에 예 다득점을 노리네요. 과연 다득점 성립이 될 것이 또 역시 역시 고수답습니다. 네. 슬기로운 네 작전이에요. 네.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곤란하게 네. 저거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저
0: 처리를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어느 각이건 네. 그랬을 때는 역시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동문서답 네. 저쪽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저거 저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과연 와! 성공했어요! 와!
1: 와!
0: 야! 치수 5단! 이게 젊은 패기 혈기입니다.
1: 네, 근데 특이하게 네? 이 약지로 한 것 같은데. 와! 되게 깔끔하게 잘 됐어요.
0: 깔끔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1: 네.
0: 자세 보세요. 나 치수 5단이야. 나 젊어. 자, 그러나.
1: 바로 또 이렇게.
0: 바로. 네, 용납 안 하네요.
1: 네, 역시 홍경민 팔단입니다. 네. 이 홍경민 팔단의 아내 김유나 씨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데 근데 이거 어쩌나요? 손에 굳은 살이 있다고 합니다.
0: 에이, 그러면 안 되지요. 고생을 바가지로 이렇게 시켰구만. 네.
1: 근데 알고 보니까 네. 부인 김유나 씨가 해금 연주자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네, 고생해서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해금 연주를 하다가 손에 생긴 굳은 살이래요.
0: 굳은 살 호호해 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치수 5단 네 그래요. 역시 네. 차기 플랜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냥 최소한의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죽었어요. 꽤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건드리긴 했는데
0: 정말 아쉽네요.
1: 네.
0: 자 제가 홍경민 팔단이라면은 네. 네. 그거로 네. 그 중앙에 진짜 힘차게 하다 보면 그냥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 우수수 한데...
0: 참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얄미울
1: 네.
0: 정도로
1: 아주 네 딱 붙어 있어요.
0: 게임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잘하는 거예요. 단칼에 안 됩니다.
1: 네.
0: 자. 어우 저거 통쾌한 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자꾸 네? 네,
0: 약을 누르시잖아요.
1: 네, 네.
0: 어딜 약을 누리고 있어.
1: 네. 네.
0: 이제부터 이제 까겠다.
1: 네.
0: 오, 와, 이제 흥경 발달. 이제 양보란 없다. 이제 봐라. 이제 나올 거예요. 멋진 수가. 네, 나옵니다.

0: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맞춰졌지? 균형이 됐지? 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02점이 극 사이에 꼈잖아요. 아, 참 곤란합니다. 그거를 어느 걸 누리나요? 네. 아, 거기서 그거를
1: 옆을 살짝 건드려서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저 홍경민 팔단은? 그래. 그렇죠. 좀 유리하니까. 과연?
1: 끝!
0: 야!
1: 네.
0: 홍경민 팔단에게도 이런
1: 실수가
0: 안타깝게 됐습니다. 실점을 하고 말았어요. 네. 저 이렇게 해서 거의 균형이 맞춰졌어요.
1: 네, 비슷해요.
0: 네, 지소 5단 네. 크게 자랑한 건 없습니다만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알까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1: 네.
0: 네. 네. 그래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1: 네.
0: 거리와 상관없다. 네.
1: 오, 꽤 먼데.
0: 와! 와! 잘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오히려 깜짝 놀란 선수는 홍경민 선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1: 네.
0: 알 수 없어요. 자, 꽤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한 치의 오차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경민 팩단! 100% 퍼펙트. 네, 100점짜리. 네.
1: 너무 잘했어요.
0: 자리로 이동하는 최소 5단. 예, 거의 일선.
1: 아, 지금 한 번에 세 개를 다 보내겠다.
0: 네, 좌상기. 타격을 할 때는 그 왼손은 치워야 됩니다. 손을 떼고. 와! 꽃진수! 야, 가장 먼 거리에서 오늘의 한날, 네. 오늘의 한날입니다.
1: 오, 잘했어요.
0: 네, 이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먼 거리에.
1: 와.
0: 무슨 자루 진짜 잰 듯한. 네. 네,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1: 와.
0: 야, 최소 5단.
1: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0: 저런 면이 있었네요. 자, 네. 과연 저는 눈길이 보입니다만은 홍경민 8단 봤겠지요. 네. 아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가 성립이 될지. 네, 지금. 1타 2급!
1: 아, 근데 본인이 알고 떨어뜨렸어요.
0: 사속 작전 네. 괜찮습니다. 농계 타포.
1: 네.
0: 예, 그래서 한 점 차이.
1: 네, 똑같아졌죠. 네. 이 최소 5단은요 판소리 다섯 대목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이 심청가에서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0: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1: 네. 조금 맛만 좀 보여줄 수 그 있을까요?
0: 네. 예.
2: 지금.
1: 네, 아 갑자기 이제 막
0: 갑자기 어렵지 않다고 대국 지금 긴박한 상황이 돼. 하필 이때 여유로울 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봤을
1: 오히려 이렇게 해서 긴장이 풀릴 수도 있죠. 그렇죠.
0: 잠깐만.

0: 되리다.
1: 네, 거기까지. 예. 와.
2: 와.
1: 자, 그리고 다시 알까기에 집중해 주시죠. 네. 네. 네, 지금 알까기입니다, 사실은. 네. 아,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 오우, 아, 아, 그랬겠죠. 처음 계획 자체가.
2: 네, 그쵸, 그쵸.
1: 한 방에 돌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일단, 아, 네. 이 수가 마지막이, 마지막은 아닙니다만은, 아, 보여주겠다. 네. 어? 홍경민 발단. 오, 이거 약간 네,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2: 네, 최소단이 옆에서 춤을 춰서 그런지.
1: 네, 네. 고기에 말린 것 같아요.
2: 네. 네.
1: 뭐, 저 정도는 뭐 큰 매너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정도는 네. 귀엽게 봐주죠.
2: 약간 네.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예. 네. 어, 어, 죄송합니다.

0: 끝내기 들어갑니다. 과연! 와! 어! 야, 이렇게 해서 2대2 동점! 와! 야, 이 얄깍이 모르겠는데요? 와! 정말 이 난전. 와, 이제 방송까지 이렇게 해서. 야. 저희, 물론 시합 전에는 옹경민 네. 발단의 우세 점쳤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는 모릅니다. 네. 박상마카.
1: 야, 역시 이래서 옹경민입니다.
2: 와, 역시.
1: 예, 두 번 내실 수는 없다.
2: 네.
1: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과연 100의 두 알 중에 붙어 있는 저 알을 선택할 것인지, 저 붙어 있는 저 100의 알을 선택하면 잘못하면 사석작중이 논개타법이 돼가지고
2: 네, 같이 떨어질 수 예,
1: 같이 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런 정도. 어, 그게 나쁘지 않아요.
2: 네네네.
1: 지금 위치인가 보세요. 절묘합니다. 네. 이거 처리하기 애매합니다.
2: 네.
1: 예. 과연 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잘 지켜봅시다. 옹경민 발단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대결 홍경민 발단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보석 여러분들 보세요. 보석. 야, 개성들이 네. 강합니다. 개성 만점이에요.
2: 처음 보는 보석이에요.
1: 예. 네. 1차전 서로 상대방을 알았다, 네. 읽었다. 그런 의미겠지요. 네. 자, 그러면 혹도를 잡은 치수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구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2: 네.
1: 어우, 치수 5단은 막판에 네. 몸이 풀렸어요.
2: 네.
1: 오, 괜찮은 플레이인데.
2: 너무 잘하고 있어요.
1: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저거 보세요. 너무 촘촘하면 네. 자기가 공격하기 어려워. 그러나! 제 해설이 무색하게끔 네. 무가 곤란해요. 이럴 수가 있는데.
2: 네.
1: 오, 네.
2: 와.
1: 이야, 첫 수가 좋았습니다.
2: 네,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요.
1: 예. 어. 그러나 상대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홍경민 네. 8단입니다.
2: 네, 너무 네. 잘하고.
1: 워낙 강자.
2: 네.
1: 이거 뭐. 네. 어. 여기서 끝내겠다.
2: 오.
1: 예. 오늘 보여주겠다. 어, 저 한 점. 아, 깔끔한 성격입니다.
2: 우와!
1: 나무랄 데가 없는 네. 대국자의 기쁨입니다. 치수 5단, 아까 1차전 끝나고 말이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한테.
2: 네.
1: 제가 왜 5단이에요?
2: 네.
3: 잘할 수 없어요.
4: 저, 저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5단 저 왜 5단 5단 저 왜 5단
3: 그냥 한 거야.
4: 아, 저 왜 5단
3: 그냥 한 거야.
4: 아, 그냥 5단
3: 난 8단이야. 8단이
4: 아니 어떤 이유로
3: 난 이유가 있어서 8단이
1: 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 5단이 왜 됐는지 지가 알지 제가 압니까? 네?
2: 네.
1: 그런 엉뚱한 게 매력이에요.
2: 네. 근데 뭔가 귀엽잖아요. 그런 귀여워요. 질문 처음 받아봤잖아요.
1: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5단인가요? 네.
2: 네.
1: 이야. 어, 저 석점을 노리나요?
2: 꽤가 아, 나왔어요.
1: 아, 꽤기 나왔습니다. 꽤 결정적일 때. 네. 노련미의 네. 대명사 홍경민 8단.
2: 네.
1: 이야! 기록이 나오나에 저 노립니다. 저 6점을 향해서.
2: 아~
1: 그러나 미칠 건 없어요.
2: 네.
1: 네. 똑같은 사석. 입장.
2: 네. 네. 같이 떨어졌어요.
1: 예, 사석 작전이죠.
2: 네.
1: 예. 너도 하나 손해보고 나도 하나 손해본다. 네. 자.
2: 뭐 그 살짝
1: 약간 미스 샷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면.
2: 네. 네. 네. 이 홍경민 팔단은요. 2014년도에 결혼해서 딸 라원이와 라이미를 두고 있는데요.
1: 딸이 아빠.
2: 네. 특히 첫째 딸 라원이는 네. K본부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서 큰 사랑을 받았었죠.
1: 맞습니다. 사랑 네. 많이 받았지요. 네. 이 어린아이지만 어른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네. 애줌마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는데
2: 맞아요.
1: 한 번은 이거 에피소드입니다만 네. 홍경민 팔단이 이 아내 몰래 라원이에게 젤리를 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고 물으니까 애한테 몸에 안 좋은 걸 주면 어떡해? 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2: 또 그뿐만 아니라 네. 네, 어릴 때부터 이미 잘생긴 남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1: 아, 눈썰미가 있군요.
2: 네. 세 살 때?
1: 네.
2: 제품 겉면에 있는 그 송중기 사진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1: 아,
2: 네, 너무 귀엽죠?
1: 그렇죠. 만약에 최양락 사진이었으면 보냈을 텐데. 네. 송중기니까 또, 아, 네. 그렇군요.
2: 아, 이렇게 귀여운 딸을 나중에 어떻게 시집 보낼지 벌써부터 걱정되시겠어요.
1: 자, 딸바보 홍경민 팔단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좋은 경기 펼쳐야 되겠지요.
2: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랑스러운 아빠의 네, 모습을
1: 그렇습니다.
2: 이렇게.
1: 네. 최소단 지금 장구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
2: 신중해야 되죠.
1: 내가 네 그거로
2: 오.
1: 좋아요. 그
2: 네.
1: 자세는 좋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드나요? 마음에 안 들면 참 어이없습니다. 어렵게 살았어요.
2: 주변을 빙빙 돌아서
1: 예.
2: 아, 심장이 아주
1: 예, 역시 홍경민 팔단이죠. 고 한 점. 아, 굴러온 돌이에요.
2: 네.
1: 아, 굴러온 돌 처리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아, 네.
1: 비정할 정도로
2: 바로 네. 처리했습니다.
1: 깔끔하게 처리하는 이렇게 되면은 최소단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신중해야 네. 됩니다. 네, 신중해야 됩니다.
2: 절대 한알, 실수하면 안
1: 네.
2: 되겠어요.
1: 정성, 신중, 네, 집중. 와! 신중한 끝에. 와! 이거는 멋지입니다.
2: 깔끔하게 되게 네. 잘하고 있어요.
1: 자,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저수가 성공한다면 승리는 홍경민 팔단에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2: 네. 아,
1: 역시, 실수가 없네요.
2: 역시 너무 깔끔해요.
1: 네, 실수가 없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최소단. 아. 역시 노련미 네. 앞에서
2: 네.
1: 패기는 좀 힘들었네요.
2: 네.
1: 일단 들어온 거 그 한 점은 처리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처리하면 또 몰라요.
2: 네.
1: 네. 절대 실수가 안 됩니다. 득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득점을 해야.
2: 아이고.
1: 너 희한한 심정만 좀 희한해요. 한마디로 속 터진다. 왜 이렇게 네. 안 풀리니 그런 의미. 저, 야 냉 승부의 색입니다.
2: 너무 유리해요 지금.
1: 그렇습니다. 과연 아
2: 역시
1: 네 한 번까지도 안 와요. 정성스럽게 하나만 네 처리하네요.
2: 아.
1: 5대 1. 내일입니다.
2: 이제 한 알 남았는데 어떻게 네. 할까요?
1: 네, 우상귀에 한 점 떨러. 그래도 공격을 하나요?
2: 네. 끝나면 도망가는 분들도 있는데.
1: 도망가는데 이왕 이렇게 끝나는 거.
2: 네, 멋있게.
1: 네, 멋있게. 네. 장렬하게 끝나겠다.
2: 도망 다녀도 돼요?
1: 아, 저한테 도망 다녀도 되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그 지점에서 그냥 툭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해라 그런 의미인데
2: 네.
1: 거기서 공격을 야, 어, 공격을 또, 한다는
2: 멋있게
1: 겁니다.
2: 할 수도 있으니까.
3: 아, 그래도 그림 나오겠다.
1: 자꾸 답답하니까 허경민 판단이 자기가 코치처럼.
2: 어떡해.

0: 홍경민 판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안정되게 승리를 했어요.
1: 역시 그 뭐든지 어릴 때 몸에 익힌 건 남아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 그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제 뭐든지 어릴 때 많이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알까기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게 정말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계속됩니다.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우리나라 대표 곡창지대로 불리는 이곳은 경상남도 김해.
1: 잘 따는데. 벌떡 웃는데.
0: 제법 농사일이 손에 익은 귀농 4년차 정현 씨의 주 작물은 블루베리랍니다. 정현 씨의 든든한 농사 선생님은 시아버님.
2: 어, 냄새.
1: 과일은 어분이 들어가야 맛이 있어.
2: 알고 싶지 않아요.
0: 아직 배워야 할 게 천지랍니다.
2: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3: 앞에 가 있나, 앞에. 흰 거, 흰 거.
2: 됐죠?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거 들러나.
0: 도시 엄마였던 정현 씨에겐 멀고도 험한 농촌 생활.
2: 아버님, 빨리 와봐봐요. 온다.
0: 정현 씨의 히어로는 시아버님.
2: 오, 됐다. 오, 역시.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사실 정현 씨가 귀농한 진짜 이유도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4: 2021년도에 내경색 6월 25일 날
1: 오셨죠? 예, 예, 예.
2: 네.
4: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 드시는 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조절 안 되면 뇌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0: 시부모님 건강 걱정에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2: 너무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앞두 분 걱정돼서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0: 언제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싶은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의 귀농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낙동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지를 품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곡창지대 명성을 이어받아 과실농사도 유명한데요.
5: 어머, 명사가 많네.
1: 제비 들어왔다, 제비.
5: 우와. 누나, 모르는데.
1: 제비가 어디야? 뭔데 제비가 들어왔네. 오늘 비행기 뭐가 이게. 제비 따라 왔는가 보다.
0: 어머나!

0: 진짜 제비가 놀러 왔네요. 제비가 함께하는 특별한 하우스엔 푸른 블루베리가 여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식품인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온화한 김해의 블루베리는 당도가 높고 단단해서 맛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총 2,975제곱미터 크기, 그러니까 900평 규모의 5동의 하우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 중인데요.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 키우는 블루베리는 올해로 두 번째 수확. 올해는 작년보다 풍년이라네요.
1: 와, 아, 진짜 크다 이거. 이렇게 숨어 있다니까 아버님 이런 게.
2: 며느리는 어디에 앉아 있고, 우리 엄마는 뭐 숨었다 울었다 그래.
1: 어머니가 귀찮아서 여자 안 들고 다니는 거지.
2: 나는 앉아서 뭐.
1: 나는 앉았다 할 게 있고 서서 딸 게 있다.
3: 그래, 누나.
1: 아니 서서만 따면 허리 아파서 못 따겠더라니까.
2: 아이고 내 시집아가 생각하면 니는 고생도 아니다. 아이고. 원래 날이 안 새는 것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거든.
1: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들다.
2: 우리 마을에 지금 파송으로 간대. 새벽에 2시 돼서 일어난다.
1: 아이고.
0: 그냥 하는 말인데도 시어머니 말씀이라 괜히 긴장되는 며느리 정현 씨. 반면.
1: 못 가. 이런 거 따면 안 된다니까 아버님.
3: 지금 따다 보니 흘리지 뭐.
1: 이런 거 따면 안 된다고 이런 거.
2: 그러면 그래 못 보라고.
1: 없어요. 맞지요.
3: 이 이거 너무 못해 보이. 분이 또 분이 제하지만 돼. 이 분이 생배기도 아 이거 잘 땄네.
1: 그래 나.
3: 하는 거 같네.
2: 입사 이런 것도 따면서.
3: 그거 봤었네. 따는 거 잘 따는데. 예?
0: 시아버님은 며느리 사랑이 넘칩니다.
3: 뭔가 힘든 게 힘드나?
1: 힘들어요.
3: 힘들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지. 저녁에 늦게 자야 되지. 또 배드민턴 치러 가야 되지.
1: 배드민턴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3: 그래. 아무래도 좀 빨리 자면 빨리 일어날 긴데 늦게 자야 되긴 해. 아침에 늦게 하려고. 힘들어도 어쩌겠나. 요 수확기 할 때가.
1: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는 좋아요 난.
4: 그렇지. 응. 사이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세 분.
3: 아, 예. 사이는 나쁘진 않네.
2: 며느리 뭐 시아버지한테도 뭐 할 말도 하고 뭐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할 말도 하고 우리 집은 그래요.
0: 화끈한 가족이 키워서인지 블루베리도 참 화끈하게 굵직굵직하네요. 오늘 수확엔 특별한 일꾼들도 투입.
1: 이거 다 붙여. 알았지? 그래야지 저녁 원하는 거 해줄 거야.
5: 언니 우리 저녁 뭐
0: 맛있는 저녁 메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딸들. 그런데
6: 아빠 스티커 찢었어.
3: 어?
1: 뭐? 괜찮다.
7: 아르바이트예요?
6: 돈은 안 줘요. 알바비로. 알바비.
1: 저녁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알바입니다, 이거 지금.
0: 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수확된 블루베리는 크기에 맞게 잘 분류를 해주고 박스에 포장하면 끝! 아이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수확인데도 고정 거래처가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정현 씨네 블루베리.
1: 물건이 없어 못 가요.
0: 배송 담당은 시아버님과 며느리 정현 씨의 몫. 택배를 부치기 위해 서둘러 시내로 나가는데요.
1: 안녕하세요. 2kg짜리 두 개 있거든요. 여기 서울시 종구 뭐 거기 돼 있는 거 그거.
8: 네, 이거는 몇 개?
1: 그것도 1kg.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0: 이번엔 공판장에 납품하러 들렀는데요.
3: 민수가 이거 내놔둬.
9: 아, 네, 사람 있으면 좀 빠져야 되거든요.

0: 빨리 온다 빨리 왔는데.
1: 하마터면 오늘 납품을 못할 뻔한 정현 씨.
0: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드디어 오늘의 중요 배송은 끝.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인 시아버님이 들른 곳.
2: 이 집이거든. 한배 있는 집이에요.
0: 마 네? 맨날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 분 아니에요?
2: 어, 맞다.
3: 추워, 더워지다.
4: 할머니, 계시오.
5: 아이고 이리 오시네. 아이고,
0: 안녕하세요. 미안하다.
2: 블루베리 농사지는 거죠? 매 내려 가시 농사지는다고.
5: 아이고 이거로 또 이장님이 가는가?
2: 예예. 예. 우리 그 예 며느리가 농사지었다고. 그 할매들한테 그 이제.
5: 우리 며느리도 이래 이거 한다 가도만은.
2: 그래.
5: 난 아주 맛도 안 봤다.
2: 맛도 안 비추던가 며느리가 안 되겠네.
5: 안 비추네. 이런 분이 없지. 같이 돌아서 농사지으려고 왔어. 그 우리 생각은 그렇는 기라. 세상 이래 가서 주니까 너무 헌감합니다 이장님.
2: 헌감하겠네.
0: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1: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아버님께는 마을 어르신들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0: 안녕하세요.
2: 이 나이에 나도
6: 벌써 있어. 벌써 있어.
2: 뭘 드려야지.
0: 이거 한번 접어보세요.
6: 네.
0: 저희 블루베리.
2: 감사합니다.
0: 네? 아, 아버님이랑 저랑.
6: 아우, 농사 잘 지내.
0: 세상에. 아, 아버님이 80% 저희가
6: 80%. 이장님 닮았나? 며느리 닮았나? 며느리 닮았어. 이게 또 맛있네.
0: 감사합니다.
2: 아, 이장님 어디 이 어디 이 집은 마이한 것다고 하잖아요.
6: 편집을 잘해주시겠지.
1: 마을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장님.
6: 요새 시자 들어가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시우는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네도 애들도 있는데 애를 서이나 또 데리고 들어와서 있긴 해. 마을에서는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7: 아, 근데 두 분 며느님은
6: 잘... 우리는 예, 아직 며느리가 없습니다.
2: 유일하게 우리 마을에서라 이거 혼자 보인대. 며느리 가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칭찬받아야지.
6: 이 통은 갖고 가라. 이거는 거의다 이것도.
7: 와,
6: 기억도 안 나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잡사모에서.
2: 칭찬하라고 가.
7: 아버님은 기분 어떠세요? 이렇게 며느리 같이.
2: 좋지. 우리 며느리 착하게 돌아간 놈이. 고맙다.
1: 복덩이 며느리 덕분에 매일 아버님 어깨가 으쓱한답니다. 그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돌아온 시아버님이 또 뭔가를 준비 중이신데요. 블루베리에게 주어야 할 액피가 부족한 상황.
0: 들어가요? 두렵다.
1: 며느리 정현 씨에겐 가장 두려운 시간.
2: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좋은 비법을 가지고 갑니다.
0: 나 냄새가 싫어.
1: 네. 정현 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생선 액비.
0: 우와, 장난 아니다. 어, 생선 머리통이. 아니요. 아, 점심을 많이 먹어 같이 쏘기도 안 좋은데 지금.
1: 맛있는 블루베리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
0: 어, 냄새.
1: 발효를 돕기 위해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줘야 하는데, 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
0: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다 졌어요. 설탕 사라졌어. 으아!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싫은데.
2: 아, 우유가 뜨면 된다. 이리 나가자. 그래. 다 뜨가지고.
1: 매번 멀리서 구경만 했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생선 액비를 덜어내보는 정현 씨.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정현 씨 액비 만들기 성공.
2: 내가 없어도 이거 혼자 할 수 있겠지?
0: 아니요. 아직까지는.
2: 어. 뭐 이거 또 떠모 되는데 이래가.
0: 아 접근하기가 힘든데.
1: 액비 냄새조차 힘든 정현 씨에게 농사일에 능한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슈퍼맨.
0: 우리 아버님 완전 맥갈보 비스무리하다니까. 뭐 가만히 있다가 뚝딱뚝딱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2: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0: 그렇구만.
1: 액비는 물과 희석해서 블루베리 나무에 뿌려줘야 하는데요.
0: 이 한 통을 다 넣는 이걸 다 넣는다고? 왜 냄새? 작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네 이제.
1: 때마침 블루베리를 구매하러 온 손님들로 분주한 농장.
3: 우리 남자 손잡아 보시다.
1: 손님들로 정신없는 틈에 비상 상황 발생.
0: 아버님 넘쳐요. 넘치는데.
1: 얼른 수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상황.
2: 앞에 가 있나 앞에. 힘거.
0: 됐자. 다 잡았어요 두 개 다. 이렇게.
2: 그렇지. 응.
1: 다행히 상황 종료.
0: 아 뭐 무슨 소린가 했네. 오 나온다. 와 물빠락수 세졌다.
1: 우여곡절 끝에 양에게 성공. 귀한 액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길. 아직 실수는 많지만 매일 쌓여가는 농사 경험치만큼 블루베리도 한 해 한 해 더 달고 단단해질 거라 믿습니다.
0: 달아지겠군 블루베리가.
1: 농사 선생님 시아버님이 있어 정현 씨는 참 든든합니다. 쉴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정현 씨가 향한 곳은 시댁 부엌인데요.
0: 덥지? 선풍기 좀 틀어라 얘들아.
4: 바로 옆집이세요?
0: 네 바로 옆집이에요. 바로 엎어지면 코 다를 때랍니다.
4: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0: 아 불편한 게 100인. 편한 것도 있죠. 어머니가 바로 뭐 김치 같은 거 만들면 바로 갖다 주시고 야채 뽑으면 또 바로 갖다 주시고 이러니까 좋죠. 저는 너무 좋죠. 불편한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갑자기 팡 열고 빌라야 이러는 거 그게 좀.
1: 귀농 전 늘 간단하게 먹던 식사와는 달리 시부모님 입맛 고민해서 푸짐하게 차려내는 밥상. 모든 음식에 정성을 쏟습니다. 한편 아들 내외의 귀농 후 조용할 틈 없는 시댁.
8: 아니 아니라고 해. 잘하고 진짜라고 해. 정말 뭐였던가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상황. 가을이
2: 지금. 밖에 이제 또 꼬꼬리들이 있지. 이현년 위의 사람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보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이 삐별 드립. 시원하네. 시원하다.
1: 토끼 같은 손녀딸들 덕분에 시아버님 매일 호강 중이시랍니다. 어느새 뚝딱 차려진 밥상.
0: 오, 내가 차렸지만 뭔가 굉장히 비주얼 지금. 좋아.
1: 우와, 진짜 진수성찬입니다.
0: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경색이랑 유방암이 좋대요, 어머니. 고등어 무조건 먹어야 돼.
9: 고맙소.
0: 드셔. 이것도 등풀.

0: 생선 좋대. 그것도 건강에 좋대 아버님. 브로콜리 주세요 생선.
1: 너 가지고 해 먹을게.
0: 자 아버님도 생선 드시고.
2: 반찬 하나 하나에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마음을 담은 정연 씨.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0: 어머니 아플 때는 그때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래도 뭔가 그랬는데 아버님 딱 그때 그랬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막 집이 막 흔들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2: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정연 씨가 세 딸을 데리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시아버님 때문이었는데요. 5년 전 시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만 시아버님.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시부모님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귀농을 결심했답니다. 아들 내외의 귀농 덕분인지 두 분 다 건강하게 회복 중인데요.
0: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딱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바로 빛나 아빠랑 저랑 아 그런 거 없이 바로 아 우리 아버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창고였던 거 아버님 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집 만들어가지고 맞죠 어머니?
3: 여담이 안 차리셨으면 너무 못 아파.
1: 응.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딸, 뭐 딸 같은 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겠노? 아들이 있어야 들어오지. 아들로 올라가는 이유가 다 사람들이.
0: 네 옷 잘래? 딸밖에 없는데.
1: 사랑하세요. 네,
2: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가족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더 단단해졌답니다. 유난히 일찍 시작되는 여름날의 아침. 정연 씨는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시내 마트 물류센터에 출근하는 남편 도시락 준비.
0: 블루베리도 먹고 가 빨리 5개.
2: 블루베리 농사가 좀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남편 철수 씨는 농사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4: 가십시오.
2: 철수 씨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정연 씨의 두 번째 아침 미션은 시댁 방문. 아침 약을 잘 챙겨 드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며느리입니다.
5: 여기 좀 여기예요?
6: 네? 여기 혈압약이고. 여기 이제 혈전약. 피를 잘 도느냐 하고. 요 담요약하고 그렇습니다.
2: 어쩌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
0: 뜨거운 거 같은데 뭐야?
1: 아, 뜨겁다.
7: 방문에 한 개밖에 없으면.
2: 네, 시부모님 건강이 마음에 쓰이는 정연 씨.
0: 이제 좀 꼭 좀 시험 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1: 그래, 고맙다.
2: 한편 그 시간 정연 씨만큼 바쁜 사람이 있는데요. 정연 씨의 보물 두 딸이랍니다. 고등학생인 첫째 딸은 벌써 등교를 했나 보네요. 엄마 없이도 알아서 등교 준비가 척척인 자매.
8: 해줄게. 야. 나.
9: 아니,
8: 야.
9: 알겠어,
8: 다시 아니, 하지 마, 너.
9: 장난인데?
8: 아니, 한 잔.
2: 툭탁툭탁 아침부터 재미있는 자매. 집에서 3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둘째와 셋째 초등학교. 아이들이 북적대는 도시학교와는 달리 전교생이 20명 남짓되는 아담한 학교인데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이 학교 출신일 정도로 역사가 깊답니다.
0: 친구들이랑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나눠먹고. 알았지? 니도 좋아하는 3팩 들었어. 같이 나눠먹어. 잘 갔다 와. 안녕.
2: 인원이 적다 보니 모두 친형제 같은 친구들.
4: 자요. 언니네 다섯 개요.
9: 진짜.
4: 한일 여덟 개 들었나? 야 꼭지수 입어 뭐야.
5: 친구 잘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10: 짜증 나요.
5: 왜 짜증 나요?
8: 너무 많이 먹어요.
2: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중한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는 딸들인데요.
11: 여러분들 작물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잡초도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합시다.
2: 시골 학교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함. 바로 직접 작물을 심어보고 기르는 농부체험이랍니다. 올해는 학생들 모두 합심해서 감자 농사를 지었다네요.
11: 너네가 심었을 때 요만했잖아요.
12: 네.
11: 이만큼 자라는 동안 감자 잎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도 보고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모양은 어떤지도 한번 관찰해보자.
2: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즐거움.
11: 또 맨손 조심하고요.
13: 이거 돌이에요. 이거 돌이에요. 어, 이거 감자. 어?
4: 아닌데?
11: 아니.
13: 아니. 왜 감자 보여? 야, 친구아. 감자 보인다.
4: 오, 쌤 이거 망감자 아니에요?
11: 너 뜯어요.
4: 망감자다.
11: 탈탈탈탈 털어봐요.
4: 와.
13: 와. 감자.
11: 엄청 잘 컸다.
13: 이거 찍어.
5: 어디 어디?
11: 오. 오, 은별이랑 비슷한데. 누가 더 크나 해보자.
13: 우리가 더 크네.
4: 우리가 더 컸까?
2: 쑥쑥 자라는 감자만큼 이곳에서 아이들의 추억과 꿈도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11: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농부가 되지 않을까요?
2: 아이들 모두 농부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여름. 블루베리 수확으로 매일이 바쁜 정현 씨.
0: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어머니?
14: 밭메러 갔어. 밭메러.
0: 밭 어디? 어머니 어디 밭이에요?
2: 시아버님 혼자 밭에 나가 계신다는 말에 정현 씨 걱정이 밀려옵니다. 부쩍 뜨거워진 낮 기온에 시아버님 건강이 걱정되는 정현 씨인데요.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 그날의 그 순간.
0: 바로 하시면 안 되는 거라가지고. 그때도 좀 일이 많았었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디지? 아,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일이 많았었긴 했었는데.
2: 시아버님의 건강이 1순위인 며느리.
0: 절로 가야 되나? 돼도 되려나?
4: 잠깐만!
0: 아유, 큰일 났네.
2: 이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0: 빠진 것 같은데.
2: 좁디좁은 시골길 운전이 아직 서툴기만 한 정현 씨.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아, 여전히 요지부동인 자동차.
0: 어떻게 해야 되지?
2: 정현 씨, 무사히 차를 구출할 수 있을까요? 귀농 후 매일 조용할 날이 없는 블루베리 농장 며느리 정현 씨. 오늘은 진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0: 아버님, 차 떼다가

0: 여기 비닐이 있는데 차 빠져버렸어요.
1: 어, 빨리 와봐봐요. 네.
2: 급히 SOS 요청을 해봅니다.
0: 온다.
2: 정현 씨의 히어로, 시아버님 등장.
0: 여기 콕 빠졌어요, 아버님. 들을까?
2: 사고 현장을 보니 시아버님도 난감하기만 합니다.
3: 트랙터가 땡기면 되는데.
0: 트랙터 갖고 와.
3: 아니, 꽤도 없네. 응?
0: 그럼 어떡해? 어, 뒤에 들렸네.
2: 순간 기지를 발휘하는 시아버님.
0: 잠깐만요. 오, 됐다. 오, 역시.
3: 아, 네, 힘들다.
0: 역시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
4: 역시 우리 아버님 최고야.
0: 요리? 요리? 밑에 여기.
3: 꼬리가 양쪽으로 딱 내감스러워. 매물된다.
0: 생각보다 풀 많네?
3: 얘를 풀러다 천기가 안에는 풀러 먼저가 있는데.
2: 이 더운 날씨에 시아버님 혼자 고생하실까. 김 매는 걸 돕는 정현 씨.
0: 아버님 일 좀 시험시험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성격은 절대 안 될 건데. 햇빛에서 일하고 있으니까는 걱정돼서 그러지.
2: 며느리가 걱정하는 마음 왜 모르실까요? 시아버님께는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그런데?
5: 근데 이제 며느님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3: 아니 뭐 우리 며느리 몸 실한데 뭐.
0: 아버님이 걱정했다고 아, 네. 내가.
5: 아버님 원래 표현 많이 안 해주세요?
0: 아버님 표현 못 하시죠.
5: 잘한다고 없다는데. 아이.
0: 밥 먹자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래 하면은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인 거지.
3: 아니 고생 너무 친절하는 게 좀 어색하지. 속으로 막 아따 잘한다 이렇게 하지.
2: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쁜 건 두 말하면 잔소리.
3: 아, 고생 수고했습니다.
5: 아, 저 말고 며느님한테 말해.
3: 빨리 고생했다, 빨리.
0: 갈게요, 아버님.
2: 하루빨리 농사에서 손떼게 해드리고 싶은 정현 씨. 평생 꾀라는 걸 모르는 시아버님을 보면 마음이 천근 만근입니다.
0: 지금처럼 저렇게 막 새벽부터 막 해질 때까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일 많이 하니까 아 눈물 걱정돼서.
2: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날의 끔찍한 사고.
0: 표현은 안 해도 걱정은 진짜 많이 되거든요. 특히 아버님은 쓰러질까 봐. 그때도 날 더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좀 걱정돼요 맨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좀 속상하죠.
2: 어떻게 하면 시부모님의 일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매일 고민인데요. 그날 오후 단체 주문이라도 받은 걸까요?
0: 아니요, 전화기 주세요.
2: 수확한 블루베리를 있는 대로 차에 가득 싣는 정현 씨. 오늘은 시아버님 없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정현 씨가 도착한 곳은 시내에서 열리는 프리마켓 현장.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자리인데요. 우와! 장난감에 옷에 지역 특산물에 정말 없는 것 빼곤 다 있네요.

0: 이곳에서 정현 씨가 블루베리 오프라인 판매에 도전해보려고 한답니다. 처음인데도 척척 판매대에 블루베리를 진열하는 정현 씨. 미리 준비한 홍보 포스터도 야심차게 내세웠습니다.
1: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2: 즐거운 마음으로요. 밭에서 일 안 하잖아요. 무농약 블루베리입니다. 드셔보세요. 싱싱한 블루베리 드셔보세요.
0: 첫 손님은 꼬마 숙녀.
2: 드셔보세요. 블루베리입니다.
3: 아니, 나 힘이 나온다. 머리 높이.
0: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어린아이들. 시시코노에 꼬마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2: 맛있지?
3: 얘들아, 멈춰.
2: 더 사가셔야겠는데요? 너무 잘 먹는데?
0: 맛있는 블루베리 앞에선 체면도 저 멀리.
4: 나중에 이제 그만 먹으세요. 집에 가서 엄마가 줄게.
5: 아, 맛이 어때요? 이거요?
0: 어, 또 왔네.
4: 잘 계신 거예요.
2: 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5: 맛있어요?
4: 네.
5: 얼마나 맛있어요?
4: 많이요. 아.
2: 오, 본인이 직접 돈을 꺼냈는데.
6: 어제 돈 내려고?
2: 우와, 6,000원이요. 5,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5,000원 서로 깎아드려야겠다.
4: 대박.
2: 우와.
0: 인심 후원 정현 씨 덕분에 따뜻한 마음까지 한가득 얻어갑니다.
2: 맛있게 드세요. 야, 맛있게 드세요. 끝!
0: 어머!
2: 끝!
0: 정말요?
2: 제가 그랬죠. 저 무조건 완판한다고.
7: 아, 한 시간 반 만에 완판했네요. 어머니, 아버지, 저 완판했어요. 잘했죠? 이건 다 제 용돈입니다.
8: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진짜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 없었던 정현 씨. 이제 농부에서 엄마로 변신해야 할 시간. 저녁만큼은 아이들과 남편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9: 키 많이 컸다 이제.
4: 나 근데 이걸로 진짜 키 커졌어.
9: 뭐 이거? 키 컸다. 소리 니 나는데.
4: 나 충분히 컸어. 나 153이다.
9: 153밖에 안 돼.
4: 나 136.
0: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니만큼 정현 씨 정성을 다해 요리 솜씨를 뽐내보는데요. 우와, 오늘 저녁 메뉴는 오므라이스. 거기에 블루베리도 빠지지 않네요. 오, 공부하느라 바쁜 첫째 딸 빛나도 왔네요.
2: 빛나.
0: 맛있는 요리로 고된 하루를 치유받는 시간.
2: 첫 끼다 나 지금.
3: 엄마?
2: 응.
5: 나도 첫 끼야.
2: 뭐라고?
5: 나도 첫 끼라고.
2: 아.
3: 진짜?
5: 그래.
3: 못 믿겠어.
2: 응, 너무 바빴어 엄마. 응. 잘 먹네.
5: 아, 괜찮지? 나쁘지 않다.
2: 참나. 저녁 둘이서 잘 챙겨 먹고, 빛나도 빛나대로 또, 학원 다닌다고 고생하고, 거의 집밥을 못 먹는데, 우리 빛나는 요즘에. 맞지? 고생한다, 진짜. 좀 더 고생해라. 수고해라. 알았지?
5: 네가 좀 말 좀, 너네 좀 챙겨주고.
2: 설거지는 거의 다 빛나가 다 하는데, 뭐. 평일에는 우리 빗별이가 하나? 빗소리가 하나?
10: 빗별이.
2: 빗별이? 왜 안 하는데?
4: 빗나가 같이 하라고 하면은 언니 TV 보고 나한테.
2: 이 게으름뱅이.
5: 카메라로
4: 본다.
2: 이 게으름뱅이.
4: 아니, 장난이야. 언니도 해, 언니도 해.
11: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12: 난 그러면 다 좋은 딸 될래.
2: 좋은 딸 될래? 그래. 내가 성적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안 드나 혹시? 어?
5: 효도를
2: 좀 해야 되겠다. 나의 성적표로 너의 효도를 보고 싶은데 나는. 그래.
4: 우리 동시에 그거죠.
6: 뭐? 방금 한 거.
4: 아 그거. 아.
5: 하나 둘 셋.
4: 사랑해.
2: 사랑해 엄마 해라.
6: 시작.
2: 나도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6: 왜 그래?
2: 아우 너건이 진짜 웃긴다. 여보 사랑해. 아, 나도 해야지 나도.
4: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2: 믿어볼게. 엄마도 착한 엄마가 되어볼게. 화이팅!
0: 다음 날 오늘도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농장 일을 보던 시아버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의 병원 정기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10: 좀 걱정되고 그러세요? 병원 갈 때마다?
13: 네? 그렇지 않아.
2: 차가 저기 있는데 아버님 가시죠.
0: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는 정현 씨. 부디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오랜만에 방문하는 병원이라 괜히 긴장이 됩니다.
2: 살만 좀 쪘으면 좋겠다, 아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14: 젊었을 때 나만의가 살 너무 찌도 어떻게
2: 그래 그 적당한 게 좋긴 한데 아버님 지금 좀 말랐잖아요. 예전에 그때 딱 좋았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 딱 그때가 딱 보기 좋았는데.
0: 복잡한 마음을 누르며 한 시간 가까이 달려온 병원.
2: 네, 안녕하세요.
15: 2021년도에 내경색 6월 25일 날
13: 오셨죠? 예, 예.
2: 네.
15: 지금 왼쪽으로 마비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13: 그럼요.
15: 관리 잘 하셨네요.
13: 이제 약을 내는 거겠네.
15: 심장, 지금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 드시는 거 이거 꼭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라도 조절 안 되면 내경색 재발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챙겨 드시면 돼.
2: 근데 일을 엄청 많이 하세요?
15: 일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일 많이 하는 건 그게 못해.
2: 아 그래요?
15: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실 거 아닙니까?
13: 그렇지. 네.
2: 아니 무리하면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이래요. 네? 땡볕에서 계속 풀 뽑고 막.
15: 본인이 좀 좋아서 하는 일인가요?
2: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15: 조심해서 가십시오. 네.
2: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좀 안 하시고 아시겠죠?
13: 일 안 해야지.
2: 그래.
13: 내가 같이 살라고 하면 일 안 해야지.
2: 그래. 오래오래 같이 살라면 아시겠죠, 언니?
13: 예, 그래.
0: 집에 가는 발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시장에 들른 정현 씨. 가족들을 위해 특별 요리에 도전 중이랍니다.
2: 또 우리 어머니가 문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0: 점심 메뉴는 바로 보양식의 끝판왕, 해신탕.
2: 이거 보고 나 무릎 삐지겠는데. 엄마 삐지지 마. 조만간에 해주러 갈게.
0: 맛있는 해신탕 냄새, 블루베리 농장까지 퍼졌나 봅니다.
13: 뭐야 그지? 저 뭐야 새끼가?
2: 이건 낙지.
4: 낙지 냄새.
0: 와 진짜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습니다. 낙지 문어 해신탕 완성.
2: 아마 이거 사마비예요 사마. 정부제를 딱 올려. 고기를 올려. 그리고 문어를 딱 올리는 거지. 그래갖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먹는 거죠.
16: 고추
0: 며느리가 알려준 방법.

0: 멋대로 시식해보는 시아버님. 맛이야 보나마나 꿀맛이겠죠.
1: 건강하게 보내세요 아버님. 아버님
2: 고맙다. 잘 먹게.
1: 복날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2: 복날 세 번인데 초복 중복 말고
3: 한번 기다려 보자.
2: 세 번 한다 하는 거 알겠지?
1: 세 번 한다 할게요.
3: 복날 기다려 보자.
4: 아니 이게 친정 부모님도 고쳐주신다는데 이거는.
3: 이렇게 맛있거든요.
2: 아, 니꺼 집에 해주는가? 안 보여나? 해주겠지 뭐. 가운데 그 포트 갈게.
5: 잡수고 갔어.
0: 이장님이라 바쁘시네요.
6: 이제 아버님 힘이 좀 나세요? 어떠세요?
2: 예, 힘이 불금불금합니다.
0: 복덩이 며느리 정현 씨 덕분에 매일 웃음꽃이 피는 가족입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시내에 나온 정현 씨. 여긴 또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얼마 전부터 정현 씨가 뚫은 판매처. 오,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카페인데요. 이곳에서 정현 씨네 블루베리가 특별한 변신을 한다네요.
7: 저희 먹으려고 제가 샀는데
1: 네.
7: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막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1: 진짜요?
7: 그래서 블루베리 케이크가 나왔어요.
1: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7: 블루베리 케이크 이제 넣으려고 했거든요.
1: 네.
7: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블루베리가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씻어놨거든요.
1: 아 네네네. 아 우리 거야?
7: 네. 과일 케이크는 과일 생면이라서 블루베리 크림 맛있어도 블루베리가 맛이 없으면 스타벅스랑 비교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먹다가.
1: 뭐랑 비교?
7: 스타벅스는 냉동 블루베리를 쓰는데
1: 네.
7: 여기는 생 블루베리라서 너무 좋다 이런
1: 진짜요?
7: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스타벅스랑 지금 비교된 거예요? 이야
7: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1: 우와
7: 그렇게 해야 단면이 잘랐을 때 예쁘고.
0: 언젠가 먼 훗날 블루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게 꿈인 정현 씨. 오늘 눈으로나마 한 수 배워봅니다.
7: 애플민트 향이 다르죠?
1: 네.
7: 향이 진하더라고요.
1: 엄청 진하네.
7: 네.
0: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하게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정현 씨.
7: 와
0: 아무데서나 만날 수 없는 명품 블루베리 케이크네요. 어 진짜 맛있겠다.
1: 너무 뿌듯하다. 아버님한테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우리 아버님 더 좋아하시겠는데.
7: 맛있게 드세요.
1: 또 좋은 주세요.
7: 네.
0: 케이크 보여드릴 생각에 농장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정현 씨.
1: 언니, 언니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그 카페만 그 카페 그 사장님이 우리 블루베리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2: 멋지네.
3: 맛이 있겠네. 색깔이 좋네.
1: 맛있네. 맛있죠. 맛있죠. 이거 보니까
3: 아직까지 생생하네.
1: 생생하지.
2: 맞다, 맛 진짜 맛있네요.
1: 맞죠, 진짜 맛있죠.
2: 우리 기대해서 그러는데 더 맛있는 건데.
3: 우리는 일만 하고 할배가 다. 우리 할배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
1: 내가 또 여기 팔았기 때문에 케이크가 탄생한 거지.
3: 네가 또 이런 올리는 바람에 또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이가.
1: 그렇지.
3: 참말로 희한한 일이다.
1: 아유 이렇게. 시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어머니 아버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갖다 줄게요.
3: 아가이다.
0: 이토록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또 있을까요? 블루베리 농장 가득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가 퍼집니다. 그리고 정현 씨 오늘도 다짐합니다. 시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블루베리를 키우겠다고요.

0: 그날 저녁 딸들의 학교에 방문한 장현 씨. 오늘은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네요.
1: 우리 학생들과 캠핑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은 좀 쉬어 주십시오.
0: 학교 캠핑 덕분에 조용하던 동네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둘째 딸 빗소리랑 막내 빗별이도 오늘 외식하는 기분이겠어요.
2: 쫄깃해요.
3: 자, 또 어디 상추 줄까?
2: 그러면 먹자만
4: 하시면. 여기 소세지.
5: 엄마 바빠서 뭐가 서운했어?
6: 우리 할머니
7: 못 놀아줘.
5: 못 놀아준 거?
7: 서운한 거 없어?
5: 서운한 거 없어? 고마워.
7: 안 먹고 갔어?
5: 엄마한테 바라는 거 있어?
7: 줘봐.
5: 놀아주는 거. 미안. 뭉클하죠.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잘 그거 해주니까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들이라서. 네. 가자. 해먹 따라가자. 해먹 따라가자.
0: 정말 오랜만에 딸들 소원풀이 제대로 해줍니다. 언젠가 아이들도 알게 되겠죠. 엄마는 정말 멋진 농부이자 복덩어리 며느리라는 걸요.
8: 아, 하지 마라. 아프다.
5: 엄마가 앞으로 많이 놀아줄게. 사랑해. 엄마.
8: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0: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한 장현 씨. 가족을 위해 선택한 귀농 생활이 제철 맞은 블루베리처럼 참 달콤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베리 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5: 아, 왜? 나 거기 누가 누워있나 했네. 안 힘들다 아직까지.
9: 시내에 있다가 농사질라고 들어왔잖아.
10: 시내에 아침 새벽에 가는 거 지나친 거지. 새 키우지. 농사짓지.
5: 서비스를 못 챙겨왔다. 내가 다음에 줄게. 고마워.
11: 아,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12: 꼭지 쓰니까 조심해서 먹지.
13: 네 명밖에 없으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2: 좀 바쁘니까.
14: 봐봐. 손이잖아.
15: 아빠가 귀여워.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헌 우천

0: 찬양하세요. 응?
1: 예.
0: 오랜만이네. 어서 오세요. 예. 응. 아이고. 그러니까.
2: 다녀왔어요, 언니.
1: 다녀왔냐?
2: 네, 언니.
1: 그깟 녀석은 뭘 자꾸 찾아다녔었냐? 옷을 갈아입든지 말든지, 어제.
2: 언니, 오징어가 신기해서 좀 사왔는데 안주로 좀 데쳐드릴까요?
1: 좋지. 참, 아가.
2: 네.
1: 너 저번 짝에 춤 배우고 싶다고 했지?
2: 네, 어머님.
1: 저거 소원이 춤이요. 자네가 좀 배워주소.
3: 어따, 춤하면 자네 아닌가? 자네가 가르쳐주소.
1: 예, 자네 춤도 좋아. 응? 오래간만에 자네 춤 좀 보소.
3: 그럴까?
1: 형님은 요거 좀 잡고.
3: 응, 그럴까? 그래 보세요.
4: 아이고, 달랑가.
1: 아이고, 좋네.

0: 어떻게 된 거야, 언니?
1: 뭐?
0: 언니 나온 것도 모르고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인 줄 알았잖아.
1: 박 형사님이 아무 말 안 해주지?
0: 언니 나온 거 아무도 모르던데 뭘.
1: 하여간 그 지긋지긋한 유치장에서 나왔으니까 된 거 아니니.
0: 기가 막혀, 정말.
1: 어서 들어와.
0: 그나저나 어떻게 나온 거야? 안녕하세요.
2: 아, 일이 잘 됐어요. 내가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손을 좀 썼어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차진방 그 사람이 나쁘더군요.
1: 차진방? 지금쯤 나 대신 유치장에 앉아있을 거야.

0: 하신다?
1: 무고의 공과 협박 그런 거지 뭐.
0: 그렇다고 차 선생을.
2: 자, 그럼 난 이만 가봐야겠어요.
0: 안녕히 가세요.
2: 네.
1: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이은혜 잊지 않을게요.
2: 오, 은혜는 무슨. 자, 학생 먼저 가요.
1: 멀리 안 나갈게요. 아,
2: 쉬세요.
1: 네. 왜 그래? 내가 풀려나온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
0: 누가 안 기쁘대?
1: 근데 왜 이렇게 잔뜩 골이 나 있어?
0: 아니야, 다리 아파서 그래. 경찰서 앞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단 말이야.
1: 차준방이 얼굴이 생각난다. 어떤 꼴을 하고 있을까?
0: 좋기도 하겠다. 그래도 3년 넘게 같이 일한 사람인데.
1: 걱정 마. 진짜 콩밥 먹일 생각은 없으니까.
0: 풀어줄 거야, 그럼?
1: 혼 좀 내주고.
0: 언니 혹시 김 회장님 힘 가지고.
1: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해.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부족에 군가면 내 인생만 망치는 거야. 아니, 내 인생뿐만이 아니지. 그래, 나 혼자 당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참, 내가 부탁한 오렌지 사왔니? 안 사왔어?
0: 사왔어.
1: 자, 던져.
0: 언니.
1: 던지라니까.
0: 여자가 신게 먹고 싶으면 애기 가진 거 아니야?
1: 그래?
0: 설마 그래서 먹고 싶은 건 아니겠지?
1: 아, 입맛 돈다. 어서 던져. 경찰서에 있는 동안 설렁탕 두 그릇밖에 못 먹었어. 어서 던지라니까?

0: 왜?
1: 싫어. 보기만 해도 침이 막 나와.
0: 아, 속이 울렁울렁했는데 가라앉아서 살겠다.
1: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기억 속엔 오렌지를 먹고 있는 언니의 모습은 들어있질 않아.
0: 길기도 하다. 도대체 뭐가 알고 싶어서?
1: 포도가 조금만 쉬어도 지색이었잖아. 틀렸어?
0: 지집에 별걸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1: 언니 뭐든지 달콤한 것만 좋아했잖아. 첫사랑에 실패한 추억도 달콤해서 좋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0: 언제 떠나니? 민호 씨하고 미국 가서 살기로 했다면서?
1: 비자 받는 대로 언제 보고.
2: 그래. 며칠 전에 들었어.
0: 나도 일찌감치 시집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틀렸지. 첫 번째 남자 만나 난 무조건 그 사람하고 산다 하고 꽉 잡았는데 몇 년 질질 끌다 상처만 잔뜩 남겨놓고 떠나가 버렸어. 우이야, 난 혼자 살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밉지도 않고 원망도 안 돼. 종종 그리워진다. 나빴던 거는 자꾸 잊어먹고 그 사람하고 좋았던 일만 생각나. 나 팔불출이지? 하지만 혼자는 힘들잖아. 애 하나 있었으면 했어. 열심히 키울 거야. 사랑해주고. 내 인생 다 바쳤어. 안 되니?
1: 아버지가 누군데? 누구야?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2: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1: 언니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그 앤
2: 이해가 뭐?
1: 언니 이기심 때문에 불행해지잖아. 사생아야 그 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언니 몰라.
3: 호랑이 아저씨가 물으면 이름이 뭐라고 하지?
4: 이모예.
3: 옳지. 북제비 아저씨가 물으면
4: 백무예.
3: 옳지. 그리워 그리워. 막물정이 무섭다더니 내가 늦게 봄 만났다.
1: 정말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2: 누구?
1: 손윤호 씨.

0: 어디로 갈 거니?
1: 집으로 들어갈 거야.
0: 나 때문에 불편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1: 언니, 난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상관할 자격도 없고.
0: 그런데?
1: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난 이해 못해. 솔직히 말하면 불결해. 정연 언니가 부도덕하다고 생각되면서 그런 애색 안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지낼 순 없어. 내가 집을 나온 것도 그 때문이야. 우리 엄만 예술가로서 존경해. 가야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최고로 훌륭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살아온 인생 난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고.
0: 그래. 난 축사 선생님만한 예술가도 못 되지.
1: 바르게 살아 언니. 예술가가 사생활이 문란해도 통한다는 세상은 지났어.
0: 무희야, 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축사 선생님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거야. 그리고도 방황하고 계셔. 아직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게 남아서. 하물며 나 같은 건 비교도 안 돼. 나 같은 건 축사 선생님 발꿈치에도 못 미친 지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 숨막혀 죽어. 재주도 없고 선생님만큼 집념도 열정도 광기도 내긴 없어. 그래도 난 예술가이고 싶어.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1: 그게 언니가 사생활을 놔도 좋다는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언니처럼 돼야 하고 결국엔 엄마처럼 살 수밖에 없다면 난 미련 없이 가야금 버릴 거야. 아니, 그래서 버리고 있는 중이야, 난.
2: 박선배하고 싸웠어?
3: 가방이나 들어.

따뜻한 편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받고 편안하게 잤어요. 편안하게. 잡아요. 잡아요.

0: 참이야.
1: 뭐?
0: 너 아직도 날 좋아하니?
1: 약 올리지 마.

0: 네가 북채 잡았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
1: 괜찮아. 단념했어 너.
0: 난 아버지가 둘이야. 아니,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랬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1: 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0: 중요한 건 뭐?

0: 하누야.
1: 왜?
0: 나 미국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 엄마하고 유당처럼 난 가야금 타고 넌 북치고 그러면서 살까?
1: 진짜라 믿고 나 좋아하기 전에

0: 빨아먹고 이제 쓴물만 남았다 그거죠?
1: 왜 교양 없지?
0: 그래요. 난 배우지 못한 년이에요. 죄지락은 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해줄 수가 없어요.
1: 동서가

0: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1: 무슨 자격이요?
0: 당신이나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1: 그럼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0: 당신도 그 사람도 더 늦기 전에 새 출발을 해야 돼.
1: 그건 안 돼요. 당신 없이는 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죠. 당신.

0: 야라 이 이놈아 이 썩을 놈아 뭐가 잘났다고 지집질이여 예? 조강지처 버리는 놈치고 잘된 놈 없어 이? 그것도 보통 조강지처냐? 중학교 과정밖에 안 나온 니놈을 대과정 나온 며느리가 신중호시도 섬겼어 그러니 잡스런 기생년하고 바람이 났어 야? 이? 꼴에 꼴값하고 있네 애미한테 대들 때는 서슬이 짓벌었더니 왜 말이 없냐?
1: 어머니한텐 잘못한 게 없어요
0: 무엇이요?
1: 어머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0: 무슨 자격? 오냐 네 애미는 기생 출신이다 이거지? 파렴치한 놈 그래 애미는 기생이다 서방지를 밥 먹듯이 하냐뇨 그러게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잡아드릴게요!
0: 어머니 애미냐? 어머니 이놈의 처벌을 받아야지 지요 니놈하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2: 어머니 나에게 다시 말아요 여보 저 잘못했던 거 용서주세요 어머니
0: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이지?
2: 어서 빌어요 여보
3: 어머니 어머니
0: 이놈아
2: 여보 빌어요
0: 이놈 눈 좀 봐라
2: 어머니
0: 산에서 닭 잡으러 온 너 때문이라
2: 여보 빌어요 빨리 어머니 어머니 여보 빌어 빨리 빌어요

0: 집에 반창고는 있냐?
1: 딱지 안 잤네요, 뭐.
2: 자, 큰아들 얼굴에 이게 뭐예요?
1: 오랜만에 온 식구가 아침밥 같이 먹네요. 아가씨, 집 나가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온 식구가 같이 모이니까.
2: 동석이 형 젖었어? 응? 왜 그러고 밥을 먹어?
1: 아, 저, 편하게 앉아요, 동석이 학생.
3: 괜찮아요. 여기도 편해요.
0: 오등놈이 제발질해서 그걸 안 그러냐?
3: 고추가 되게 맵네요.
0: 아, 그러고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3: 안 넘어갔죠.
0: 너구리 한 마리를 키운 셈이여, 너가.
1: 많이 들어요, 동석 씨.
3: 죄송합니다, 형수님.
0: 죽일 놈은 이놈이여. 선배가 옳게 살지 않는다 싶으면 말리든지 해야지. 그냥 시치미를 뚝 짜고서는 이런.

0: 네가 집안 어른이여. 알겄냐?
1: 집안은
2: 여보.
0: 아, 할 말 있으면 여봐. 우리 식구가 언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았냐? 나부터도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 점에 있어서만은 민주적이다.

0: 너가 왜 갑자기 허투 빠진 사람처럼 웃었었냐?
1: 아, 아니에요. 저도 민주적으로 웃었거든요.
0: 무시요?
2: 꼭 지옥에서 빠져나오기보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내 입장 난처했던 거 알지? 참, 한 교수 미국 공연 마치고 돌아오셨대더라? 저 어디 가셨다 오시는 길이에요? 다니겠습니다.
0: 애미하고 싸우고 살 날도 며칠 안 남았어.
3: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잖아요. 몸조심하세요.
0: 나가냐?
3: 자, 일자리

저 나도 이놈의 성깔머리를 고쳤을 것인지.

0: 동네 꽃 만드는 공장이 생겼어요.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몇천 원 벌이는 된대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가씨 시집가고 나면 설마 세 식구 못 먹고 살겠어요? 수입은 작아도 당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1: 들어가.
0: 다녀오세요.

0: 링컨 센터에서 연주할 때는 기립 박수까지 받았어. 내가 연주를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동양 음악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어? 기립 박수 받으면서 무희, 찬우, 너희들 얼굴이 떠오르더라.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고 음악만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말이야.
1: 선생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으니까 우린 좀 쉽겠죠.
2: 고생하셨습니다, 한 교수님.
0: 하여간 말을 물가에 내놓은 셈이니까 말이 물을 먹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무희야, 너 꼭 유학 가라. 내가 왜 너 상 탔을 때 유학 보내야 된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는지 후회되더라. 가야금 가지고도 서양음악하고 싸울 수 있어. 잘해야 돼, 너희들이.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라. 바이올린, 피아노 아무리 잘해도 우리 그 사람들 못 당해. 그건 그 사람들 음악이거든. 하지만 가야금은 우리밖에 못해. 판소리 그건 우리 거야. 진짜 우리의 혼이고 소리야.
3: 당신이 너무 겁주는 거 아니요?
0: 이번엔 정말 배운 게 많아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4: 한 교수님 오늘 정말 근사했어. 날 방송에서 눈물 다 나오려고 하더라.
2: 야, 교수님도 많이 변했더라. 어?
4: 니들만 믿는다. 어, 자, 너 정말 유학 갈 거니? 시집 간다면서?
2: 재벌 아들이라며?
5: 야야, 지방 방송도 끄고 준비나 하자.
1: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하면 된다. 알았지?

0: 찬바람이 오시시 흔히 백합근이 상할지 모르겠다.
1: 아, 제 친정 동생이 그러는데 백합근을 잘만 보존하면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대요, 어머니.
0: 아니, 백합꽃이 사시상철 계속 핀단 말이요?
1: 처음 한두 달만 빼고는요, 어머니.
0: 그 꿈 같은 이야기구나. 언제나 희고 깨끗한 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꽃향기에 파묻혀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1: 내년부터는 어머님 방에 백합꽃이 떨어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0: 효부다.
1: 어머님, 백합꽃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유당이다. 아주 깔끔한 양반이지. 한번 입에 댄 젖대는 반다시 젖대 속과장 솜으로 깨끗이 닦아야만 직성이 풀려서 다시 입에 댔단다. 아무리 자주 서답을 갈아도 벌써 달거리 낌새를 채고는 합방을 하느니 그 백옥 같은 비유 맞추느라고 앵간히 속도 끓였니라. 아가 좀 쉬어라.
1: 네. 아우, 자꾸 오한이 나요, 어머님.
0: 아, 그런 게 여자 방은 온유월에도 냉골이면 무엇어. 아, 그게 어디 몸이냐. 몸속에 바람만 잔뜩 들었나 보다. 우인년보다도 몸이 싫어질 못한 게. 밥을 뜨고 살기도 바쁜 주제에 젊은 놈이 벌써. 아, 서라. 화려정은 3년이요 본처정은 100년이다.
1: 아, 저, 어머니, 저 꿈에 멧돼지 본 적 있으세요?
0: 멧돼지를 봤어? 아가 말해봐라. 아, 멧돼지 꿈을 꾼 것이요? 이거는 빛이 아교 갖는 꿈이요.
1: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이건 빛이 장군 같은 아들을 얻는 꿈이다. 아가, 아무 소리 말고 몸보존 잘해야 한다. 이. 이.
1: 아, 정말이에요, 어머니?
0: 예. 부는데 풀무지런다고. 아가 얼른 들어가서 누워. 이 새끼.

0: 나쁜 소식이 두 가지나 있다면서요?
1: 하나는 잘 해결됐어요.
0: 또 한 가지는?
1: 그렇게 바빠요?
0: 좋아요.
1: 난 마셨어요.
0: 난 맥주 한 병 줘.
1: 네. 언제 떠나죠?
0: 뭐 4달 초에 예정 그래요.
1: 뭐하고 같이.
0: 그래서 그녀가 원하면.
1: 잘 안 돼요?
0: 뭐 그렇진 않아요. 들어봅시다. 나쁜 소식 또 한 가지는 뭔지.
1: 그것도 해결됐어요.
0: 그럼 편히 앉아서 맥주나 마시면 되는 겁니까?
1: 그래요.

0: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 점을 보셨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무당이 됐을 거라고.
1: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앉았다 갔으면 좋겠는데.
0: 정현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
1: 사과받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원래 센치멘탈해요. 구식이죠 뭐. 그래서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생각되니까 무작정 전화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일어나게.
0: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현 씨가 먼저 날 포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1: 난 종잡을 수 없는 남자는 싫어요. 미련 가지고 사는 것도 싫고.
0: 오래도록 잊어버리기 힘들 거야. 당신이란 여자.

0: 고소를 취하했단 말이니?
1: 난 못 살게 하고 마음이 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0: 차진방 풀어주면 너 또 당한다.
1: 설마 또 그러겠어?
2: 부처님이 따로 없다 얘.

0: 널 매장시키려던 차진방인데 속 좁게 풀어줘?
1: 제가 잘했죠? 회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많으세요?
2: 누구 명령이신데?
1: 인천으로 회 먹으러 가요. 회장님 사주실 거죠?
2: 그렇게 합시다. 좋죠. 같이 가시죠.
0: 저도요.

0: 두 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 어떡해?
1: 미안해요.
0: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고의로 안 지킨 거야?
1: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0: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1: 말하고 싶지 않아요.
2: 여자에 관한 한 난 인내심이 부족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이유를 말해.
1: 정연 언니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난.
0: 서너 달 동안 가야금을 배우러 다녔을 뿐이야.
1: 그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0: 아유, 고생한다, 다. 괜찮았다. 고생한다.
1: 자, 오늘은 저 아쟁 한 사람하고 트럼펫 한 사람 나오세요. 아, 두 분 말이죠? 네. 오늘 또 틀렸나 본데요. 들어가죠. 형님, 신문에 보니까 국악관현악단 새로 만든다고 나왔던데 거기 시험 쳐보는 게 어때요?
2: 형님 실력이면 오디션에 합격할 거예요.
3: 다 때려치고 막노동이나 할까 한다.
2: 형, 참.
3: 동서가 내 나이엔 길 한번 잘못 들면은 돌아나오기 힘들어.
2: 국사 선생님 보세요. 비틀비틀 휘청휘청 하시면서도 곧바로 사시잖아요. 대한민국의 아쟁은 형님 한 사람뿐이에요. 힘내세요, 형님.
4: 슬피운.

0: 고사자는디 이내 신사를 흔드느냐.
1: 누구 왔냐?
2: 누구요?
1: 아, 누구냐니께.
3: 잘 받으세요, 어머님.

0: 뭔 짓이요? 응? 아, 누군데 느닷없이 큰절이요? 어머님은 또 뭐고? 너냐, 우리 무영이 홀린 것이? 옳거니, 생기기도 꼭 백녀시 같이 생겼구만.
1: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0: 죄송이고 나발이고 너 볼일 없으니까 싸게 가거라. 이. 아, 싸게 가란 게. 아니, 자가 왜 저러냐? 누구 복창 터지는 걸 보려고 그러냐?
1: 들을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
0: 아, 사내가 바람 좀 핀 거 가지고 너 그거 따지러 왔냐, 시방? 이? 너 보다시피 뜯어갈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은 게 쉰소리 그만하고 썩 물러가!
1: 전 아무렇게나 돼도 좋아요, 어머님.
0: 무엇이요?
1: 하지만 어머님 손주만은...
0: 무엇이요? 무엇이라고 했냐, 시방? 아니, 무영이하고 사이에 아기가 있단 말이야?

0: 아니, 아 썩을 놈이 씨까지 흘리고 댕겨? 내 이놈을 당장 지 집 아니냐? 사내요?
1: 이름은 영식이고 올해 4살 됐어요, 어머님.
0: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겠다냐.
1: 영식아? 영식아? 영식아, 엄마가 말했지?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라고. 자, 빨리.
2: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식입니다.

0: 이름이 무엇이요?
1: 이영식.
0: 몇 살?
1: 네 살.
0: 그래요. 네 살이요.
2: 어머님, 일거리가 생겼어요.
0: 왔냐? 무엇이냐, 저.

준비는 내 맘에 눈물인가요? 지금

보고 싶은데.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독일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촛는가 제 촛는가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요.
2: 헌 우천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 특별

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 있어.
2: 헐. 그 자. 돌.

0: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0: 저희 집에 제일 크게 걸려있는 액자가 온고지신인데요.
1: 기산용수 별근본 소부허유 놀고
0: 그냥 옛 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익혀서 따뜻하게 익혀서 머물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새로운 걸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전통의 것을 지금 시대에 맞는 전통으로 또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1: 피르자치라 잔말 말고 일러라.

0: 무대에서 옷을 실제로 갈아입으면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공연인데요. 제가 이제 국악을 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25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모노드라마로 구성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봄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편한 데다가 이게 그 폐품으로 만든 친환경 봄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좀 신고 다닙니다.
1: 이리 오너라 호뽀 놀자.
0: 명품도 있고 이런 뭐 고가구들이 저희 집에 가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을 재현을 해서 컨셉이 집들이 하는 컨셉입니다.
2: 맥주 있어요. 그걸 석빈이 걸 들어줘. 그럼 석빈이 그 신호를 하자.
3: 본인들이 그 밴드를 하면서도 서로 전통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제 군대 동기고요. 여자분들은 제 학교 동기로 이제 구성을 해서 전통음악에 관심이 있고 또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이렇게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0: 요즘 이제 국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창작음악을 많이 하세요. 서희철과단은 일단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또 연주하고 활동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전통음악을 또 다시 연습하고 또 공연 같이 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저희는 항상 레퍼토리가 매번 항상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던져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도 군말 없이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팀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2: 오늘은 제가 직책 드리고 할 겸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다음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한 2살, 3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비쥐라는 경기미호 명창의 노래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딱 듣고 나서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고, 그 노래가 나오지 않으면 어디 나가자리도 나갈 수 없고, 그 노래가 없으면 잠도 안 잤다고 합니다. 3살, 2살.

0: 감사합니다.
1: 학교에서 배웠던 판소리랑 나와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2: 일단 우리 민요 좋아하고 즐거웠어요. 흥겨워서 잘 와요.
3: 뭐 매년 보고 싶을 정도로 감명 깊은 그런 공연이었고 자녀에게도 국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방금 이 단어가 들리세요? 어떤 게 힘드냐면 가사가 이게 옛날 선생님들이 부르시던 거다 보니까 옛날 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불리지 않는 심청가 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제가 찾아내야 되는데
1: 잠시만요.
0: 자,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제라도 가면 만원
1: 누나 눈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련 누나 눈
0: 누나 눈
1: 이거였어요. 다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0: 누나 눈 보물찾기 같아요.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고 듣고만 있어도 좋습니다. 정통, 즉 바르게 이어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은 이을 전자의 통할 통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 통할 통자를 썼다는 거에서 되게 소름을 느꼈어요.

0: 그래서 그 광대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려면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포인트, 울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그걸 판소리로 풀어내는 해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옛 판소리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변화, 창조를 통해서 그거야말로 이제 온고지신이겠죠? 이게 한복이 제가 생각보다 뭐 방송이나 공연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한복을 입고 똑같은 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을 직접 떼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시안을 그립니다. 이제 이런 도안을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복자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찍는다거나.
1: 몇 벌이나 붙어요?
0: 한 80벌 정도 있습니다. 제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석사 졸업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명밖에 안 하시는 그 검구 병창으로 또 무대를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전승이 끊겼었던 심청과 방아타령을 이제 제가 올해 복원을 해서 그걸 졸업 연주회에 올리게 되었고요. 좀 심성생숭하네요. 8년 가까이 되게 길게 다녔네요. 다니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알려준 곳이어서 떠날 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이 전통이 아직은 무궁무진하고 제가 맛볼 수 있는 맛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이 전통을

0: 소리의 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거기에 지치지 않고 소리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예술의 깊이를 더 깊이 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술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다른 기묘인들어.
2: 저는 그 위에서 잘 닦아놓은 정통을 바탕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제 수만 년 뒤에도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감히 꿈꾸고 싶은 목표입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님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다
2: 밀당했어요.
0: 헐 우천 그 자주 돌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국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다커는 편수되어 모라는 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현재 전승되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가곡 편수되어 모라는 여창 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으로 여창 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맑고 꾀꼬리 같은 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준 정갈한 아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대는 정아인 선배님의 노랫가락 창구 타령입니다. 노랫가락과 창구 타령은 경기 무가에서 파생한 곡으로 경기 민요의 대표곡입니다. 최저음과 최고음의 간격이 넓고 질러내는 목, 뻗는 호흡, 아래로 누겨내는 목과 식임새 등을 고루 갖춰야 잘 부를 수 있어 예로부터 공력 있는 전문 소리꾼의 특장으로도 여겨지는 노래입니다. 그럼 정아인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네요. 깊이 있는 경기민요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된 무대였습니다. 이 감동을 이어서 다음은 우리 전통악기의 선율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성금년 가락풍류 중 양청도들이입니다. 성금년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가락을 다시 정리한 풍류입니다. 성금년 가락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금과 산조가야금으로 성금년 풍류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얼씨구!

바나다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가야금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두 귀를 즐겁게 해준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벌써 네 번째 무대인데요. 네 번째 무대는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와상 위에 붙어 오냐 춘향아입니다. 춘향가 중 이별가는 대표적인 곡으로 춘향과 이도령이 마주앉아 훗날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서로 통곡을 하며 이별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씨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오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논의 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황혼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극락 속에서 주얼 같은 대모색경 춘향

0: 춘향이와 이도령의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을까요?
1: 네!
0: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건무입니다. 신라시대에 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양손에 칼을 쥐고 추던 춤에서 그 연원을 가질 수 있으며 조선 후기에 기념으로 변형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이충 무공이 장졸들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승전무와 함께 추게 했다고 합니다. 내향적이고 조직적이며 훈령무를 접목하여 춤사위가 섬세할 뿐 아니라 악반주가 토색 짙은 타령조로 연주되는 것이 특징인 무용입니다. 그럼 춘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무용단 친구들의 힘차고 절도 있게 맞춰지는 동작들이 눈을 사로잡는 무대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본조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맑고 부드러운 가락과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반복 후렴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기 민요입니다. 해주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을 주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구성진 선율로 구슬픈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 부르는 연곡으로 아리랑의 다양한 매력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여러분, 아리아리 얼쑤. 후렴구가 계속 맴도는 흥겹고 재미있는 아리랑 무대였습니다.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무대가 즐거웠다는 뜻이겠죠?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채상설장구, 채상소고돌이와 연희안마당입니다. 채상설장구는 앉은방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다양한 버슴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모놀이가 하나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채상설장구가 끝나면 채상소고놀이와 전통 연희놀이를 연이어 선보이며 흥겨운 무대를 준비하였습니다. 늘 영재하는 회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선생님들과 라금 국악단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와 같이 우리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주시는 윤영달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301회 영재하늠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봄날처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대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송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아. 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위해 지상을 갈망할 뿐이다.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잡세계 판. 놀이로 시작된 판은 언제부턴가 생존의 방식이 되었다. 승자는 지상으로 간다. 패자는 사라진다. 그리고 아무도 그 규칙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판을 진행하고 지상과 지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인 대포수. 그는 지상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유일한 잡색이다.

오래전 죽은 아버지의 탈을 보았다. 아버지의 탈은 오랜 시간 동안 붉은 수건 아래서 그 향을 잃지 않았다. 그가 이곳 어딘가에 있었다는 단서, 그 역시 이 판 위에서 버텼다는 증거. 몸이 굳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잊을 만큼. 지금도 이곳은 지상으로 보내주겠다는 단 하나의 약속을 향해 서로를 무너뜨린다. 죽음조차 놀이의 일부가 된 세계. 그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날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의 눈은 이미 이 판을 벗어난 자처럼 낯선 기운이 감돌았다.

아, 붉은 수건을 내밀었다. 그가 말했다. 같은 뜻을 품은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들을 만나. 나는 의심했다. 믿음은 여기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니까.

그런데 왜 그의 말이 내 심장처럼 들렸을까? 내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를 만날 시간이 머지않았다. 이들과 함께라면 이 더러운 복수도 끝이 나겠지.

0: 제가 이 판의 규칙과 대포수의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먼저 대포수는 항상 본인의 총을 지니고 있지만 그 총은 판의 탈락자에게만 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포수의 총을 미리 만져놔서 탈락자가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총이 나가지 않으면 대포수는 당황할 테고 그 틈을 타서 대포수의 가면을 벗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포수 등 뒤에 숨겨진 열쇠라는 걸 말이죠.
1: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거야?
0: 전 사실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판에 참여하셨었고 그날 이후 볼 수 없었죠. 그 뒤로 몇 년간 대포수를 미행한 끝에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판이 뭘 위해 존재하고 누굴 위한 판인지.
1: 그럼 모두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거지?
0: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 살아서 지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의 약속과는 달리 첫 희생자가 나왔다. 그는 고장낸 총이 작동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무언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에게 계획이 있다며 판을 진행하길 강요했다.

대포수의 총구가 그에게로 향했다. 나는 그가 대포수와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산 위엔 이제 둘만 남았다. 의심 대신 시선과 손끝이 먼저 움직인다. 우리는 천천히 수건을 돌리며 음모를 꾸민다.

0: 나로 인해 각시가 죽었다. 붉은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것뿐이다.
1: 축하합니다. 당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약속대로 올라가세요.
0: 아니, 나는 지상으로 가지 않아. 너를 죽이고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거야. 이것으로 우리 둘이 단판을 짓자.
1: 제가 당신이랑 판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당신은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어서도 이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0: 너도 이게 없다면 우리와 똑같은 잡색이잖아.
1: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판을 진행하죠. 먼저 총과 열쇠를 단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양옆에 천을 잡습니다. 묶여있는 천들을 풀어서 먼저 저것들을 잡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에 두 번씩 당길 수 있으며 서로의 차례에만 천을 풀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죠. 당신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당신이 원하는 결말은 무엇인가요?
0: 난 수없이 죽어나가는 지하 세계의 이들을 보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경계를 만드는 이 세계를 나는 무너뜨리겠다 다짐했지.
1: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친들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설사 무너진다 해도 이전보다 평화로워질 거라 어떻게 자신하나요?
0: 가증스러운 소리. 난 이 판을 멈출 거야. 그렇게 죽음의 놀이를 끝내고 평안을 찾을 거야.
1: 아무리 말한다 한들 이해를 하지 못하는군요. 이 놀이는 전부 지하세계, 당신들을 위한 것인데 말이죠.
0: 그게 무슨...
1: 사실 이 판의 우승자는 없어요. 뭐, 이미 눈치챘을 것 같긴 하지만 살아서 지상으로 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들 같이 세상에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속아내고 버려냄으로써 이곳의 규칙과 균형을 유지할 뿐. 덕분에 큰 탈 없이 이곳 지하가 평안을 유지하는 거지. 좀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좀 적막하면 어떻습니까? 덕분에 길게 큰 탈 없이 생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0: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거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는 이곳이 대체 뭐가 평안하다는 거야?
1: 아무리 말한들 당신 같은 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죠. 그런 당신을 위해 놀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를 죽일 수 있다면 어디 죽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저를 죽인다면 이곳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고 이곳의 잡색들은 모두 뒤엉킨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0: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 당신도 결국 같은 탈을 쓰고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잖아.

질서는 무너지고 욕망에 뒤엉킨 채 서로를 끌어내렸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실은 평화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 내가 꿈꾸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 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헌 우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의 공감 박은영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대표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2022년부터 시작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의 토대를 마련한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음악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개척한 김희조 작곡가. 국악의 서양음악의 작곡기법을 접목해 현대 창작국악의 지평을 넓힌 이상규 작곡가 등 창작국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다뤘는데요.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이건용 작곡가 편입니다. 성악과 합창, 기악, 오페라, 국악기 작품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300여 곡을 남긴 작곡가로 특히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분향을 비롯해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현존하는 작곡가의 작품으로 무대를 꾸민 만큼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위촉곡, 령도 처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전통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온 이건용 작곡가의 50년 창작세

0: 거장의 음악 세계를 돌아보고 창작 국악의 미래를 그려보다. 지난 7월 2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이 열렸습니다. 2022년 시작된 작곡가 시리즈는 창작국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인데요. 다섯 번째 주인공은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 50여 년간 300곡에 가까운 작품과 50여 곡의 창작 국악 작품을 남긴 그는 국악과 양악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음악을 오늘의 삶과 연결해왔는데요.
1: 음악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서양음악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적 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필요했지만, 그런데 요즘에 활발하게 작품이 새 작품들이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 음악, 우리 시대의 음악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0: 첫 곡은 오늘 이 무대를 위해 작곡한 령입니다. 피리독주와 국악관현악 협주곡으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기악곡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이자 피리독주로도 연주하는 상령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입니다.
1: 어떤 음악은 공부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음악도 있어요. 리듬을 알고 뭐 수법을 알아야 이해되는 음악이 있는데, 상령산 같은 음악은 그냥 그 우리 정서의 그 어떤 원형질? 다른 아무 뭐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글로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원형질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0: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과 대취타 이수자인 안은경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악장이 피리독주로 국악관현악을 이끌었는데요.
2: 피리 독주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령은 피리 독주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피리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저음 보강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에서 개량한 개량 대피리가 번갈아가면서 연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진 곡은 2008년 작곡한 해금 협주곡 가을을 위한 도드리.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의 가을의 노래에서 포착한 가을의 정취를 특정 선율을 반복하는 전통 악곡 도드리 형식에 담았는데요.

보통 12현 가야금은 음역을 넓히기 위해 15현, 17현, 18현 등으로 개량되고 현대 음악 연주가 가능하도록 25현까지 개량됐습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새로운 악기의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25현 가야금의 넓은 음역대를 표현한 곡 한오백년을 선보였습니다.

0: 처음으로 작곡한 창작 국악 분향이 초연 이후 52년 만에 국립국악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래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넓힌 곡입니다.
1: 제 마음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음악이 뭐였냐 하면 재래악들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 이제 서양의 당시에 유행하던 기법들, 그 둘이 이렇게 결합된 거랄까요? 기법적으로는 서양의 기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싶은 거는 재래악적 분위기, 그 둘을 이렇게 합한 거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기가 이제 피어오르고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전통 가곡에서 사용되는 요성이나 전성, 퇴성을 사용하되 분향의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소리화해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마지막 곡은 소리와 침묵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표현한 곡, 묵입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음의 흐름과 여백이 만들어내는 침묵이 무대를 가득 채우는데요.

0: 50여 년을 함께해온 국악은 이건용 작곡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데요.
1: 한 50년 지나부터 보니까 이제 그 국악은 내 음악과 분리되지 않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음악 언어를 만든, 내 음악 세계를 만든, 만들어준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한국 창작음악을 이끌어온 이건용 작곡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의 음악에 영감을 주고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음악 여정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네, 한국 창작음악의 거장 이건용 작곡가의 음악 여정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더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음역대를 넓힌 계량악기, 대피리의 선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곡 중 1974년에 작곡한 첫 창작국악곡 14인의 주자와 여창을 위한 분향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처음 작곡한 그대로 무대에 올렸는데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 작품을 손보기보다 52년 전 작품의 본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건용 작곡가는 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창작 국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건용 작곡가가 넓혀온 창작 국악의 세계가 앞으로 더 큰 가능성을 펼쳐나가길 바라봅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 대표 컨템포러리 공연 시리즈 싱크넥스트. 올해도 탈춤, 메탈, 국악, 전자음악이 결합한 색다른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싱크넥스트 26. 올해는 16개 팀, 10개 프로그램, 총 28회 공연으로 장르와 장르가 충돌하고 교차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가장 파격적인 조합으로 공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은 무대가 있는데요. 전통 탈춤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1탈공작소와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음반 부문을 수상한 밴드 반이 함께 만든 무대 시따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따르타를 모티브로 깨달음이 육신에 도달하는 과정을 탈춤의 장단과 헤비메탈의 사운드로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탈춤과 헤비메탈이 한 무대에서 만난 시따르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0: 뭐야? 메탈의 만남도 우연인가요?
1: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26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 전통 탈춤과 메탈이 만난 신개념 퍼포먼스 싯다르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 신명나고 강렬한 충돌 속으로 매년 여름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세종문화회관의 싱크넥스트.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싱크넥스트 26은 총 16개 팀이 참가해 탈춤, 전자음악, 참여형 연극, 컨템퍼러리 서커스 등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2: 싱크넥스트는 세종문화회관이 매년 여름 선보이는 동시대 공연 뉴스를 다루는 컨템퍼러리 시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티스트와 함께 제작극장으로서의 역량을 한 대에 모아 매년 10여 편의 프로그램을 창제작으로 관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 서울에서 정의되는 컨템퍼러리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카피 아래 5년차를 맞이한 싱크넥스트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확장하고 진화하는 시즌을 관객분들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1: 올해 가장 주목받는 만남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창작 연희단체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떠오르는 메탈 밴드 반의 공연인데요.
2: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팀이 늘 감각적으로 탈춤을 재해석해서 선보이는 공연을 하셨던 터라 어떤 장르 또는 어떤 아티스트와 엮었을 때 또 싱크넥스트의 브랜드가 빛을 발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메탈이라는 장르를 좀 파격적으로 엮어보자 라는 기획 의도가 나왔고 작년 한국대중음악상 헤비니스 부분 음반을 수상한 반이라는 밴드 같이 매칭이 되어서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탈춤과 메탈이라는 장르가 한 번도 뭔가 섞여보지 않았던 장르이기에 굉장히 생소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밴드 반의 음악과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선사하는 춤사위나 서사극의 매력이 아주 잘 융합이 되어서 관객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청각적 경험의 극치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반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싯다르타인데요. 어떤 뜻이 담긴 걸까요?
3: 헤르만 헤세의 원작의 싯다르타를 탈춤과 메탈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단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작품을 탈춤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히 있었는데 반인의 노이만 앨범에서도 한 인간의 성장이 보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느껴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악과 이야기가 잘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1: 인도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홀로 여정을 떠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싯다르타. 깨달음을 향한 싯다르타의 갈망을 감각적인 탈춤과 메탈 사운드로 풀어냈습니다.
4: 처음에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할 때 둘 다 같은 공연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는 쇼라고 생각하고 그 천탈 쪽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일단 가장 크고 거기서 하나 두 개 만들다 보니까 순서도 다 바뀌고 몇 개 만든 것도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이론과 음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연극과 음악이라는 그 차이가 있었다 보니까
1: 뭔가 뮤지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대사를 하고 서사를 쓰고 그런 부분이 맞추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2: 반이 하고 있는 메탈 음악에서는 저희와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탈춤에서의 어떤 역동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면은 메탈에서는 이렇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네. 탈춤이 만들어내는 이제 관객의 역동과 메탈 그룹 반이 만들어내는 관객의 역동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봉산 탈춤, 통영 오광대 등 황해도와 경상도의 전통 탈춤에 경기 무속

0: 춤 사이가 어우러집니다. 전통은 원형대로 지켜가듯 창작적인 부분은 동시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1: 강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군요.
2: 강은 어떤 거부도 하지 않지요.
1: 강은 많은 소리를 가지고 있군요.
2: 강은 모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시다르타는 고행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탈인데요.
3: 뭐, 탈은 꽤 옛날부터 쓰여졌죠. 인간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제의적으로도 사용이 됐고, 요즘 시대에는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른 가면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시타르타가 관계를 맺어서 의미화된 사람들은 탈을 쓰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탈을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좀 탈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 의미화, 시타르타가 의미화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그 탈을 벗게 되면서 시타르타가 다른 인물들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공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전통 탈춤과 현대적 메탈의 만남. 비록 출발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이 새로운 조합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3: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장르의 만남에 아마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는 모습에 인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이별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귀를 기울여 더 들어봅시다. 그럼
0: 전통 탈춤과 메탈 사운드가 만들어낸 시타르타의 여정. 낯선 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깨달음의 주파수. 싱크넥스트 26은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계속됩니다.
4: 네, 탈춤과 메탈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공연이었습니다. 사실 경계를 허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반의 만남은 전통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싱크넥스트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8월 1일부터 3일에는 컨템포러리 서커스로 기회의 새로운 언어를 보여줄 코드 3시가, 8월 15일부터 17일에는 요즘 가장 핫한 젊은 작곡가 이하늘이가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티브로 만든 무대를 준비했고요. 8월 28일과 29일에는 김창완 밴드가 자신의 음악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장르 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축제 싱크넥스트 26은 오는 9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펼쳐지니까요. 세대, 국적, 장르를 넘은 실험적인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클래식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듯 역동적인 지휘로 춤추는 지휘자로 불리는 백윤학 지휘자인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를 모시고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국악방송 처음 출연인데요. 너무너무 떨리고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4: 네. 예, 예. 저희 국악방송 정말 처음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 예, 예, 네. 맞습니다.
4: 아니, 이제 방학

0: 재학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교수님이시라 조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시지
1: 그렇죠.
0: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방학이라 요즘 더 바쁘시다고요.
1: 아, 뭐, 여기저기 불러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예, 감사하게
0: 네.
1: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요즘엔 어떻게 그러면 지내고 계신가요?
1: 강연이 좀 있고요. 또 인터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주 또 있고, 예,
0: 네.
1: 또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연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사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춤추는 지휘자 하면, 뭐 SNS 채널에서도 너무나 영상이 많이 다니고, 저도 사실 지휘자님의 이름보다, 아니, 어떤 지휘자가 막 지휘를 하다가 악보를 다 날렸어. 그 영상을 먼저 보고,
1: 보셨군요.
0: 썸네일이 누가 진이일까? 그 영상도 보고, 그래서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예. 뭐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클래식을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제일 앞장서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1: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저도 항상 모든 아마 음악 하시는 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이나 예술을 좀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 노력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지휘나 이런 게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해 주실 줄 정말 몰랐죠.
0: 아니, 캉캉 쇼폼 영상 조회수가 무려 1,300만. 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처음에 약간 지휘를 하면서 춤을 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워낙에 춤을 추는 걸 좋아하셔서 지휘를 할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1: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저학년들은 춤을 췄어요. 근데 춤이 무슨 이렇게 막 그런 신나는 춤이 아니고 막
0: 율동적.
1: 율동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짝 짓고 손잡고 왼쪽 두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남자 뭐 여자 앉으면 옆에서 뭐 갑돌이와 갑순이 뭐 이런 것들
0: 갑돌이와 갑순이.
1: 그런 거를 어렸을 때좀 잘했나 봐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따라 하니까 그런 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저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음악이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했는데 사실 춤을 춘건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음악에 따라서 춤에 어울리는 음악이 제가 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춤을 춰야겠다 하고 추신 건 아니고 지휘를 하고 그 음악에 맞게 율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게 춤이 된 거네요.
1: 지휘를 했는데 이게 율동같이 돼버린 거죠.
0: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음악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어떤 흥도 나고요. 그 음악에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클래식 FM 뭐 저도 이제 KBS 근무할 때 진행해 보면 굉장히 막그 벽이 높다고 할까요? 조금만 틀에서 벗어나도 청취자분들의 그런 원성이 자자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휘를 하시면서 춤추는 모습에 또 혹자들은 그것보다는 좀 자중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우려스럽긴 했거든요.
1: 그게 제 생각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해주시고 오히려 격려나
0: 그래요.
1: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국악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0: 국악에서요? 여태까지는 국악 지휘는 안
1: 그렇죠.
0: 해보셨죠?
1: 근데 원래 클래식 지휘하시는 분이 국악 지휘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왜냐면 국악은 어떻게 보면 현대 음악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작곡되는 곡도 많으니까, 클래식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방송 나오고는, 국립국악관 연락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단원분들이 연락이 왔다. 이 지휘자 빨리 섭외해라.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0: 객원 지휘자로
1: 객원,
0: 그러면.
1: 작년에 이제 윈터 콘서트라고 12월 말에, 크리스마스
0: 오.
1: 시즌에
0: 하셨고.
1: 아주 신나게 그냥 뭐, 진짜

0: 고기가 물 만난 듯, 물이 고기 만난 듯, 뭐 신나게 한번.
1: 아무래도 예. 한국인의 DNA가 있기 때문에 국악을 맞습니다. 연주할 때 더 뭔가 장단에 맞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근데 저도 그냥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들 네. 춤을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예. 근데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네.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 울컥한 게 되게 많았어요.
1: 오히려 국악을 들으시면서
0: 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았던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있는 건 알았는데 느끼지 못했던 구체화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1: 네. 뭐 지휘자님 덕분에 정말 클래식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런 공연장은 너무 딱딱하고 무거워서 나는 좀 어려워 이렇게 예. 생각했던 분들이 그래도 많은 발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연주를 할 때 사실 객석에 지휘자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0: 그렇죠.
1: 아마 지휘자님이 연주하는 공연을 갈 때는 맞은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들이 인기가 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0: 합창석이 조금 다른 연주보다 팔리는 편이죠.
1: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음악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0: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1: 너무 놀랍습니다. 예. 공대생 출신. 그러니까 두 가지 별명이 붙는데 춤추는 지휘자. 예. 서울대 공대 출신 지휘자.
0: 맞습니다. 예.
1: 사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하셨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서울대 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루트잖아요. 서울과학고도 힘들지만 서울과학고에서 또 서울공대를 갔는데 그 모든 전공을 그만두시고 음악을 선택하셨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저도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도 좀 실감이 안 나는데 큰 계기는 그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네. 이 동아리 활동이 합창 동아리였어요.
1: 합창 동아리. 예, 노래도 잘하시나 보네요.
0: 아니요. 그거랑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으로 하다가 지휘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전 지휘자분이 국악 지휘자였어요. 원래는 네. 국악 전공에.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휘를 맡기신 거죠. 근데 원래는 전공생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전공생이 마침 없었어요. 그래서 음악대학 가서 수업도 좀 듣고 음악에 네. 관심 많고 피아노도 좀 치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1: 아, 음악 수업을 또 들으셨어요?
0: 네, 음대 가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1: 교양 수업이 아니라 전공 음대 수업을 들으셨다고요?
0: 네, 전공 수업을 이제 가서 들었죠.
1: 아, 원래 음악을 좋아하셨었나요?
0: 좋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더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1: 악기를 연주하실 수도 있고요.
0: 네, 피아노 쳤었죠.
1: 아, 어렸을 때 피아노를 그렇죠. 배우셨었군요.
0: 예,
1: 야,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리듬과 그렇죠. 이런 악기의 화성과
0: 예, 논리도 있고.
1: 네. 예. 공대 출신 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예. 또 워낙 이거는 아주 굉장히 이성적인 학문이라면 또 음악은 굉장히 또 감성적인 것도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니까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지휘자 되시는 분들은 뭐 작곡과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전공해서 지휘 그렇죠. 공부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나요?
0: 사실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드물고 저 같은 경우도 지휘를 공부를 하고 유학 가서도 지휘를 한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악기 전공으로 바꿨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그때는 반주 전공이었어요. 오페라 코치라고 네. 반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되게 늦은 나이에 다시 악기 전공을 시작을 했죠.
1: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서울과학고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공대를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음악을 하겠다 했을 때 예. 부모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0: 그게 갑자기 뭐 청천 병력같이 제가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차차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언니 갔더니 뭐 한 100명 넘는 사람들 지휘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는 좋으셨는데 조금 불안불안하시다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 음악책도 좀 없어지고 숨겨놓으시고 예예예 그러지 부모님도 좀 그런 거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말씀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한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간적인 감정일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시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방에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1: 누워 계셨어요?
0: 네. 그 집이 이제 뭐 그냥 좀 싸늘한 분위기죠.
1: 와, 그때가 대학생 때인 건가요?
0: 학교 때요. 대학교 때. 네. 그러고 아버지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네. 퇴근하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아들로 살았으니까 앞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 와.
0: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아, 그렇군요. 예. 아,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0: 지금 너무 좋아하시죠. 예.
1: 지휘하실 때 많이 또 와주시고.
0: 네, 와주시고.
1: 아,
0: 예.
1: 알겠습니다. 야, 아니, 공대생이 지휘자가 됐다. 너무 멋지기도 하고, 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지휘를 이제 해보시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지휘를 해야겠다, 음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0: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지금까지 한 번도.
0: 예. 부러웠던 적은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갈 길이 먼데 네. 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박사도 따고 네. 좋은 직장 가고 또 뭐 부모님들한테 뭐 해드릴 때 그런 거 아이고 나는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1: 삼성전자 가서 주식이 대박나는 그런 나도 스톡옵션을 받고 막 이런 예, 그런 생각에 왜 안 되겠습니까?
0: 예, 그런 건 있었는데 근데 음악을 그만두겠다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어떤 부분이 그렇게 지휘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아, 지휘의 매력을 꼽아주신다면 뭐예요?
0: 제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나 소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런 거랑 관련이 될 텐데 네. 음악은 항상 그 결과물이 좋은 쪽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항상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1: 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가 봐요.
0: 예, 예.
1: 그러면 지금 이제 영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예,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나요?
0: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고 생각보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들겠지만 꼭 그렇진 않다. 예.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 일도 생기고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내온 일들을 보면은 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유학을 가고 유학 가서도 또 너무너무 막막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때마다 무언가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 도움도 많이 컸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희망하고 소망했던 마음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너무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러면은 예, 결국엔 또 계속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니까
1: 네.
0: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줍니다.
1: 학생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물론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줘요. 진짜로 뭐 이제 여기 지원해봐라. 장학금이 나온다.
1: 네네.
0: 예, 바로바로 연락해줘. 이런 것도 있죠.
1: 그렇군요.
0: 예.
1: 자, 2024년부터 대구 유스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또 예, 지휘자로 활동하고 예, 계십니다. 예.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치는 것과 유스, 예. 어린 친구들을 이끌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어떠세요?
0: 그게 아이들은 반응이 더 빠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0: 예, 직관적이고. 선생님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말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어떨 때는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어떨 때는 좀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1: 네.
0: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생각하지만 항상 웃고 이러면은 애들이 먼저 반응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서 듣고 배운 거지만 그렇게 하라고
1: 네.
0: 진짜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 그럴까 소통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 어떤
1: 네.
0: 감정 제가 먼저 사람들한테 열려 있으면은 상대방도 열리고 좀 더 많은 소통, 좋은 이야기, 좋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누군가 이렇게 또 가르치고 지휘를 하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도 참 좋아하시나 봐요.
0: 네.
1: 또 현재 아우 맡고 계신 게 참 많으시네요.
0: 살살 맡고 있는 게 좀 많습니다.
1: 네,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네.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꾸준히

0: 이어온
1: 예, 그렇죠.
0: 공연이잖아요. 지브리 앤 디즈니 음악 페스타. 아마 이 공연으로 지휘자님이 가장
1: 그렇죠.
0: 네,
1: 많은
0: 유명해진
1: 분들이
0: 게
1: 사랑해
0: 아닌가
1: 주시고, 예,
0: 싶고.
1: 그렇죠.
0: 그 디즈니의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진짜 지니가 누구인가라는
1: 예.
0: 얘기도 들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8월 9일 롯데 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 수성아트피아,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또 공연을 이어간다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연주가 항상 이제 지방이랑 서울이랑 이제 섞어서 연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주로 주말에 하고 뭐 8월 9일부터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관객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0: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1: 그렇죠.
0: 음악들을 연주하니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는군요.
1: 맞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0: 우리가 지브리 하면 또 작곡가 히사이시조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곡들 많잖아요. 뭐 애니메이션, 마녀배들부 키키, 이웃집 토토로 뭐 이렇게 걸어가시는 춤을 또 추실 때도 있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고, 디즈니는 뭐, 아이들이 다 너무 좋아,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는 음악들, 라이언 킹, 겨울왕국, 주토피아, 이런 음악들인데, 연주할 때마다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1: 예. 저희도 이 정도까지 반응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0: 네.
1: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1: 이 연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반응들이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0: 네.
1: 드려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연주 좋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저희가 또좀 이제 이렇게 관심이 가는 게, 클래식 음악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오케스트라 연주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오케스트라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1: 그렇죠.
0: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그런 영상들을 보면 지휘자님 뒤편으로 객석이 보이잖아요. 그 객석에 앉으신 분들도 막 이렇게 따라서 율동을 하고 너무 밝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 음악이 가진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 좋을 공연일 것 같아요. 관람 포인트나 이번에 조금 바뀐다고 하셨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0: 네.
1: 그리고 그냥 오셔도 좋고, 어떤 곡들은 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솔로, 뭐 첼로 솔로나 뭐 악장님 솔로 이런 것도 있고,
0: 네.
1: 저희가 특히 디즈니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소품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호스
0: 네.
1: 파이프 같은 건데,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바람 소리 같이 나요.
0: 아.
1: 네. 이런 걸 사용해서 한다든지,
0: 연주를 할
1: 연주를 할
0: 때,
1: 때. 네.
0: 오.
1: 그래서 신기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금관악기인데 동물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 그냥 오셔가지고 편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이 그 어려운 건 아닌데,
0: 그러니까.
1: 왠지 우리나라 분들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0: 우리는
1: 모르면은 조금 창피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0: 박수
1: 것
0: 막 언제 쳐야 될지 몰라서
1: 같아요. 맞아요.
0: 긴장하고 정장 입고 가야 될것 같고.
1: 왠지 저곡 중간에 박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인사드려요.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오히려?
1: 예, 오히려 더
0: 오,
1: 좋아하세요.
0: 알겠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기대하는 또 공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휘자님께서는 음악 공부도 유학을 가셔서 하셨으니까 나의 음악 인생, 지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준 작곡가나 곡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계속 지금도 공부하는 작곡가인데, 바그너. 예, 리하네트 바그너가 저는 좀 흥미로운 작곡가인 것 같아요. 모든 작곡가가 다, 예,
0: 네.
1: 좋은 작곡가고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0: 네네.
1: 예, 지금은 바그너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이유일까요?
1: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거든요.
0: 네.
1: 정말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보면 연상이 되는데, 사실 음악은 연상이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음악의 특징 때문에 철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로운 작품을 남긴 게 바그너라고 보시면 돼요.
0: 오, 그렇.
1: 철학과 음악이 결합된 거, 이런 쪽에 좀 많은 작품을 남긴 작곡가. 예.
0: 또 오페라도 다수
1: 그렇죠.
0: 작곡을
1: 예,
0: 했죠.
1: 그렇죠. 예.
0: 바그너 오페라 뭐가 있더라?
1: 타노이조도
0: 타노이죠.
1: 있고,
0: 예.
1: 트리스탄과 이졸데. 예.
0: 네.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올해도 이제 남은 공연들이 많으실 것 같고, 방학을 잘 보내고 나면 학생들도 또 가르치실 텐데,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일단은 연주원들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충남 연정

0: 입당하고 10월 14일 날
1: 네.
0: 예, 정기 연주를 제가 하게 됐어요.
1: 연정국악원에서.
0: 예, 예, 뭐. 이제 그 거기 곡들이 지금 계속 선정 중인데
1: 네.
0: 클래식 곡 중에서 이건 국악기로 해야만 돼 이런 곡들을 좀 선정을 해봤어요.
1: 그런 곡이 있어요?
0: 많죠.
1: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곡이 있을까요?
0: 가야금, 거문고는 많이 뜯는 악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러면 현악기, 클래식 악기에서 피치카토랑 비슷하니까 피치카토, 폴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좀 더 어울릴 수 있고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사실 가야금, 거문고는 좀 하프 느낌도 되게 많이 나요. 특히 가야금은
1: 네.
0: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태평소 들어갈 만한 곡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1일 날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과학관현악단하고 윈터 콘서트를
1: 올해도,
0: 예, 올해도 같이 합니다.
1: 아.
0: 이거 보시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시면 뭐 정말 표가 너무 빨리 매진돼요.
1: 또 이제 국악의 대중화까지 힘써주고 계시네요.
0: 워낙 잘 팔리는 거였는데 저 뭐 제가 제 자랑 조금 하면 조금 더 빨리 매진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너무 훌륭합니다.
0: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그너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도 좀 더 하고 내년 6개 연주 정도 지금 또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 부산에서 F1963이라는 곳에서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곡들을 또 공부해서 지휘를 그렇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쁜 나날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휘를 넘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백윤학 지휘자. 8월에 열리는 지브리엔 디즈니 영화음악 페스타 공연도 무사히 끝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춤추는 듯한 지휘로 관객들에게 더 많은 유쾌한 에너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백윤학 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부터 세계 최초 문자 전문 박물관 프랑스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한글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이 열렸습니다.

1986년에 설립한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한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 생가를 개관한 곳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번 전시에는 조선시대 활자와 목판을 통해 한국의 독창적인 인쇄 문화를 소개하고요. 우리의 위대한 유산 한글 창제의 역사도 소개합니다. 특히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한 훈민정음 해례본과 오륜행실도는 물론이고요. 최초의 불업한 춘향전을 전시해 문자를 통해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의 오랜 인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11일까지 샹폴리옹 세계 문자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교류전 한 왕의 꿈, 만 백성의 말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자 위대한 유산인 한글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렇지. 밀당했어.
2: 헌 우천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액.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저자를 엄청 많이 좋아하니까요.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0: 둘이 씨 뭐 만드는 거예요?
1: 저지트.
2: 낮에 아빠랑 산책도 하고 네. 바람 좋으니까 네. 무슨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가훈아?
1: 슬퍼지는 분위기.
2: 슬픈 분위기야?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 어떤 분위기인지.

0: 30개월째 가서 병원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테스트라더니 자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생 이제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뭐 그때는요. 뭐.
1: 그거 먹느냐고 안 오니까. 엄마, 엄마 이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피숍에서 들은 거라고 피아노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한 소절을 쳤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악보 없이 자기가 듣고 곡다운 곡을 옮겼던 거죠.

0: 2010년 초에 어느 날 자기가 피아노 병창을 만들겠다고, 자기가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희 가르쳐주시는 판소리 선생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1: 정점까지?
2: 정점까지 들어와서 종점에 기차가 딱 쓴 장면이 끝나는 부분이
3: 네. 한
2: 준이가 뭐 해볼래?
3: 저 미리 연주해보래.
2: 미리 연습해봐.
3: 미리.
2: 감독님은 오랜만이지야?
3: 네.
1: 1호선, 4호선 둘 다 구동음이 똑같고요. 5호선은 ABB GTO고요. 6호선은 미쓰비시 IGBT고요.

준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 감성 이런 걸 준이가 말로는 우리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음악을 통해서 준이의 마음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늘 고맙고 준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이가 지금처럼 자기가 떠오르는 영감들을 음악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간간히 종종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요런 게 지속될 수 있으면 준이한테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다 싶어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요.
2: 헐 우천

사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1: 아유, 떨렸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거 아니야?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1: 박성우 씨는 15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2: 자, 다리가 좀 흘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벤치에 좀 앉으세요. 예, 예.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예.
3: 발병 났어, 발병 났어.
1: 박성우 씨?
4: 네.
1: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좀 누우세요. 예. 아,
2: 저희 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전화 한번 하세요. 예, 15개 받았다고.
4: 아, 카드가 없어, 예, 예.
3: 카드가 없어.
5: 야, 박성우 씨. 처음부터.

0: 아까 나 그러니까.
1: 와 부럽다 진짜.
2: 와 좋겠다 성우야.
3: 오 너무나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패자 부활판 첫 번째.

0: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3: 우리 박성호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4: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3: 남성들도 가슴 소리와 울고 싶은 아니라죠. 소리를 갖고 있잖아.
5: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빛만이 할 때 이제 이 노래가 사실 그 임재범 창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범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창법인데 그걸 막 딱 긁을 때 그때 이미 아 왔다 별 10개 들어왔다 일단 구성을 너무 잘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그 오버랩 되는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그 칼을 가셨구나.
6: 진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스타 받았어.
0: 자, 올스타를 획득한 박성호 씨 의자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7: 앉았네. 뒤에 분이 떠지겠어요. 어떡해.
8: 일단 실수는 안 하고 일단 삑살이 좀 안 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예 제 심장을 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섯 팀의 도전자들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과연 네 번째 판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 보시겠습니다. 홍주입니다. 아이고. 조선 탄스타를 엎어치러 온 가수 홍주 씨는 매번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9: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0: 천하장사 씨름 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 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2: 예, 뭐 진짜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1: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오늘 일곱 명 중에 두 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2: 일단은 박성훈 님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4: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3: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2: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0: 애가 좀 더 많고
1: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2: 예.
1: 하고 갈게.
2: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 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1: 네.
3: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1: 이제 세 번째 못하면 못 앉을 수 있는 거니까.
3: 그렇지, 그렇지.
2: 조선 판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0: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 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2: 네.
4: 지금 듣다라.
5: 앞에가 50회니까.

0: 진짜
1: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 자기 장르가 딱 있어요.
3: 솔직히 무대를 하고 나면 방송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1: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2: 전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3: 감사합니다.
2: 짙으시고 그리고 무대 운영도 너무 좋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또 패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 녹음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노래에 네, 맞게 네, 녹음이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3: 진짜 큰 바닷속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저는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4: 갑니다.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3: 아, 저 여기 저는. 스텝으로 네. 올게요.
4: 아니,
3: 일 좀 시켜주세요.
4: 이 무대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네.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5: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3: 그럴까요?
5: 홍주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5: 오늘 의상도
1: 아이고.
5: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3: 감사합니다.
1: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네.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자에 앉다가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6: 성격도 되게 좋아. 아유 참
2: 어려워. 어려워. 아. 너무 좋았어요.
3: 잘 찍다 우선은 걱정해요.
2: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화이팅.
2: 네, 감사합니다.
1: 힘들게 다시 얻은 태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 군은 현재 조선판 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당찬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7: 누구예요, 누구?
8: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다 이용기님이 하나씩 별을
7: 기억이 나는군요.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8: 네, 2라운드,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님들한테 잘 안 새겨진 것 같아서
9: 어머너. 아하.
7: 새겨졌어.
8: 양을 딱
7: 새겨지다.
8: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 기대하겠습니다.
8: 감사합니다.

0: 저는 집에 이거 할아버지 한 사람 있어요?
1: 발쇼를 하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를

0: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1: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0: 이번에는 제가 자작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1: 자작랩?
0: 했거든요.
1: 자작랩?
0: 자작랩?
1: 어, 지금 랩을 해요 이번에?
0: 한다고요? 네.
2: 아, 자작랩.
0: 오늘 부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쌍 선생님의 광대. 전 포인트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던 마음가짐을 전달시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진짜로 아 얘가 간절한 얘가 간절하구나.
3: 이성이 몸을 씹고 내가 웃고 있나요?
4: 전우 화이팅 화이팅.
5: 화이팅.
0: 이 패자부활 판이라는 게 이게 주먹만 안 나가지 되게 셀 것 같아요. 피튀기는 썸이 아닐까.

0: 나 지금 나 소름 끼쳤어.
1: 야, 소름 소름.
0: 제대로 맞았어 지금. 와.
2: 카리스마도 있고 뭐. 와.
0: 나 갈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3: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서건우군의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2등 자리.

0: 올스타지. 무조건 올스타.
1: 자, 서건우 군은 11개의
2: 아이고 아깝다.
1: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아, 아깝다.
4: 자, 서건우 군.
5: 유홍기 또 안 눌렀어?
6: 전 눌렀어요. 아, 눌렀... 저는 눌렀어요.
1: 아. 자, 서건우 군.
2: 후회는 없어요. 단지 좀 운이나 저의 판단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7: 건우 친구가 무대할 때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저랑 눈이 좀 몇 번 마주쳤거든요.

0: 봐. 전체적으로 그 2라운드 3라운드 때 제가 왜 못 누르고 지금 눌렀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진정성과 와닿는 느낌을 더 중요시 했었었는데 오늘 한 무대에서는 무대도 너무 좋았고 편곡도 너무 좋았고 그 자작랩을 하는 가사들 자체가 너무 진정성이 와닿았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 네.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목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우 친구가 처음에 광대가 딱 부르는데 소리가 많이 늘었다 건우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 목이 그 전 라운드보다 훨씬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서건우 이름 세 글자 딱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봤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자, 서건우 군은 사생결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수고했어.
5: 잘했어.
4: 잘했어.
2: 네, 감사합니다.
6: 진짜 잘했는데.
7: 네.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8: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할 때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은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9: 아직 어리지 마, 아직 모르지 마. 음악이 사랑해, 소리를 사랑해. 내 가슴이, 내 심장이
8: 외쳐. 그립겠다. 그립겠다.
3: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대형인 미소가 예쁜 여자
0: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2: 딱 별 3개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꿈아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0: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K-팝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0: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부활 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파이팅!
2: 네, 저희는 BTS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옥타운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 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고
1: 절대 죽지 않을 거야.

0: 귀엽다 귀여워. 진짜 잘하네요 진짜.
1: 진짜. 와.
2: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3: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0: 체면을 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1: 네.
2: 케이파는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5: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아~
6: 암이면 킹정이죠.
4: 아, 그렇죠. 네, 네. 왜 여쭤봤냐면은 차라리 업타운 펑크랑 그 화초장 타령이랑 더 좀 잘 섞어 오셨으면 조금 더 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해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의 후렴이 워낙 강해서 Don't believe that's why, ow!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원곡을 생각하셔서 흥이 좀 덜 나신 게 아닐까.
7: 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세계 시장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보내야 된다면은 K-PON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할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8: 잘했어요.
5: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 K-PON 그동안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열심히 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박성우 씨와 홍주 씨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 그거는 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3: 맞아. 진짜 모르겠어.
10: 이게 처음엔 내려놨다가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11: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쟤는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는 스타일이라.
2: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 다음 도전자 보채소리입니다. 보채소리는 매 판마다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가 싹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판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은 팀이죠.
12: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13: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극복될까? 지나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는 아, 근데 진짜 하늘이 또다시 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라고 다짐하고 좀 갈아보았습니다.
14: 1라운드 때 숙대머리를 했고

2라운드 때 저희가 UV의 이태원 프리덤을 했고 3라운드 때는 김주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를 했잖아요.

0: 정작 저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1라운드
0: 대머리 네, 빼고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오늘 내장을 뺄 각오로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1: 고어물인가요?
0: 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1: 화이팅!
2: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0: 진짜 같이 가고 있어.
1: 벌써 끝났어?
2: 잘했다. 아, 멋있네.
3: 꽃의 소리에 무대였습니다.
4: 아, 이건 위험한데.
5: 초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아, 욕심나대요.
0: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0: 어떠세요?
1: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2: 예. 그를 또 꼬치를 예. 잡으세요.
0: 아니요.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2: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만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3: 남편한테?
2: 네, 아 계속
3: 아,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4: 아, 감사합니다.
3: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5: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6: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또 한 분이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주 씨, 예,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개 차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7: 일단은 자리를 뜨기 전에 너무 축하드리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일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다가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0: 예,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 진출에 유력해졌습니다. 자, 보채 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거의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 산이 내가 갈 길을 막혔어. 왠지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9: 저는 진짜 올스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10: 아, 근데 자음이 너무 빡센 사람들 둘이라.
0: 다음 도전자 유태평양입니다.
11: 아우, 잘다 쎄. 이렇게 좋았구나.
0: 유태평양 씨는 국악 신동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2: 아이돌.
0: 하지만 지난 세 번째 판에 경로 이탈과 대결을 펼쳐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3: 심리적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2: 그래서 지난 무대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4: 폭풍이 크더라고요. 폭풍이 크더라고요. 네.
2: 아무리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14: 네.
13: 촬영장에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딱 가서 혼자 딱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이불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사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날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극대노한 감정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15: 침대 들어놓아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럽죠.
13: 형 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5: 어디다 못 내놓고 얼굴을. 네.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다 소리 한 사람 솔직히
16: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5: 소리 한 사람 솔직히 다 경험했던 사람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혼자 부끄러운 거야.
13: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려보자. 오. 다른 건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노래 부르는

0: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1: 사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얼마든지 제가 그냥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또 가사를 또 한번 틀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거의 제 마음속엔 거의 결승이에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고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노래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마음이 이 노래와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의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제가 좀 유태평양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영아 화이팅!
3: 여러분을 골랐다는 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4: 그죠.
3: 더 이상 갈 데 없다 이거 아니야?
4: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뭔가 느낌이
0: 유태평양의 무대 판 스타트!
1: 그래도 붙어야죠 저는 그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0: 잘한다.
1: 나도.
2: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 끝내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뺏고 살려고 합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신은총 15개 별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를 획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3: 멍하지.
4: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 이탈이 위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기대치겠죠.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1: 맞아.
0: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별게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 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3: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유태평양 씨의 그 특징적인 그런 성음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저 무대에서 같이 또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야. 가슴 뛰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유태평양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서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좋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준 보채 소리가 이제 자리를 떠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번 조선팝스타 무대가 아니었으면 실은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정말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저게 참 잔인한 거구나.
5: 너무 멋있었어. 그래. 진짜 너무 멋있었어.
6: 아니었어. 파이팅.
7: 네, 떨어졌어요.
3: 80초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저희의 음악 활동으로 또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두 분 다 올스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자 역시 올스타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건 두 명이니까.
0: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꾸밀까요?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정초롱 씨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올스타의 신화를 쏜 실력파 도전자죠.

0: 정철홍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 패자부활판에 참여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2: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3: 왜요?
2: 저번 라운드를 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무대가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끝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무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보자.
4: 마지막 순서잖아요.
2: 네.
4: 어떠세요?
2: 처음엔 사실 7번 뽑아서 굉장히

0: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 마음을 좀 내려놓고
1: 좋아, 좋아.
0: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2: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데. 아.
3: 정초롱 씨가 올스타를 받게 되면 다음 판에 진출할 팀은 두 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을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초롱 씨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0: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초롱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와,
4: 와. 어떻게 하려고 또?
2: 뭐 달라고?
5: 편지 해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초롱입니다.

0: 첫 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딱 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1: 눈빛 달라지셨어.
2: 오 마이 갓.
1: 멋있다.
3: 화이팅!

0: 엔딩 아니야, 엔딩 이거 완전 제발. 엔딩인데?
1: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2: 정철홍 씨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 최고였어, 최고.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2: 별을! 눌러주세요!
5: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6: 올스타.

0: 혹시.
1: 울지 마요. 울지 마요.
2: 정말 울지 마.
0: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3: 지금. 왜 그렇게 울컥하셨어요?
1: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3: 원래 그 이선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1: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4: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러는데 저 반짝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대자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5: 아니 뒤에서 즐겼어요.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예, 예.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6: 이야, 어우, 소화다 됐어.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4: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7: 일단 태자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빼뜨릴 분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나 올스타 나와서
8: 아까 무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음악이 끝난다, 뭔가 무대가 끝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마지막에 부를 때 진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9: 여보세요? 지금
3: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9: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고민스러워. 어쩔 거나 어쩔 거나
6: 얼쑤
9: 너무 노루설 어쩔 거나 미치겠네 내가.
3: 정

0: 정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 네 번째 사생 결판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진짜 고생했어요.
0: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 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튜평양 씨,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3: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0: 예, 네. 박성우 씨.
4: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내내 진짜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5: 어떻게 예상해?
4: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정철홍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6: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7: 안 돼!
6: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0: 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3: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0: 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3: 아, 예, 죄송합니다.
0: 예? 죄송합니다.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진출자.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뛰어났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유태평양 씨 축하드립니다.
1: 끝인가요?
0: 자 그리고 여러분
2: 네,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0: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어이, 내가 어쩔거나 어쩔거나 할 때부터 다 알아봤지?
2: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다른...
3: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4: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쇠도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1: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가 없어.
2: 그래.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없이 쏟아내니까.
5: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6: 맞습니다.
5: 어느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7: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7: 지금 이번 무대부터는 정말 무대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도 정말 더 신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아~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지금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노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0: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와 저

0: 시고 헐.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하이 지흥.

0: 이러고 들어가다 놀부 하인 마당새를 만났겄다.
1: 어?
0: 아이고 차붕 서왕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냐 마당새 너 잘 있었으며 요새 큰 서방님 성미는 좀 어떠시냐? 아이고 말씀도 마십시오. 작은 서방님이 계실 적에는 재앙을 모셔도 음식을 많이 장만하여 포근을 시키더니 서방님이 가신 후로는 그냥 대전으로 바칩니다.
1: 그렇지.
0: 접시에다 엽전을 올려놓고 이것은 편육이다. 이것은 채육이다. 폐지를 써붙이니 이 통에 들어가셨다가는 매만 실컷 맞고 가실 것이니 도로 건너가시지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방님을 아니 뵙고 간 데서야 인사 도리가 아니겠느냐.
1: 아.
0: 흥보가
1: 어.
0: 성큼성큼 놀부 사랑 앞에 들어서니 어찌 겁이 났든지. 아이고 형님 소인 논문 아니오. 예, 그 성씨간 뒤대기시오. 아이고 형님 흥보 동생을 모르시오. 예, 나는 5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로.

0: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뗄 수가 없지. 오, 네가 바로 그 흥보야. 심심하던 차에 자랐다.
1: 그렇지.
0: 예,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처막 끝에 지리산에서 박달 홍두 깨려고 전해온 건목이 있느니라. 이리 가지고 오니라. 이런 놈은 그저 옥날 개 잡듯 잡아야 되느니라.

잘 살긴 해보기요 못 살기도 니 팔자 굶고 벗고 내 모른다 볕섬 조자언들 마당에 뒤주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뒤주헐 전간 조자언들 철로빠 금기 안에 가득가득이 환호를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뱃돈 얼며 지갱이 조자언들 고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어!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 정복관이라도 많이 주었으면 좋으련만 예.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심술보 하나가 더 붙었던 것이었다. 바쁘던 주걱을 들고 어! 중문에 딱 붙어섰다가 아. 아니여보 아주 뺨이고 토마 뺨이고 세상이다 귀찮아 죽겠어. 아. 언제 나한테 정곡 갖다 맡겼든가. 알아봐 알아쌀 알아돈 허고 뺨을 때려놓니 어. 형님한테 맞던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그때 흥보제비는 흥보 은혜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되더니 다리가 나서서 그 제비가 날개 공부를 하는디

공부를하는구나. 그만 장처로 빗어서 이리저리 나라 다니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내 집이야. 살았구나 내 집이야. 부러진 다리를 한치 말어라. 고자오 손빈이는 양조이기 없었으되

간신이는 일지수가 없어서네 대장단 대피 간주고 일군 개경허이허이 풀어진 타리를 원토잉이 생각 말고 멀고먼 말 이 강남을 부대수이 다녀오거든 옛 주인을 찾으려구나 집이 저도 섭섭하여라 빨래줄에 가내려 안 뜨거니 무엇이라고 작별을 그러고

나라 부만 장천호 꽃핏 떠오고서 주야 하루도 말리 강남을 들어간다. 그때의 흥보는 재비하고 이별은이라고 눈물보색이나 쾌히 흘렸던가 보더라. 흥보 재비는 수일 만에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기 두견은 조종기 망개라. 백조를 점거하는 뒤 일본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국 들어갔던 맹맥이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조선서 태어난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흥보제비가 들어오는디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져서 전동 들어오니 제비장수 물으시되 이놈 너 눈에 다리가 그리 봉통이 졌느뇨. 흥보제비 여자오되 예 소조가 아리이다. 조선국서 태어나 날기공부 힘을 쓰다 그중어 뚝 떨어져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주인 흥보씨가 소조 다리를 이렇게 사러 왔사오니 어찌하면 그네를 갑소리까 십분 통촉으로옵소서. 제비장수 들으시고 흥보씨 선심이야말로 강남까지도 대단하신 장만이로구나. 명춘에 나갈 때는 보은표라는 박씨 하나만 물어다 드리면은 네 은혜는 다 갚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네 애미 제비가 번번이 장령을 어기고 다니겠지 위에 그런 화언을 당하지. 명춘에 나갈 때는 복덕이를 받아 나가거라. 삼동이 지내고 삼촌이 방장하니 웬간 날짐승들이 모두 고국을 찾아 환국을 하는 때라. 흥보 제비도 나오는디 아이 제비가 멋있었던 모양이여. 강남에서 이 흥보집을 찾아 나오면서 좋은 경치를 다 찾아서 구경을 하고 나오는디 이것이 소활 제비 노정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가 보더라. 흑운 박 차 백운 무릎 쓰고 거두어 두 흥동 높이

지금 한참 날아옵니다.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저기요 동해 장망하구나. 중릉봉 올라가니 주자익이 넘논다. 황우토 황우탄 오작교 바래보니 저 동나무가 는배는 북어을 두둥둥 두둥 울리며 어구야 어이기야 이어허 저저가니 원포기멍이 아니냐. 수벽사명장한테 불승청원 각별해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

악을 지어 청파상 왕래허니 석양천 여기로다 회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니 25현 탄약으로 반죽 찢으여 앉아 두견 성을 화답하고 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공은 강자유라 황학루를 올라가니 황학일거 불부발 백군천재 공유유라 정놈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북창가 도루개라 낙내화를 툭 차서 우연의 퍼하 얼렁 떨어지고 충남산을 지내 이수를 다 달라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 꼬덕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는 터요 연계 시간을 지내요 천성을 지내 갈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만우장안 구경하고 청량문 내달라 상달문 지내 봉관을 들어가 산미르기 백이로다 요동 700일을 순 식간어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고탑 동군정 올라앉아 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곡에 강동다리를 건너 칠성문 들어가니 평양은 연광정 부병로를 구경하고 대해동당 창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늘대 관덕정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이 진당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왔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본표 박씨를 집에 나물 원암된 문밭성 내달 칠패 팔패 창패 바다리 하야 고개를 얼른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내요 남타령 고개 넘어 두 쭉지 쩍 버리고 벌뜩 주르르 파 얼펄 나라 흥보문전을 당도 흥보문전을 당도하니 당상당합이거비래 편편히 노는 거동 무월 같다고 이르랴 북해 흑룡이 여의주 물고 채운가로 넘노난 듯 탄산봉하이 죽씨를 물고 오동 속으로 넘노난 듯 춘풍 황행의 난초를 울고 세루중으로 넘노난 듯 집으로 펄펄 날아드니 흥보가 보고 좋아라 얼씨구 났다 내 집이야 어디를 갔다가 인지와 북풍한 청한 비고기러이기 넋이 돼야 평사 나가는 놀다와 유알유소 얽힌 담기 구소차로 네가 뜨냐 원촌 지촌 늘 보내고 욕향 청산의 문두견 소식이 적정마경은 터니 네가 나를 찾아오니 천도 지도가 반갑다 저 집이 거동을 봐라 칠보 위에 올라앉아 집이 말로 운다 사람 말로 할 것 같으면 흥보씨 그새 병환하셨소 나
강남 갔다 왔소 할 것인디 집이 말로 허느라 치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연지 우집에요 낙지각지 철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한 집 표지 내 집에요 찬찬히 살펴보니 철골장각이 와전 당사실로 가문 다리가 아리롱 아리롱이 지지 어찌하니가 내 집이랴 저 집이 그 동을 봐라 보은표 박씨를 집에다가 물고 이듬 놀다 흥보양 주관집 앞에다가 박씨를

0: 놀 보란 놈이 흥부가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너갔지. 아 이놈이 거부가 되어버렸나? 참 강산지 개변이다. 야 이놈고야 흥부야, 흥부가 저희 형님 소리 듣고 벗은발로 뛰어나와.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야 이놈 흥부야, 이 집 네 집이냐? 예, 제 집 월세다. 그 집 참 집 좋다. 나하고 바꾸자.
1: 어이구.
0: 형님 처분전하십시오. 사랑으로 모신 후에 여보 마누라 건너마을 형님이 오셨으니 나가서 인사나 드리시오. 흥부 마누라가 시수 왔단 말을 듣고 구박당하여 쫓겨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벌렁 떨리나. 가장 명절 거역지 못하여 나오란디 흥부 마누라가 나온다. 흥부 마누라가 나오란디 천일대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금.

0: 별우리들을 호사를 맞이시고 흥보 마누라도 한산세 모시다가 당청아물을 포로 서로 막에 놓아 주름문 잘 기상품 바로 넓게 달아 안장 거기고 나오더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재수가 절을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인호 흥보야 네 계집 쫓기 하나 해볼거 지금 못게 미꾸라지가 용대해버렸구나 흥보 마누라 들은 적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디 안성주기 동영질판 저는 소저구리 저 침지선은 소머리 더 조루루루 버려놓고 꾸렸다 오족파 대무 양강 당황이 얼기설기 속편들면 또 정전전 역그 산비떡과 빙과증비 생초 놓고 조랑관이 우침초 양 회가 저녁 공판 양편에다 그려놓고 청단수산 잡히기며 이 잡지 도라지 때 낙지 연포 공지름에 가진 양이 모아놓고 산채고산의 수군이라니 녹두채 만난 작곡 주르르르 들어부 청두화로 백탄소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오라 꾹꾸르따 연계친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은디 쇠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볶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 가쁘구라 과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소 시송님 박조나 약조나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소리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뭐야. 네게 집 이쁘게 끼부님의 건주가 한마디 시켜라.
1: 아이씨고.
0: 흥보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어디가 보았소? 지성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살로.

일을 박속이 들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무엇을 내 집에 왔소. 반가를 하면 내 가면 여기 들어갈라요.

0: 야 이농부야, 네 계집 못 썩었다 버려라. 내가 당장 새 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흥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 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이라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흥부야, 저 흥부에게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올치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부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부야, 그건 나 주라. 형님 그렇잖아도 형님 드리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가 등짝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정녀로 새끼. 아 형님 그래 그거 다 놔주려고 입힌 게 저 깊은 게 찍어져 빠졌으니 빨리 내놔요. 내가 지고 갈랄게. 형님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이거 하나 주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시식자는 녀석, 유시각자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장을 건너뛰다. 아, 다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 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루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 나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우르르 쫓아나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골세. 자 이 부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놀부마누라 나온다. 놀부마누라 나와.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감사합니다.
2: 흥부네가 또 한 통을 갖다 놓고 다 퍼는디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이름 실근 담그 주소 이 마그를 타거들랑

만나오느라

0: 라이웅
1: 아,
0: 형제가 아니라 잊으셨소. 엄동설은 좋은 날에 수다 헌들이 것들과

0: 달라요.
1: 아, 한번
0: 흥보마누라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되었소.
1: 그렇지.
0: 당신은 그룹

0: 천석을 실었은들 대박 한 통군 당할순가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시리근 시리렁 실근 당구 줬소
1: 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실거
0: 승보 마누라가 한번 꾸며 보는디. 아. 고래근 난 푸른단 일광단 허리강단

0: 박수가.
1: 흥보가 박세통을 따다 놓고 한 통을 먼저 타는 뒤 박 타는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0: 그래도 한번 해보던 것이 없다.
1: 얼씨구, 헐!
0: 히리리리리리리롱! 히르곤!
1: 헐! 헐! 예!
0: 톱지리루구!

0: 올리시고 헐
1: 실건 실건 톱질이야
0: 헐 지흥
1: 예

0: 우리야.
1: 헐. 우체. 헐.
0: 가나.

치고 하주제 하.

올

0: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도둑놈이 박석은 싹 긁어가 버리고 나무 초상께만 훔쳐 넣어놨구나.
1: 그치?
0: 여보 마누라 이거 갖다 내버리소. 흥보 마누라 곁에 섰다. 아이고 여보 영감. 그 박통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한번 열어봅시다.
1: 열시고.
0: 여자란 게 남자보다 통이 더 크단 말이오.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모르되 만약 나쁜 것이 들었으면 자네가 어쩔란가. 좋은 수가 있네. 자네는 자석들 데리고 저 문가에가 서 있어. 내가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들었으면 손을 안으로 들칠 것이고 나쁜 것이 들었으면 손을 내칠 것이니 자석들 데리고 그냥 자네는 내 째버리 속으리야. 흥보가 개 두 짝을 가만히 살펴보니 흥보씨 개탁이라 허였겄다. 이거 날들이 열어보라는 말인디.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500미 쌀이 하나 쏘부하고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그저 꽉 찼겄다. 흥보가 어찌 좋던지 장단을 이렇게 희머리로 달랄 몰아놓고 개두 짝을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개두 짝을 톡톡 떨고 열고 보니 도로 하나가 뜨겁고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 뜨거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뜨거붙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 후원해고 대안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대안해고 후원해고 대안해고 돌아섰다 돌고 보면 돌아나가

0: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던가 보더라.
1: 자,
0: 흥보가 좋아라고 회 두 짝을 한쪽에다 들고 돈 한 끼미를 이 오른손에다 들고 춤을 추고 한번 놀아 하는디 흥보가 좋아라 흥보가 좋아라고 돈 한 끼미를 손에다 들고 춤을 추면서 노는다 얼씨구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옛산구를 술래밭개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산의 지구를 하진 동북의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

살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너만 건너와서도 그 백부모님을 모셔오느라 박사를 보아도 형제가 내 모자를 지고 날절 시고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이를 풀어가며 도주콩을 내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해비를 줄란다. 시구 날절 시구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홍길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노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요.
2: 헐 우천

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 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며

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님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님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림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닫들어라 닫들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

오늘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환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환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활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활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활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안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안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안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히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루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한테 타악은 마음을 움직여주는 그런 큰 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속 음악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고 연주를 했을 때 행복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음악.

0: 저희 팀은 다 악기에 몰빵되어 있는 멤버들이라.
1: 찬우 잘하잖아, 찬우.
2: 그러면 대표님 끝나고 그게 약간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지금. 그 요즘 가족 단위 초등학생 현대 직장이
3: 전통 음악 집단 셋은 그 앞에 팀 이름처럼 전통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이제 민속악 팀입니다. 그 대학 시절에 만나서 지금 이제 졸업 이후까지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온 이제 한예종 그 음악가 친구들과 이제 동생 후배들 이렇게 함께 만든 그 민속악 팀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음악은 전통 음악. 네, 보통 전통 음악을 뭐 그대로 연주하거나 아니면 전통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재구성해서.

좋은 반주자와 좋은 세션의 그런 공연이 끝난 이후에 짜릿함이 또 있어요. 반주자로서 상대의 중요한 공연,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바라지 해주는 건데, 그런 것을 나로 인해, 그러니까 나로 인해 상대방이 빛나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연이 좋았을 때 또 짜릿함이 있어요.

0: 되게 항상 열심히고 맨날 국악만 듣고 국악밖에 모르는 국악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열심히 그냥 좋아서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고
1: 제가 생각하는 이민영 연주자는 정말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연주자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국악을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통연희단 꼭두새라는 단체에서 제가 꽹가리와 장구를 배우면서 그때 그 꽹가리와 이제 사물놀이 악기의 울림이 제 이렇게 마음을 조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벽까지 이제 연습실에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걸 이제 업으로 삼았을 때 나중에 이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0: 수건이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인속극장 풍류에서 이민영의 FAQ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학습한 소도소리, 장단, 태평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연 보러 많이 와주세요.
2: 자, 풍류로 왔습니다.

0: 아쟁이 어디가 편하시지? 네. 왔다 갔다 하기 여기가 아쟁이 여기 앉고
1: 나 그 사고 났을 때 그 영상 같은데
0: 감독님 혹시 핀마이크 여유가 없을까요?

0: 우리 연주자들 중에 가장 욕심이 많은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민영 씨가 이제 노래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그리고 연희 여러 종목들도 다 하고 그리고 장단도 치고 판소리 곡법도 치고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실 텐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를 어떤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라서 오히려 이민영 씨의 욕심은 장르의 개수보다는 그 연습량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너무 긴장되는데요. 또 보러 오는 관객들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0: 지금 공연이랑 또 완전 다른 그 창작음악 공연을 하고 왔는데
1: 이게 거의 매일같이 스케줄이 있고 연습이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2: 네.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정말 예를 들면 민속음악이 좋다 재미지다 했을 때 민속음악을 했을 때 그게 좀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무대에서 장구를 치면서 하기도 하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부족하지만 무대에 쓸 때도 있는데 소리라는 건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요. 저에게 소리는 뜻밖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0: 하니까 저는 그냥 지금은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게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 들고.
1: 저는 민영이 5학년 때 네, 담임 교사인데요. 제가 첫 부임했을 때 맡은 학생이었거든요. 같이 국악 공연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점점 그 노력해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제가 더 뿌듯하고,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훌륭한 네,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3: 그 저를 되돌아봤을 때 민속 음악을 했을 때 가장 재미있고 그 즐겁더라고요.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국악인으로서, 그리고 그 민속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소리를 좀 천천히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요즘입니다.

0: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용왕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인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1: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1: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2: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2: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2: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3: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2: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만에.
3: 울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2: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3: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2: 그게 뭔데?
3: 소리, 발림, 안일이.
2: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3: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2: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3: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2: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3: 서건, 서건, 서건, 서건. 말로 하니 안일이.
2: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Thank you.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화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영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요.
2: 헌 우천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한반도 남쪽 끝 따뜻한 바닷가 마을 위쪽 지방에선 보기 힘든 나무와 꽃들로 가득한데요. 외부와 고립된 섬에는 역시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시인의 정원도 있습니다. 외지고 고립된 환경에서 저마다 개성을 꽃피운 나무와 인간. 환경에 맞춰 진화한 자연과 문명이 담긴 오래된 정원을 찾아 떠나봅니다.

0: 10월의 어느 가을날 비 내리는 산천공원에 누가 방문했는데요. 가을빛으로 물드는 나무의 시간을 살피러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가 찾아온 거죠.
1: 삼천공원에 왔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지금 초록빛들이 많이 지쳐가 보이는데요. 한여름의 초록빛과는 좀 많이 다르죠. 곳곳에 빨간색, 노란색 단풍들도 보입니다.
0: 북악산서 흘러내린 작은 물줄기가 모인 계곡. 점점이 붉은 빛이 침투하는 녹색 숲 아래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게 보이는데요.
1: 이렇게 계곡물에 떠내려온 낙엽들이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점점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물이 들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색들이 원래 있던 색들이고 초록색을 나타내는 엽록소에 가려져 있다가 가을이 되면서 초록색이 사라지면서 이 색깔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0: 아직은 푸른 빛깔 가득하지만 공원 한쪽에 홀로 노랗게 물든 느티나무가 눈에 띄는데요.
1: 느티나무가 아주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에 숨겨진 색깔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0: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인데요. 보이는 것 너머에 숨겨진 많은 비밀들. 식물학자는 나무를 떠나 인간의 공간을 향합니다. 삼천공원 아래는 오래된 전통가옥이 많은 동네인데요.
1: 삼천공원에서 북촌 한옥마을로 내려왔습니다.
0: 북촌 언덕길에 전망이 트인 곳에 잠시 발을 멈춥니다. 가파른 언덕 아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데요. 미음자로 된 한옥 지붕들이 촘촘히 이어져 있죠.
1: 탁 트인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밑에는 전통 한옥이 가득 있습니다. 다 미음자 모양으로 지붕이 보이는데 꼭 다닥다닥 붙어있는 세포 같기도 하네요. 살아있는 나무들과 죽은 나무로 지은 집들, 이 어울림이 참 인상적입니다.
0: 식물학자의 눈에 한옥 지붕이 마치 세포처럼 보이는데요. 미음자 형태의 세포들이 모여 거대한 유기체를 이룬 것 같죠?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식물학자는 한옥마을 깊숙이 내려가 봅니다. 북촌의 한옥은 대부분 20세기 초에 지어졌습니다. 1950년대 세워졌다는 근대 한옥에 오늘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을 마련해봤는데요. 외부로 꽁꽁 막힌 비밀의 문 너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들어오니까 정말 작지만 아늑한 한옥이네요. 미음자 구조가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유리창도 있고 좀 근현

0: 제 1일 연구실입니다. 이렇게 아늑한 한옥에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기가 진짜 제 연구실이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름에 남쪽의 완도, 해남, 독일도에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과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알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 또 제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풍이 드는 이 시기와 달리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초록 물결로 가득했죠.
1: 아직도 지난 여름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녹색의 푸른 잎. 저 멀리 남도의 해안가로 떠나볼까요? 붉은 대지의 물결치는 녹색의 바다. 8월 중순의 완도 수목원인데요. 울창한 숲은 늦여름 빗줄기 속에서도 초록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중부지방에선 보기 힘든 두껍고 반짝이는 초록 나뭇잎들이 사방에 짙은 녹음을 풍겼는데요. 식물학자는 연중 푸른 남도의 화렵수림을 대표하는 나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북가시나무인데요. 남쪽에서 볼 수 있는 참나무과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참나무과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잎 때문인데요. 처음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도토리가 맺히는 참나무과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는 정말 놀랬었던 것 같아요.
1: 참나무과인 북가시나무는 남쪽 해안가 숲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있는데요.
0: 이것도 북가시나무네요. 재밌는 건 참나무과라고 우리가 어떤 그룹을 얘기하지만 참나무과에 참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나무에서 잘 알고 있는 뭐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나무들에서 도토리를 얻어서 도토리묵도 해먹고 하죠. 그런 나무들은 사실 중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성 참나무고 이렇게 남부지방에서는 가시나무류, 개가시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북가시나무 이런 아이들이 참나무과 식물들입니다.
1: 참나무과에 정작 참나무는 없다. 처음 듣는 분 많으실 텐데요. 같은 참나무과라 해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따라 그 종류가 크게 다르다고 하죠. 서로 다르게 진화한 겁니다. 참나무과 외에 남도의 해안가를 대표하는 나무로는 농나무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감미로운 농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0: 농나무인데요. 농나무과 식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농나무가 문학이나 여러 곳에서 이름이 예뻐서 그런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실제 농나무를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나무과 식물들은 다 잎을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1: 바라만 봐도 전해지는 진한 녹색의 향기.
0: 여기 수피가 되게 예쁜 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농나무과 식물입니다. 육박나무이고요. 여기 마침 육박나무 잎이 떨어져 있어서 잎을 보면 이렇게 잎맥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옆에 있는 이 잎은 다른 농나무과 식물인데 생달나무예요. 근데 생달나무는 잎맥이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1: 두 개의 다른 형태로 잎맥이 진화한 농나무과 나무들.

0: 육박나무 근처엔 식물학자가 예전에 그렸던 생달나무와 생강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달나무는 농나무 속에 속합니다. 농나무 속의 학명은 시나무문인데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시나문, 계피 맞습니다. 생달나무는 계피를 얻는 나무들과 친척이죠.
1: 여기는 아래쪽에 생강나무가 있는데 이 잎을 뜯으면 생강 향기가 나서 생강나무입니다. 그리고 농나무과에 뭐 생달나무, 샌달나무, 육박나무, 농나무 아주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에 반하면 이렇게 오리 발바닥처럼 세 개로 갈라진 게 특징적이어서 생강나무는 아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0: 농나무과도 참나무과만큼이나 종류가 많네요.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와 생존 방식을 찾은 게 진화일까요? 이제 전망대에서 수목원 전체를 조망해 보려 하는데요. 따뜻한 남쪽 지방엔 활엽수가 많죠. 북쪽의 침엽수처럼 사철 푸르지만 날카로운 잎을 가진 침엽수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와, 양탄자처럼 보드랍게 덮인 녹색 나무숲이 장관입니다.
1: 여기 파랗게 펼쳐져 있어서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오늘 좀 비가 약간 와서 구름이 내려와 있는데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난데 식물 특유의 아주 몽글몽글한 모습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여기 겨울에 왔었는데요. 그 해에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초록색이 펼쳐져 있어서 겨울인데 아주 충만한 초록색을 보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0: 전망대에선 바다 건너로 해남 땅이 보이는데요. 다음 목적지인 해남의 달마산으로 가봅니다.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끝을 달리는 곳에 해남 달마산이 있습니다. 바다 옆에 벼랑처럼 솟은 바위산에서 한반도 식생의 끝자락을 접할 수 있는데요. 달마산 어깨의 능선길을 따라 도소람으로 가봅니다. 울창한 숲과 잘생긴 바위들이 이어져 장관이죠. 까지른 벼랑이 바람 부는 곳에 예쁜 꽃을 하나 볼 수 있었는데요.
1: 여기 지금 한창 꽃이 예쁘게 펴 있는 건 개요등인데요. 개요등의 개자는 닭개자고 요자는 오줌을 뜻하는. 그래서 개요등을 보면 이 꽃이 아주 우아하고 예쁘지만 절대로 잘 만지진 않습니다. 만지면 그 닭 오줌 냄새가 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연두빛으로 잎이 나 있는 건 댕댕이 덩굴이고 이거는 이제 개요등으로 같이 섞여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열매가 맺히면 이게 황금색으로 알알이 막 달리는데 그 열매도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예쁜데 냄새만 별로 좋지가 않은 식물입니다.
0: 개요등의 향내는 사람에겐 오줌 냄새에 불과한데 동물들에겐 어떨까요? 아마도 특정 곤충을 끌어들이거나 물리치기 위해 꽃이 진화한 거겠죠? 이제 도소람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 부근의 척박한 환경에는 또 다른 놀라운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요.
1: 와, 마삭줄이 엄청 잘 자랐는데요. 원래 마삭줄은 숲속에서 아주 작은 풀이나 나무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나무인데 풀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작게 자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나무처럼 이 바위를 잘 타고 올라가서 나무인 게 잘 느껴집니다. 여기 보면 열매도 맺혀 있네요. 나중에 열매가 쪼개지고 거기서 씨앗이 날아가는 모습도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마삭줄 중에 가장 큰 마삭줄인 것 같아요.
0: 척박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자란 마삭줄의 적응력이 놀라운데요. 곧게 서지 않는 덩굴 식물의 지혜도 진화로 얻어진 것이죠. 도소람 전각에 올라서 보는 달마산 전경.
1: 아, 좋네요.
0: 환경에 맞춰 각기 다르게 진화한 녹색의 식물 종들. 바다같이 광활한 여름 숲에서 다채로운 종의 분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농나무차가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다. 참나무과는 다정하고 농나무과는 향기롭죠. 저는 종종 식물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농나무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나무과에 어떤 종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농나무가 포함되고요. 여기 보면 농나무 잎과 농나무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에 많이 쓰는 이런 월계수, 그리고 수정과를 만들 때 넣는 계피, 그리고 아보카도도 농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월계수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식물이지만 저한테는 추억이 있는 식물인데요. 사실 제가 남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교정에 월계수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월계수인지를 몰랐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치약 냄새가 난다고 그때는 생각을 해서 친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데려가서 치약 냄새가 나는 나무가 있어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크지 않아서 사실 식물들이 큰 변화가 있을까? 종들이 그렇게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농나무과에 있는 어떤 종들은 농나무도 포함해서 남쪽에서만 볼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식물학자들이 오지를 탐험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진화와 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을 잘 다듬어서 만들어준 다윈도 사실 단한 번의 여행이라고 할수 있는 비구로 여행에서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잘 다듬게 됐죠. 다윈의 갈라파고스 섬 여행처럼 저도 이번 8월에 한 역사적 인물이 두드러진 남도의 섬에 갔었습니다. 바로 보길도였지요.

0: 달마산에서 좀 더 내려오면 전라남도 해남의 땅끝 마을입니다. 한반도 육지 최남단인데요. 땅끝 마을에 있는 갈두항에서 보길도로 가는 배가 출발하죠. 잔잔해서 호수 같은 남해 바다에 섬들이 가득한데요. 보길도는 갈두항에서 배로 30분만 가면 나옵니다. 식물학자는 오후 늦게 배를 탔는데요.
1: 아, 이제 안개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이 안개를 넘어서 노아도에 이르겠죠. 노아도 너머에 보길도가 있습니다. 이제 땅끝에서 만난 식물들과 이제 바다 건너에 보길도에는 또 어떤 식물들로 변화되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0: 해가 질 무렵인 저녁 7시, 보길도의 한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8월의 늦여름엔 아직 해가 긴 편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석양빛을 따라 해변으로 나갔죠.
1: 아, 보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예송리 해변가고요.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보랏빛이 돌아서 정말 아름답네요. 사실 이 예송리 해변가는 몽돌 해변과 함께 그 옆에 있는 이 울창한 숲도 정말 멋집니다.
0: 오래된 방풍림이 어우러져 더욱 인상적인 예송리 해변.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를 찾았던 것처럼 식물학자는 보길도를 찾았는데요. 진화를 사색하는 식물학자의 여정. 바다 한복판 고립된 섬에선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문화도 독특하게 진화했죠. 조선시대의 한 시인이 일군 돌연변이와도 같은 건축이 식물학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식물학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멜로디 잘 지냈어요?
3: 네, 잘 지냈어요.
2: 거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3: 괜찮았어요. 아, 너무 그래요? 아름다웠어요, 오는
2: 그쵸?
3: 길이.
2: 여기 진짜 예뻐요. 근데 식물도 많고 해변도 진짜 좋지만 여기 되게 특이한 건축물이 있는데 멜로디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3: 아, 정말로요?
2: 네.
3: 기대돼요.
2: 아, 같이 가볼까요?
3: 같이 가요.
2: 네, 갑시다.
0: 식물학자가 보길도에서 만난 사람은 건축가 송멜로디. 서울 강남에 독특한 공유주택을 지은 젊은 건축가인데요. 시대와 공간에 따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많죠. 식물학자는 보길도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건축가를 안내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보길도에서 가장 아늑하다는 부왕리 마을. 17세기 조선의 정치가이자 시인 윤선도가 만든 부용동 정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정자와 연못으로 먼저 가는데요.
3: 우와, 멋지네요. 와, 이게 물이 잠잠한데 되게 다이내믹한 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돌에 이런 배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 돌을 발판 삼아서 이 안까지도 점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4: 아, 맞아요.
3: 그리고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잘려 있는 면
0: 물과 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비밀의 정원. 1637년 윤선도가 51살 때 보길도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만든 세연정인데요. 자연 계곡을 막고 큼지막한 돌들을 배치한 디자인이 탁월하죠.
1: 이 바위는 진짜 크네요.
3: 그렇네요.
1: 너무 적절하게 어울리게 있어요.
3: 저기 자라도 있어요.
1: 와,
3: 둘이 커플인 것 같아요.
0: 귀여운 자라가 사는 정원의 중심엔 사방이 트인 정자 건물이 있습니다.
1: 세연정에 올라가 봐요.
3: 네.
2: 신발을 벗고. 아, 여기 엄청 시원하다.
3: 그러네요. 우와.
0: 정자의 남쪽엔 자연 계곡의 형태 그대로 곡선을 살린 연못이 있는데요. 구불구불 불규칙한 형태가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죠. 화초가 심어진 인공섬 옆쪽엔 특이한 시설이 있습니다.
3: 오, 무대가 있네요.
2: 저희가 동대 서대라고 네. 들었는데 무대 같아요?
3: 오, 네. 이렇게 들어 올라져 있으니 이거 참 신기한 게 이게 완전히 들어 올려져서 최대한 무대를 볼 수 있는 경관이 되네요.
2: 약간 막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걸 연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 그러네요.
2: 저게 춤추고 막 짜잔 열리고.
3: 네, 예전엔 나무
0: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로 쌓은 동대와 서대. 윤선도는 관람석인 세연정에 앉아 악공의 연주와 무희의 춤을 감상했을 겁니다. 이 세연정을 가운데에 두고 구불구불한 세연지 연못과 반듯한 사각형의 회수담 연못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3: 네모난 인조 스테이지가 옆에 있네요.

0: 해수담에도 설치된 네모난 섬. 세안정은 시인 윤선도의 영감을 일깨우는 유희의 공간이었습니다. 윤선도는 이런 세안정을 아마도 직접 설계했을 텐데요.
1: 오! 배수구가 있네요. 아. 여기는 세 개가 있고 뒤에는 다섯 개가 있어요.
2: 저 구멍이 뚫려 있는 거가 물이 넘치면 그때 가기 그쵸. 때문인 거겠죠?
1: 저 뒤쪽이 자연 계류여서 이게 물이 빠르게 넘치게 흐르더라도 이쪽이 구멍이 덜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3: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다섯 개의 구멍이 있었대요.
2: 어, 그래요?
3: 네. 뒤에는 다섯 개, 앞에는 세 개 해가지고 이분이 좋아하는 숫자 8이 되네요. 물 중재 역할도 하고요.
0: 뒤쪽엔 구멍이 다섯 개 뚫린 데 반해 앞쪽엔 세 개만 있어 비가 많이 와도 연못에 물이 넘치지 않는 건데요. 세안정의 이런 공학적 만듦새는 세안지와 연결되는 계류를 막는 판석보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평평한 돌을 양옆에 세워 속은 강회로 채우고 뚜껑 돌을 얹은 구조인데요. 평소에 다리로 쓰이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폭포가 되기도 하죠. 시인 윤선도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기발한 구조입니다.
3: 재밌는 게 이거 돌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절벽처럼 세우니까 진짜 물이 이렇게 셀 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3: 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요.
2: 그리고 진짜 잘 만들어가지고 틈이 거의 없네요. 이렇게 물이 되게 넘치면 이렇게
3: 수평적으로 해서 얘기했듯이 절벽처럼 폭포로 팍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2: 그래서 일부러 더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0: 아름다운 유희의 공간은 공학적 설계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판석보를 건너면 세안정을 아주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제 세안정의 식물을 살펴볼까요?
1: 저 노란 꽃이 연꽃이에요? 이런 꽃은 처음 봐요.
2: 그렇죠. 이 노란 애들이 개연 종류인데 개연, 외개연, 남개연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저 꽃 안쪽을 봐야 정확해요. 안에 암술이 빨가면 남개연이고 노라면 외개연인데 그냥 봤을 때는 다 노란 걸로 보여요.
1: 네. 네.
2: 근데 이 세안정에 되게 어울리게 심은 것 같아요.
0: 자연 지형에 절묘하게 인공을 가미한 정원 세안정. 부암리 일대에는 세안정을 비롯해 윤선도가 세운 건물과 정원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를 통틀어 부용동 월림이라 부르는 거죠. 부용동 월림은 조선시대 때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아주 독창적인 건데요. 중앙정치에서 패배하고 남해의 외딴 섬에 은거했던 윤선도의 창의력이 돌연변이 같은 건축을 낳은 겁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문명의 예외적인 진화가 발생했던 거죠. 그런데 세안정에는 과거 식물학자가 심은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2: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어요. 여기 한 10년 전쯤에 난초를 심으러 왔거든요. 근데 난초가 이 나무에 있어요.
3: 나무예요?
2: 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 난초가 나무에 자랄 수가 있어요?
2: 네. 여기 보면
3: 가지 같은데요?
2: 동그랗게 뭔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3: 네.
2: 뭔가 동전만한 게 달려있죠?
3: 네네.
2: 이쪽에 보면 동전만한 거 밑에 뭔가 이렇게 지네처럼 생긴 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3: 오!
2: 그게 난초예요. 지네발란이라고? 지금 지네처럼 생긴?
3: 아, 그렇군요.
2: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3: 네.
2: 이 세안정 주변에 멸종위기 난초를 복원하는 거에 참여를 했어요. 지금 생각

0: 저는 잘 자라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되게 난초가 없고 비어있는 표식도 있는데 저렇게 살아있어서 엄청 뿌듯하네요.
1: 진해발라는 정말 예쁘게 기어가는 진해처럼 생겼네요.
0: 다른 난초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는 더 잘 자랐어요. 네, 엄청 크게 막 자라서. 그리고 흰색 뿌리 보이세요?
2: 네, 보여요. 오, 네, 귀여워요. 네, 발 같아요.
0: 그쵸? 이런 종류를 착색란이라고 하거든요. 땅에서 나는 애들은 지색란이라고 하고, 얘는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거. 그렇다고 얘네가 뭐 이렇게 기생은 아니에요. 막 영양분을 뺏어 먹진 않아요. 근데 나무에 저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죠.
1: 하얀 꽃이 피는 석곡은 약재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0: 사람들이 난초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되게 꽃이 예쁘고 다양해서 그런 건데, 석곡도 정말 볼만해요. 사실 진해발람도 진짜 귀여워요.
2: 귀여워 보이진 않던데요?
0: 아, 진짜 귀여워요. 꽃이 요만한데 핑크색으로 생겨서 진짜 귀여워요. 사실 전 진해발람을 더 좋아하는데 귀엽지 않나?
1: 식물학자는 이제 부용동 월림의 다른 곳으로 건축가를 인도합니다. 세연정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면 산중턱에 독특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2: 우와, 저기 가는 거예요?
0: 네, 우리 저기 갈 거예요. 새 두 마리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2: 그러네요. 네. 딱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가 동천석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되게 특이하게 지어진 데래요.
2: 가볼까요?
0: 가봅시다.
2: 네.
1: 동천석실은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의 개인 휴식 공간인데요. 부용동의 살림집이라 할 낙서재의 맞은편 산봉우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찌그덩 찌그덩 어여차, 파도소리 싫어하지 마라. 속세의 시끄러운 소리 막아준다. 윤선도가 부용동에서 쓴 어부사시사 중 한 구절인데요. 자연과 어부의 삶을 한글로 쓴 시에는 혼탁한 세상에서 벗어나고픈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연꽃처럼 피어난 부용동 산봉우리에 숨어있는 동천석실. 과연 어떤 곳일까요?
0: 밖에 되게 밝은데 여기는 엄청 어둡죠?
2: 네, 숲이 참 깊네요.
0: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예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보여요?
2: 네.
0: 나뭇가지 같은?
2: 그냥 가지 같은데요?
0: 네. 이게 무염란인데, 무염란이라서 그래요. 말 그대로 잎이 없네. 잎이 없고 그냥 꽃만 올라와요.
1: 잎이 없다니? 그럼 양분도 없이 어떻게 꽃을 피우는 걸까요?
2: 이게 꽃이에요?
0: 아니요, 지금은 열매가 맺었어요.
2: 우와.
0: 여기 보면 위쪽에 터진 데가 있는데,
2: 네.
0: 오. 뭔가 가루 같은 게 막 만져져요. 그게 난초 씨앗이에요. 씨앗을 뿌려주고 갈까 봐요.
2: 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0: 이미 다 익어서 벌어져요. 난초 씨앗이 세상에서는 제일 작은 씨앗들이죠.
2: 하얀 가루가 나요.
0: 맞아요. 얘가 또 떨어져서 나중에 얘는 영양분을 스스로 못 만들어요. 잎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곰팡이나 이런 애들의 도움으로 다시 또 나겠죠? 씨앗이.
2: 재밌네요.
0: 다음에 또 옵시다.
2: 네. 네. 얘를 예. 네. 돌로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없나?
0: 올라갈까요?
2: 네.
1: 난초가 영양분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곰팡이에게 공급받는다니 참 재밌는데요. 무염란의 곰팡이 활용, 윤선도의 돌연변이 같은 건축 모두 자연과 문명의 독특한 진화를 보여줍니다.
2: 우와,

0: 내렸어요.
1: 우와. 와, 전망이 너무 좋아요.
0: 아, 엄청 잘 보이네요. 네.
2: 바위도 되게 멋있고. 여기 연못이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2: 지금도 좀 남아있고 수련도 막 떠있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다리래요.
1: 돌로 만든 다리네요.
3: 규모는 작지만 작은 연못들 사이에 자리 잡은 석축이자 다리는 세연정에도 있던 거였는데요. 윤선도의 월림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건축 유전자. 이를 문화적인 DNA라고 볼 수도 있겠죠.
0: 저기 지금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가 되게 요새같이 딱 들어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저기 가볼까요?
1: 좋아요.
0: 네, 갑시다.
1: 네.
3: 윤선도는 전망 좋은 동천 석실에서 광활한 토지를 관리하며 자신의 왕국을 일궜는데요. 식물학자의 눈에 또 난초가 보입니다.
0: 꽃이 핀 걸 봤었는데 여기 이것도 난초거든요.
1: 우와.
0: 난초처럼 안 보이지만.
1: 네, 이렇게 피는군요.
0: 지금 꽃이 져서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도 다 터졌어요.
1: 아까 본 애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0: 그쵸. 이거 보면 이렇게 약간 꼬여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얘 이름이 타레난초예요. 타레처럼 꼬여 있다고. 근데 그 꽃이 펴 있을 때도 타레처럼 꼬여 있고.
3: 타레난초는 나선형으로 쌓은 탑 같기도 하죠.
0: 지금 다 터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무슨 건축물 같아요.
1: 네, 정말 구조적이네요. 아름다워요.
0: 내년에 또 꽃이 피겠죠. 이 자리에 여기 오면 돼요. 이 건물 밑에.
3: 이제 동천 석실 건물을 향해 바위 사위로 오르는데요. 깎아지른 암벽 위에 하늘로 날 것처럼 작고 날렵한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0: 다 왔네요.
1: 네.
0: 와.
1: 우와.
0: 와. 밑에보다 훨씬 잘 보이네요.
1: 와. 멋지네요.
0: 네. 이렇게 산이 둘러쳐 있네요.
1: 네. 저 멀리 산림하던 그곳까지도 보이네요.
0: 여기서 책 읽다가 저 집을 보면 어땠을까? 여기가 진짜 자기 왕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 네.
0: 저기서 사람이 있으면 부르면 들리겠죠. 진짜 크게 얘기하면.
1: 이렇게 손 흔들면 보이겠죠.
0: 식혜를 가져와라. 식혜 가져오고. 난 거의 식물만 보는데 멜로디는 건축을 하잖아요. 거기 네. 건축을 보니까 어때요?
1: 아,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보통 건축은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최대한 있는 돌을 암벽을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돌을 관찰을 하면서 그 돌을 배치해 놓은 게 사람과 자연의 조화 그러면서 대비가 되는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정말 지혜롭고 평화적인 것 같아요.
0: 평화적.
1: 그리고
3: 수도 한양의 정치 투쟁에서 밀려나 멀리 남쪽의 보길도에 은거한 윤선도. 속세와 단절된 고독한 환경에서 오히려 그의 창의력이 돌연변이처럼 발현되는데요. 부용동에서 만난 난초들처럼 그의 건축과 조경은 특유의 문화적 DNA를 일대에 발현시킨 겁니다.

독일도에 가서 제가 거의 10년 전에 심은 난초가 살아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정말 반가웠는데요. 난초는 참 연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꽃이 피는 식물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종수가 많은 분류군입니다. 지구에서 아주 성공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첫 번째로 많은 꽃이 피는 식물은 뭘까요? 바로 국화인데요. 국화과가

0: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송이처럼 보이는 국화가 사실은 하나하나가 꽃이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꽃에서 또 하나하나의 씨앗이 맺히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국화과는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바라기 꽃을 보면 그 안에 수많은 씨앗들을 볼 수가 있죠. 꽃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벌과 나비가 왔을 때한 번에 수정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난초과는 국화과처럼 종수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 그 각각의 종들이 개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난초가 정말 다양한 종들로 분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독특한 꽃 모양에 있습니다. 이꽃 모양과 딱 맞는 벌과 나비가 있기 때문에 그 벌과 나비가 좋아하게끔 꽃들의 모양을 정성 들여서 디자인한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종으로 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길도에서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세현정 바로 옆에 있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난 겁니다.
1: 식물학자는 건축가를 보내고 세현정 주변을 좀더 산책했는데요. 그런데 세현정 담장에 귀여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뭐예요?
3: 여기 보길 초등학교예요.
2: 아, 초등학교예요? 친구들이에요? 여기 매일매일 보겠네요.
3: 네.
2: 아, 너무 부러운데? 여기 와서 많이 놀아요?
3: 네.
2: 어떻게 와요?
4: 학교 담 넘어서요.
2: 학교 담 이거잖아요.
3: 네.
2: 어떻게 넘어와요?
4: 점프했어요.
2: 점프해서요? 여기 되게 높은데, 내 키보다 조금 낮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1: 세현정 바로 옆 보길 초등학교. 학교는 세현정만큼이나 남도의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한데요. 식물학자는 3학년 어린이들의 일일 교사가 되어 교정의 나무를 함께 관찰했습니다.
2: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 한번 볼까요?
3: 네.
2: 아마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3: 아니에요.
2: 볼까요? 혹시 이 나무 열매 이렇게 맺힌 거 전에도 본적 있어요?
3: 아니요.
2: 이게 나한송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나한송, 우리 이거 좀 그릴까? 조금 따갈까?
3: 네.
2: 조금 따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큼만.
1: 남쪽에서만 사는 나한송은 소나무 같은 거시 식물이죠. 하지만 그 모양새가 많이 다릅니다. 솔방울도 바늘 같은 잎도 가지지 않았죠. 잎은 버들잎 같고 열매는 빨갛게 익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잘 모르고 지나쳤던 나한송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관찰해 봅니다.
2: 아, 그 옆에 것도 볼까요? 얘랑 얘랑 다른 애예요. 얘 이름은 다정큼나무예요.
3: 다정큼나무.
2: 다정하다 할때 다정. 큼은 이만큼 할때 큼. 다정큼나무.
3: 엄청 작아요.
1: 이름도 다정한 다정큼나무는 잎이 작고 귀엽죠.
2: 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됐어요? 우리 옆에 나무도 한번 볼까요? 옆에 가봅시다. 이건 잎이 되게 크죠?
3: 여기
2: 잘 봐요. 이거는 굴거리 나무예요. 살살 나무가 아파요.
1: 굴거리 나무는 잎이 큼직합니다.
5: 작은 거야, 어린이.
6: 너무 아파요. 살살.
5: 미안해.
6: 살살.
2: 됐어요?
6: 이거 먹었지.
2: 근데 오늘 본 이 나무? 이름 혹시 기억나요? 제.
3: 다정큰나무.
7: 나한송.
2: 맞아요. 서연이 맞아요. 이거는 뭐?
3: 다정큰나무.
7: 다정큰나무.
2: 다정큰큰. 미음이에요, 밑에. 다정큰나무. 얘는 뭐라고요? 기억날까?
3: 몰라요.
2: 굴. 굴거리.

0: 불거리 나무. 이 나무 전부 다 위쪽 지방에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되게 행운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쪽으로 또 가볼까요?
1: 네.
0: 네, 갑시다.
2: 남쪽 바닷가가 아니면 보기 힘든 나무들로 가득한 보길 초등학교 교정.
0: 엄청 크죠?
1: 네. 요거요?
0: 네. 이 나무 되게 반짝반짝 거리죠?
1: 네.
0: 근데 밑에 열매가 떨어져 있는데 한번 주워볼까요? 누가 먼저 찾을까? 열매. 약간 도토리처럼 닮았어요. 어? 찾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찾았어요. 맞아요. 이거예요. 찾았어요? 안 썩은 거 찾아봐요.
2: 모밀 잡밤나무도 참나무과에 속해 그 열매가 도토리와 닮았죠.
0: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3: 소나기요.
0: 응? 소나기? 새로운데?
3: 소나기가.
0: 약간 물방울처럼 생기긴 했는데.
2: 열매가 소나기를 닮았다고 하는 아이들의 상상력 참 재밌네요.
3: 야, 없어.
0: 자, 내가 여기 우리가 다 주워서 없나 보다. 여기 구부러졌어. 근데 걔는 이제 못 찾은 사람 있어요?
4: 좀 특이하게 생긴 딱밤 찾았어요.
0: 그래요? 자, 이제 안 주운 사람 없죠?
1: 네.
0: 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서로? 볼까요? 우와, 엄청 주워 엄청 많이 주역이 엄청 많네. 지금 해담이가 주운 거가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껍질이 있던 건데 껍질이 벗겨져서 이게 쏙 나오는 거예요.
3: 아, 그럼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0: 너 같아요 이게.
3: 도토리?
0: 도토리랑 가까운 애예요 얘가. 밤, 조그만 밤처럼 생기지도
3: 아몬드?
0: 않았어요? 잣? 아몬드? 비슷하게 생겼죠. 얘 이름은 모밀 잣밤나무.
3: 어디서 많이
0: 힘들죠? 모밀 잣밤나무. 이거 이렇게 벗겨서 안에 먹을 수 있어요.
3: 알아요.
0: 진짜요?
1: 네, 먹어봤어요.
0: 진짜요?
1: 네. 우리가 2학년 때 이거 매일 까서 먹었어요.
0: 아, 진짜요? 무슨 맛? 나 아직 안 먹어봤어요.
1: 살짝 달달하다.
3: 고소해.
0: 달달해요?
1: 아니, 그냥 너무 달달하지 마.
3: 고소해.
0: 그냥 생으로 먹어요?
1: 네.
3: 고소해요.
0: 아, 진짜요? 네. 나만 안 먹어봤어. 이게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위쪽에서 이거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항상 맛이 궁금했어.
3: 이제 먹을 수 있겠네요.
0: 뭐 오늘 먹을 거예요.
1: 하나 가져가세요.
0: 진짜요?
3: 이거는
0: 다들 마음 부자인데? 자, 이제 준비됐죠? 우리 가서 그림 그릴까 봐요. 갑시다. 갑시다.
2: 식물학자는 이제 아이들과 학교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식물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려볼 건데요.
0: 자, 이제 우리 식물을 관찰해서 진짜 그려봅시다.
1: 네.
0: 우리가 아까 몇 개의 식물 봤죠?
1: 4개.
0: 4개 봤어요? 그러면 그 4개를 딱 분리해 볼까요? 4개가 뭐였는지?
5: 분리했어요.
0: 분리했어요, 벌써?
5: 분리했어요.
0: 볼까요? 얘랑 얘랑 짝이에요?
5: 네.
0: 얘 짝은? 이건 맞아요. 얘 짝은 얘예요. 이렇게 해요. 볼까요? 좀 잘했는데?
2: 교정에서 채집한 남도의 나무들.
0: 얘는 얘네 거예요.
2: 모밀 잣밤나무, 다정 큰나무, 나한송, 굴거리 나무인데요.
0: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제 먼저 이거 이름 아는 사람?
1: 렌즈.
0: 현미경? 그럼 렌즈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루페라고 하는 거예요.
1: 루페.
0: 루페라고도 해요. 이거는 이제 돋보기처럼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개 딱 대고 보는 거예요. 딱 대고. 그럼 이거 제일 큰 잎 한번 그려볼까요? 제일 큰 잎.
3: 진짜 확실해.
0: 제일 큰 잎.
3: 아마도.
2: 먼저 관찰할 것은 굴거리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와, 루페로 보니까 잎맥이 아주 잘 보이네요. 잎맥은 물과 양분을 전달하는 조직인데요. 꼭 사람의 핏줄 같죠? 이제 열매도 살펴볼까요?

0: 본드 봐봐요.
1: 까만 부분? 그냥 동그랗지 않죠? 그럼 우리 이 열매 안에 궁금하지 않아요?
2: 네.
1: 뜯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2: 네.
1: 뜯어봅시다.
3: 어떻게 뜯어요?
1: 그냥 손톱으로 잔인하게.
2: 똥새끼 씨앗이 너무 불쌍해요.
1: 잘 돼요?
2: 물이 나와요.
1: 안에 씨앗이 있죠? 씨앗이 있죠?
2: 야, 너 여기 노란색.
4: 굴거리 나무 열매의 껍질인데요.
1: 이상한 냄새 나나요? 이렇게 이렇게.
4: 오늘 채집한 열매 중 가장 큰 나한송의 열매도 쪼개서 살펴봅니다. 다정 큰 나무의 열매는 채집한 것 중 가장 작은데요. 모밀 잣밤나무 열매는 밤처럼 맛있게 생겼죠? 이제 관찰을 끝내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1: 첫 번째 맥에서 갈라지는 걸 두 번째 맥이라고 해요. 우리 한번 색깔 칠해볼까?
4: 관찰한 것을 꼼꼼하게 그림으로 옮겨보는데요. 관찰할수록 너무 많은 게 보여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죠? 독일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들이 그린 나무들. 어떤 그림일지 참 궁금하네요. 먼저 최기강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기강이는 똑같은 굴거리 나뭇잎을 두 개로 각기 따로 그렸네요. 하나는 잎맥의 형태를, 또 하나는 잎의 색깔을 강조했는데요.
1: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 이거 뭐라고 알려줘야지 하는 나무 있었어요?
5: 네, 굴거리 연필로 손 따라 그릴 때 너무 재밌었어요.
4: 다음은 전서현 어린이의 그림입니다. 서현이는 각각의 잎과 열매의 차이점을 강조해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죠.
1: 관찰하기 전이랑 후랑 되게 달랐어요?
5: 네. 그리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고 그리니까 좀 어려웠어요.
1: 그렇죠?
5: 네.
4: 백하윤 어린이의 그림도 봐볼까요? 하윤이는 잎사귀의 뒷면에도 주목했는데요. 모밀 잣밤나무 잎의 뒷면이 연한 갈색으로 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주혁 어린이의 그림도 궁금하죠? 주혁이는 굴거리 나뭇잎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렸네요. 잎맥과 잎색을 자세한 것과 자세 안 한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5: 이게 잎이 끝날 때까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끊겨 다 나눠졌어요. 그런 게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요.
4: 김주아 어린이의 그림도 독특합니다. 열매 자루까지 꼼꼼히 그렸네요.
1: 친구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나무가 있어요?
2: 다들 큰 나무예요. 이렇게 작고 색깔은 다 초록색이지만 그래도 위에는 살짝 갈색? 그런 색이어서 특이하게 생겼어요.
4: 다음은 조혜담 어린이의 그림인데요. 혜담이는 루페로 관찰한 굴거리 나뭇잎을 색깔 없이 드로잉으로 그렸죠. 잎맥의 세밀한 구조가 사실적입니다.
1: 루페 오늘 사용해봤잖아요, 처음. 사실 저게 식물 말고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볼 거예요?
2: 모기요.
1: 모기? 좋은 생각이에요.
4: 마지막으로 박다민 어린이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다민이는 네 개의 잎과 열매를 모두 그렸습니다. 나뭇잎마다 각기 다른 초록색 빛깔을 구별해서 그려냈네요.
1: 색깔을 칠할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6: 저는 나한송 나무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1: 그렇죠. 그 색깔이 너무 예뻐요.
6: 네.
4: 똑같은 나뭇잎과 열매지만 어린이마다 관찰하며 그린 게 모두 다른데요.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눈으로 식물들이 저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낸 서로 다른 생김새를 포착해냈죠.
1: 자, 우리 오늘 네 가지 식물을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서, 길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오래 본 식물 아닐까?
2: 네.
1: 그쵸? 그래서 이 식물들을 잘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2: 네.
1: 네, 오늘 너무 고생했고 우리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0: 먼저 가요.
1: 나무와 인간의 다채로운 진화의 순간들. 나무마다 구별되는 형태와 생존 방식처럼 인간의 삶도 환경에 따라 독특하게 꽃피었는데요. 보길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식물 그림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의 형태들이 소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2: 전복의 피, 우리도 피가 있고 식물도 피가 있을까? 그러면 식물의 피 맛은 무엇일까?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티장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왕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휴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죠.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동네 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0: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1: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1: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무거워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확장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1: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착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넓은
1: 그냥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알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2: 언니 공연하는데 멋있다.
1: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네, 귀엽습니다.
0: 반짝반짝 태우병 아름답게 비치는
3: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노래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1: 듣는
0: 예,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란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죠. 되게 꺼?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아,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0: 맞아요.
1: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0: 맞습니다.
1: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될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4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네번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이면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 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괜찮아, 이거 괜찮았어.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내가 아 그래.
3: 스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화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곳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의 평화를 찾아보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체중을 지탱해주는 발과 발목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유연시킨 다음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 차례로 호흡을 보내며 몸에 쌓인 긴장을 떨쳐내보세요. 호흡을 반복하면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단어로 마음을 다독여주도록 합니다. 명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통해 충전된 마음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자의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 성문으로 소리를 내고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서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목구멍 아랫부분이라면 내쉴 때 목구멍 윗부분과 코 안쪽 부분이 올리듯 내쉬어봅니다. 숨을 모두 토해낸 다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호흡으로 이완합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 무카 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자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놓은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을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자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숲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 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샷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0: 밀당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천

0: 월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 뒤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사로시주오면 소맥 눈을 뜬다 기르고 유성인 부분 냈다 심청 남경장 사선님들께 산백성 그 몸에 팔려 인당수 채소로 죽은 지가 꼭꼭 3년이나 되었소! 돈도 따지도 못하옵고 자식만

사모사로 와다니면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냐. 아이고 내가 니세한테 딸을 보냐.

뜨겁구나. 신봉사가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이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만자맹이 눈을 뜬다. 만자맹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가면 새걸 못 뛰는 소리로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하더니만은

팍팍 뜨고 눈을 깜짝 끄리다가 눈을 화면

Thank you.

이렇듯이 봄이 오면 이산저산 꽃놀이도 가고 여름 되면 물놀이도 하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과 춤도 추고 겨울은 또 옷도 벗고 삼천리 이강산에 백설이 날리며 송이 송이 송이마다 백발이니 어찌하니 즐거울 수 있거늘.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 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0: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라라라라라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렇지.
3: 밀당 있어.
2: 헐. 아.

0: 그때의 별주부가 토끼를 등에 업고 다시 세상을 나오는디
1: 최고의 음악 축제를 한번 만들어보는데 네. 제가 미력이나마 좀 우리 함께 공감하고 함께 놀고 즐기는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0: 미술관.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호암미술관에 왔습니다. 네. 옆에는 지금 굉장히 큰 놀이동산이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저도 어릴 때 자주 왔었죠.
0: 아, 그렇죠. 네. 저도요.
1: 혹시 아나운서님 가을 좋아하시나요?
0: 가을 좋아하죠.
1: 또
0: 가을 남자예요?
1: 남자의 계절이죠.
0: 추남?
1: 추남이죠. 트렌치코트 한번 입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가을이 패션도 패션인데 이 가족과 연인과 함께 보기 좋은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계절이에요.
0: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호암미술관 많은 분들이 들러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미술관 자체도 좋고 전시도 좋지만 그 미술관까지 걸어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멋지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이 뒤에도 보화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문이죠.
1: 꼭 건너가야죠.
0: 네, 덕수궁 유현문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길 지날 때마다 수명이 된다고 하니까.
1: 아, 정말요?
0: 좀 왔다 갔다 해볼까요?
1: 가야 될 것 같은데요.
0: 갈까요?
1: 가시죠.
0: 자, 우리 수명이 한 살 늘었습니다.
1: 늘었습니다.
0: 축하드려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자, 이곳부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국식 전통 정원으로 꾸며놓은 희원이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걷는 길이 너무 예쁜데
0: 오솔길.
1: 지금 주변을 보면 돌장승들이 네. 세워졌어요.
0: 네.
1: 벅수라고 하거든요.
0: 벅수.
1: 근데 무려 100쌍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지금 곳곳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런 장승들은 보통 옛날에 뭐 마을 어귀라든가 사찰 입구에 딱 세워놔서 네. 어떤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
1: 맞아요.
0: 와, 이렇게 정원에 곳곳이 놓여 있으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작품들 같고
1: 맞아요.
0: 전시가 시작된 느낌입니다.